수 가져왔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8가지 일에 대해 쓴 소서 8사라는 한 시였는데요. 이 시간 문을 열면서 그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5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8가지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소개해드려 볼게요. 송단호시, 소나무숲에서 활쏘기, 괴음추천, 회화나무 그늘에서 그네타기, 허각투호, 빈 누각에서 투호 놀이하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가 청점혁기, 시원한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 서지상하, 서쪽 연못에 핀 연꽃 감상하기, 독림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우일사온, 비오는 날 한시짓기. 이 한시짓기인데 쏠사자와 운자를 써서 사운이라 한 건 이 한시를 지을 때 운자를 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운자에 따라 시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오는 날 한시짓기를 우일사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월야탁족, 달밤에 개울물에 발 담그기. 이렇게 소서팔사, 더위시키는 8가지 일을 사원팔구시로 남겼습니다.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런 낭만 참 운치가 있고요. 한편 서늘해지는 풍경이라서 더위도 식힐 겸 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7월 8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45자로 된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고 전주와 간주인 대여음과 중여음을 갖추어서 16박 한 장단으로 부르는 음악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도들이 들으셨는데요. 황규일의 대금, 정대석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 나오는 사원 8구의 시 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45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운치 있는 선율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남창가곡의 가장 첫 곡으로 부르는 노래죠.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다산의 이야기,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비 오는 오늘은 시 짓는 마음으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 시 짓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죠. 한 수 직접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또 도령님께서 송쌤이 소개하신 소서 8서 노력하면 5서는 가능할 것 같네요. 샘 제작진 애청자분들 모두 폭염과 장마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5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0770님께서 산책지기님의 다산의 소서 8사 설명을 들으며 비 내리는 창밖 풍경으로 눈길을 옮기니 애견과 함께 거니는 분이 들어오네요. 현대인의 소서 8사 중 하나는 견공과의 우중산책인가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현대인의 소서 8사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여러분의 소서 8사 한번 찾아서 쭉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더위를 식히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우리 산책길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평조회상 중에서 골랐습니다. 현재 영산회상이란 음악은 세 가지 버전으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문인들이 애호했던 음악 현악영산회상이 있고요. 이 현악영산회상을 사도 낮게 연주하는 평조회상, 여기에서 평조란 이름의 평자는 평평할 평자를 쓰는데요. 낮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관악기 중심으로 연주하는 음악, 무용반주에 많이 쓰이는 관악영산회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조회상 중에 들을 텐데요. 사도 낮게 연주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악기가 다 사도식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관악기의 경우는 오히려 음정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은 선율은 소리가 안 나서 한 옥타브를 높여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한 옥타브를 높여 연주하는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평조의 상 중에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듣겠습니다.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8곡 중에서 끝에 3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대금이나 피리 같은 악기 선율에서 갑자기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그런 선율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곡이 평조회상이라서 사도 낮게 연주해야 하는데 악기에서 그런 낮은 선율 내기가 어려운 경우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부분도 함께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하러 왔어요 하시면서 따뜻한 하트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지초실님께서 그 능소화꽃, 아름다운 능소화꽃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우일사운 여름 정자에서 파촌잎 꺾어다가 잎에 문구 써보는 것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 해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차분한 분위기의 안방에서 운이 잘 떨어집니다. 겨울 강추위 때 아랫목에서도요. 만난 것 옆에 두고요. 한시대회 가면 운 걸렸다. 오늘은 운이 잘 떨어진 기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지초실님께서는 다산의 소서팔사 중에 우일사온 이 비나 비 오는 날 한시짓기 이미 해보셨네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요. 지초실님 한시 잘 지으시잖아요. 어떤 시 한 편 잘 써보시기 응원합니다. 또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 뒤뜰 우후 죽순 자르고 여기저기 예초기 돌리고 씻고 음악 들으며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손은 덜덜 떨리지만 뿌듯합니다 하셨습니다. 우후 죽순 정말 뒤 비가 온 다음 날 엄청나게 자라잖아요. 아 그런 일을 하셨군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일하셨으니 이제 좀 편히 쉬셔야겠네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궁중정제 반주음악 하나 골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내 전해지던 춤인데요. 포그락정제 반주음악입니다. 포그락의 한자 표기는 던질 포자 공구자 즐길 낙자를 씁니다. 공을 던지며 즐기는 춤이란 의미인데요. 이 춤을 출 때 포구문이라는 일종의 문을 무대 중앙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춤추는 무원들이 포구문에 뚫려 있는 구멍에 채구, 즉 채색한 공을 던지면서 춤을 즐기기도 하고 추기도 하는 그런 춤입니다. 구멍 이름도 그냥 구멍이 아니고요. 풍류안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무원들은 이 풍류안에다가 채구를 던져 넣습니다. 공을 던져서 제대로 통과시키면 상으로 꽃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로 얼굴에 검게 먹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걸 접목이라고 부르죠. 이 포그락을 출 때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마치 게임처럼 펼치기도 했던 그런 당학정제 하나입니다. 포그락정제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된 당악정제의 하나죠. 포구락정제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실황자료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 8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국악 공연으로 펼쳐졌던 실황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포구락정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국립국악원에 가셔서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공을 못 넣어서 벌점으로 얼굴에 먹점이 찍히는 부분입니다. 무원들의 그 예쁜 얼굴에 검정 먹점이 찍힌 채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즐거워집니다. 아주 재밌으니까요. 한번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944님께서 우중 산책하며 송지원의 국악산책을 듣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또 1007님께서 매일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매일이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 있는 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좋은 책 듣는 것 같아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은 오늘 같은 날 분명히 옆에 책 한 권 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또 윤혜성님 오늘도 출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 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입니다. 우조 중거 선율에 얹어 노래할 이 음악의 시조시는 조선 전기의 인물 황희정승이 50대 후반에 지은 작품인데요. 황희정승이 남원에 귀향가 있던 시절이었고요. 어느 해인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황희정승은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어느 소나무 숲 부근에 초당을 지어놓고 공부에 몰두하며 살았는데요. 바로 그 무렵에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맑은 시내 흐르는 곳에 초당에 봄이 오니 눈처럼 흰 벚꽃 향기 그득하고 버들빛은 황금빛이 돼서 아름다운데 먼 산에는 구름이 엉기고 두견새 소리는 처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노랫말 그대로 한번 시조시를 읽어볼게요. 청계상 초당 외에 봄은 어이 늦었는고 이화 백설 향에 유색 황금눈이로다. 만학 운 촉백 성중에 춘사 망연하여라.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의 단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청계상 초당 외에 봄은 어이 늦었는고 이화 백설향에 유색 황금눈이로다. 만하군 촉백성중에 춘사 망연하여라. 황희정승이 지은 시조시를 우조 중거 선율로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치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7월 8일 수요일 바로 오늘 7시 반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공연입니다.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라는 공연인데요. 심계, 마음심자와 맺을 계자를 씁니다. 심계라고 하면 마음으로 깊이 약속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깊이 사귀는 벗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검은고 연주자 이방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독주회를 열게 됐는지 그 마음을 담은 연주회 이름인 듯 합니다. 이방실 연주자의 이번 연주회 초대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검은고와 심계하지 못하면 소리는 있으되 음악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기교를 넘어 검은고라는 악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주회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은고라는 악기 안에 녹아드는 심계, 산조라는 음악 안에 깃드는 심계, 관객은 제 음악에 스며드는 심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번 연주회 때 어떤 음악이 연주될지 이 글만으로도 짐작이 되는데요. 연주회 프로그램을 전체 세 종류의 검고산조로 구성했습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와 이재화류 검고산조 그리고 한갑등류 검고산조까지 세 종류의 검고산조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화류 검고산조는 이재화 명의인이 2025년 4월 공개행사에서 초연했던 산조를 연주하는 건데요.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까지입니다. 이 산조의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일괘, 귀루 밑에 현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연주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도는 이재화 명인이 처음으로 도입한 새로운 주법인데요. 지난해 연주 때에 듣지 못했던 분들, 새로운

주법을 이번 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쾌동류와 한갑동류 검고사한조는 둘 다 진양조부터 자진몰이까지

자진 몰이의 순으로 연주됩니다. 이 연주에서 장단을 맡은 분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이 무대의 주인공 검은고 연주자 이방실은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해 공력이 있는 독주회 혹은 여타 여러 연주회를 열어서 올해에는 어떤 연주회를 선보일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연주자입니다. 7월 8일 바로 오늘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칠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갑등류 검은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이방실의 검은고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이방실의 검고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10월 7일에 민속극장 풍류에서 있었던 실황 자료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무대에서도 이 한갑등류 검고산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바로 오늘 열릴 공연이죠.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이방실 검고독주회 심계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세 곡의 검고산조가 연주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쾌동류 검고산조, 두 번째로 이재화류 검고산조, 세 번째로 한갑등류 검고산조가 연주됩니다. 이 두 번째 곡 이재화류 검고산조에서는 검은고의 일규에 귀루 밑에 현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주법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주법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연주회 때에 새로운 주법의 산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바로 오늘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이방실 검고 독주회 심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니고니님께서 엄머리 장단과 관련된 문자를 대화체로 풀어서 보내주셨어요. 엄머리 어려워요.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검은고 배우고 있는데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쉬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쉬어요. 우리들, 선생님 둘 다 어려워요. 아주 재밌는 그런 대화체인데요. 이 엄머리 장단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3박과 2박이 합쳐진 장단인데요. 참 재밌거든요. 사실 이런 장단을 외국인들은 어려워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장단이 이미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어서 조금만 익히게 되면 이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니고니님께서는 이미 적응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죠?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국악산책길도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부지런하게 들어와 주시는 봄봄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 충청농악 중에서 골랐습니다. 농악은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높이면서도 일의 피로도를 덜어내서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되고요. 나아가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음악입니다. 들어보시면 이 음악은 경기 충청 농악의 판재의 특징을 두루 담고 있는데요. 꽹과리, 징, 장구, 부계, 타악기 그리고 선율악기로 태평소 선율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굿부터 당산 첫 번째 일부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시원하네요. 경기 충청 농악 중에서 입장꽃부터 인사꽃, 돌림벚꽃, 당산 첫 번째 일부 들으셨는데요.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878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좀 쉬어가 조바심 내지 말고 정신은 좀 차리고 어르고 달래주는 듯 합니다. 통장 잔고 줄어서 심란한 맘 달래어주네요. 듣다 보면 이상하게 보듬어지고 품어지게 되는 이상한 국악방송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통장이란 게 늘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잔고 두둑하게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돌아오겠죠. 0878님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남도민요 농부가 듣겠습니다. 정상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요즘과 같은 계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소리죠. 남도민요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소 시나위 듣겠습니다. 단소로 연주하는 시나위 저희가 자주 듣긴 어려웠는데요. 오늘 이생강의 단소 이성진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징소리로 장단을 열었죠. 단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영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의 단소였고요. 이성진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단소라는 악기가 지공이 워낙 작아서 미세한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들으신 대로 이렇게 섬세한 연주 들려주네요. 역시 이생강 명인이구나 싶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배틀과 경복궁 다령 골랐습니다. 이 두 곡은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돼 있어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오늘은 전숙희 지화자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옥난간에다 배틀을 놓세, 에헤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의 수십만 진우나. 배틀가에 이어서 경복궁 다령 들으셨는데요. 전숙희 지화자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작년 이맘때인 바로 오늘 7월 8일에 쓴 일기를 봤는데요. 폭염경보가 발효돼서 서울 최고 기온이 38도였고요. 최저기온 28도라고 일기에 써놓았더라고요. 워낙 더운 날씨라서 기록하는 그런 의미로 썼던 건데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은 낮 최고기온 30도, 최저기온 24도니까요. 작년에 비하면 아주 시원한 날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더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지더라고요. 날씨의 상대성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시원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호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문장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을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권진원의 달빛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요 며칠 서울은 정말 덥고 그보다는 더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떨까요?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좀 선선한 감각

다시 떠올리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양방언의 사유.

0: 양방원 작곡의 사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을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그 사유의 방을 테마로 한 곡 중에 하나, 사유라는 곡이었습니다. 2111번 쓰시는 분께서 라디오만 듣다가 어제부터 덩덕궁 다운받아서 듣고 있는데 진작할 걸 그랬어요. 너무 편하고 좋네요. 장마철 건강 유의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실 함돈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3주 벌써 지났거든요.
1: 네, 빨리도 갑니다.
0: 빨리 가요. 네. 진짜.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저도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네. 참석하셨던 국제도서전에 네. 네, 등 떠밀려가지고 갔다가
0: 등 떠밀려서요? 왜요?
1: 너무 사람 많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님 있는데 좀 들렸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이동을 못했습니다. 관이 달라가지고.
0: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먼저 이렇게 네. 고백을 해주시네요. 네. 네.
1: 뭐 그런 것도 있었고.
0: 네. 예. 그다음에 또 뭐. 독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나요?
1: 예. 근데 거기는 뭐 편하게 독자 만나는 그런 부스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0: 아니 도서전 말고 그 이후에 다른 자리에서 혹시 그런 자리는 없으셨어요?
1: 예, 그런 자리는 이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네. 광주에서 또 그 사유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네. 대전에 이어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지난 주에 한 일주일 전쯤에는 그 또 광주에 이번에 인연이 좀 자꾸 많네요 이번 네. 달에는 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서거하신 이제 그 기일이 돼가지고 네. 매년 하는 어떤 무슨 학술행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 가가지고
0: 강연을
1: 예, 좀 발표를 좀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네.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전일 빌딩이라고
0: 그럼
1: 예, 그 전남 예. 도청 앞에 네, 예, 네. 막 총자국도 있는
0: 역사적인
1: 예, 현장이죠. 좀 예. 그런 일도 하고 왔습니다.
0: 역시나 역시 바쁘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 사유하는 책에서는 또 책 이야기로
1: 네. 네,
0: 함께 나눠주실 텐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살펴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다시 보기 들으시고
1: 네.
0: 보시고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1: 네.
0: 잠깐 소개해드리면 너무 재밌어서 무한 반복 중이신 분도 네. 계셨고 심지어 해외 텍사스에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네. 인사를 나눠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삶에 그냥 찌들거나 지쳐서
1: 네.
0: 인문학이니 뭐니 이런 건 너무 내 삶과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목말라 하고 있다.
1: 네.
0: 사유를 원한다.
1: 네.
0: 이런 느낌을 그냥 조금 받았는데
1: 네.

0: 선생님은 그런 느낌 자주 받으시죠?
1: 네, 아니 그 네, 그런 느낌을
0: 네.
1: 예, 네, 그런 목말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프로모션 전문가죠. 예, 네, 그리고 국악 방송에서 이런
0: 네.
1: 이제 계기도 이런 것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0: 네.
1: 거고, 서울 국제 도서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면도 있지만,
0: 그렇죠.
1: 예, 네, 그래도
0: 네.
1: 그런 거를 좀 원한다 이런 것들도
0: 네.
1: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고,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 3주마다 뵐
1: 네.
0: 때마다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늘 궁금한데,
1: 네.
0: 지난 시간에 결정적으로 그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1: 네.
0: 이거는 나만 알고 싶은 책인데, 내
1: 맞습니다.
0: 큰맘 먹고 이번에 국악방송에서 한번 보여주겠다 하셨던
1: 네.
0: 책이 프레데릭 르누아르의
1: 예.
0: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1: 예.
0: 어떤 책인가요?
1: 요거는 사실 그 한국에 출간된 지는
0: 예.
1: 벌써 한 10년 정도는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뭐 이 책을 언급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0: 그러니까요.
1: 방송가에도 아마 거의 처음 알려진 이런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0: 네.
1: 예, 제목이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이게 굉장히 장엄해지는데.
0: 아니, 너무 큰 인물들을
1: 네.
0: 한꺼번에 셋을 모아놨어요.
1: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철학으로 훈련을 받은 분이고,
0: 저자가.
1: 예,
0: 네.
1: 프레드릭 르누아르라는 분보다 사실 이분의 스승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조차도 근데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 스승이 그 엠마누엘 그 레비나스라고
0: 네.
1: 현대 철학의 그 엄청난 그 거장이 있거든요. 예, 이분은 이제 그뭐 죽음의 문제라든가 타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루는 분인데, 윤리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신학하고 이런 철학 윤리학을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아주 큰 사상가가 있는데,
0: 네.
1: 그분이 또 이제 스승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뭐 그분급은 아니지만 그 에드가 모랭이라고 그 죽음에 대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거든요. 사회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역사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두루두루 하시는 분인데,
0: 네.
1: 그분도 이제 한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죽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윤리학적인 어떤 큰 질문들 이런 것들을 되게 훌륭한 스승들한테 공부를 배워서 그런 것에 기반해 가지고 뭐 대학의 교수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방송 작가로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직접 연출가로서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0: 예.
1: 예,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아마 그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그 종교 전문 잡지 중에 종교의 세계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오래된
0: 네.
1: 잡지인데 거기에 지금 편집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소설도 써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직접 그 각색 시나리오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떤 이제 생각들을 전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0: 네.
1: 이 제목에 들어 있어요.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그래서 인류의 큰 스승들.
0: 네.
1: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접근하는 그 입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세 분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어가지고 한 사람도 우리가 참 알기가 좀 어려운
0: 그러니까, 아니,
1: 사람들인데.
0: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책을 가져오셨는데,
1: 네.
0: 사실은 진짜 엄청난 두꺼운, 소위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하는 정도의 두께를 예상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1: 그럼 그 정도 아니죠. 사실은 뭐그 예수 한 사람만으로도 뭐 1000년 동안 쌓여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엄청난데,
0: 예.
1: 이분은 이거를 일종의 교육자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 책의 기본적인 입장에. 그래서
0: 네.
1: 뭐이세 분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 책에서 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육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그러면은 교육자라고 하는 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예,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고, 본인들이 왜 일생 동안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절실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이 됐다고
0: 그렇죠.
1: 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나에게 절실하지 않은 거를 남에게 그냥 가르치면은 그냥 정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절실했었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일생 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 근데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사의 관점에서 이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0: 제가 예상했던 바와는 좀 다르긴 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가장 이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1: 네.
0: 기획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와 붓다를 병렬식으로 전개하면서 이들의 삶과 죽음과 이들이 남긴 뭐 통찰, 뭐 이런 사유,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세 인물을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두고 그들은 무엇

0: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었던 네, 것인가. 네. 그러면 왜 많은 책 중에 이렇게 혼자만 아끼고 싶은 이 책을 이번에 내놓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0: 네.
1: 예. 근데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그냥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크게 보면은 문명에 대한 하나의 관찰자로서의 그 문명 비판가로서의 입장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날의 사회가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뭐 메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AI 데이터 센터도 짓고 막 네. 해가지고 엄청난 막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
0: 그렇죠.
1: 그것도 그건 전 세계적으로 절박하게 각 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한 개인의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우리에게 지금 한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게 뭔가 저런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 개인이 성장하고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좀 국가가 뭔가 지금 절박한 것을 바라보는 입장과 개인이 절실하고 절박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어떤 물적 성장과 기술적인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도달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기원 전후 예수는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나 뭐 부다 같은 이런 분들은 기원전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출현한 뭔가 그분들이 절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0: 네.
1: 그로부터 인간은 계속 후퇴해왔다고 저는 봐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네.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교육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배움을 주려고 하는 스승의 출현인데 그 스승의 출현에 대한 그 2000년, 2500년이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0: 후퇴했다?
1: 오히려 많이 네. 그 퇴화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좀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 예. 그러니까 하여튼 물질의 어떤 첨단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좀 오만한데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유화적이고 퇴행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세계를 이제 네. 보게 되면서
0: 네, 네.
1: 이런 좀 탁월했던 어떤 그런 스승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이렇게 좀 환기시키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적기에 아주 필요한 책이 아닌가 설명을 들으니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이제 작가인 프레드릭 르누아르에 대해서는 잠시 소개를 해주셨고
1: 네.
0: 뭐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면서 또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이기도 하고
1: 네.
0: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인류의 스승 으로서 다 인정을 받는 새 인물입니다만
1: 네.
0: 왜 이들을 함께 묶었냐 라는
1: 네.
0: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1: 예,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러니까
0: 네.
1: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묶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0: 네.
1: 예,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뭐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장 그 이분들이 절박한 것이 있길래 평생 동안 뭔가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했었는지
0: 네,
1: 그런
0: 네.
1: 어떤 교사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점이 이제 좀 공통점이고
0: 네, 네.
1: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살아왔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그 아시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럽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1: 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살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자기 시대가 살아왔던 삶의 그 관행, 관성에 대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특징은 그 질문만을 가지고는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이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앉아서 사유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0: 네.
1: 그걸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기 어떤 그 생각을 도전적인 어떤 질문들 생각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려고 했고 그것을 또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아주 전파하려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빅스피커죠.
0: 네,
1: 이거야말로
0: 네.
1: 인류 최대 빅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0: 거의 개혁가 수준인 거죠, 사실은.
1: 예, 예.
0: 그 많은 그 범인들,
1: 네.
0: 개인들은 방금 이제 이 세 인물들의 공통점

0: 점이라고 한다면 삶의 관성에 큰 질문을,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다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은 사실 그 삶에 있어서 그 안정감을 깨뜨리기 싫어서 관성에 일부러 젖죠.
1: 그렇죠.
0: 관성을 탈피하기를 회피하죠.
1: 그리고 그
0: 예.
1: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사회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삶의 페르소나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기도 하고요.
1: 그래서 그걸 쓰기 때문에 또 안정적이기도 한 거죠.
0: 아니, 그러면은 이세 인물은, 이 성인들은 살아온 생애도 좀 비슷한가요?
1: 살아온 생애가 비슷하기보다는 이세 사람들의 특징은
0: 예.
1: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되게 좀 물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공통점이 뭐냐면은
0: 네.
1: 끝없이 바깥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0: 아, 이게 전파하려다 보니 그런 거 아닐까요? 예.
1: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노숙자예요, 사실 이세 사람이.
0: 아.
1: 그래서 성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만 전부
0: 네.
1: 다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고 바깥에서 뭔가를 설파했는데 이게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함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떨치고서
0: 네.
1: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하는 과정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실천이고 또
0: 네.
1: 그것이 또 그런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상당히 도전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파의 과정 자체가 그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출연했던 이전과 이후를 이제 갈라놓는 어떤 역사의 크랙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0: 네. 역시 성인의 삶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보통은 굉장히 이성이 발달해서 나의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 사유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세 명의 인물은, 그러니까 삶과 이 자신의 철학이 괴리가 별로 없는, 일치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뭐세 사람이 추구한 그 삶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또큰 틀에서는 하나로 좀 통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길에 이르는 방식, 아까 이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이세 인물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가, 그런 거좀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0: 예.
1: 이분들은 그 평생 교사였지만 여기서 자기가 직접 글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0: 예.
1: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됐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뭐 제도적으로
0: 기록으로.
1: 제자가 된건 아니지만 그 말을 잘 기억하기도 하고 또 당시가
0: 네.
1: 또 요즘 같은 방식으로 기록 장치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최초의 뭐그 예수의 기록이라든가 예수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남겨진 것이 신약성경인데 그것도 당시에 바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몇십 년 지나가지고 그것을
0: 네.
1: 회상하는 방식으로 사실 기록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0: 네.
1: 그런 게 이제 붓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붓다가 이 시타르타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이것도 한 30년, 40년 정도 있다가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명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시기에 뭐그 제자들의 그 1차 저 대결집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다 한번 모여서 이미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30, 40년 전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기록해 놓지 않았던 걸 가지고 그것을
0: 그치.
1: 기록한다라고 하는 게
0: 윤색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1: 그래서 이제
0: 잊혀지기도
1: 과연
0: 하니까.
1: 이런 형태의 경전화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형태의 질문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런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부처님 말씀 같은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글자로 기록되지 않고
0: 네.
1: 구전을 통해서 말과 말로 계속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말을 완벽하게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그런 기억술. 이
0: 네.
1: 기억술 자체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통을 이루기도 해요. 불교 전통에서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뭐 엄청난 형태의 그 서사시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완전 토씨 하나 있지 않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건
0: 네.
1: 교육의 방식이기도 하고 특별한 형태의 이제 그런 기록술이 발달하기도
0: 와,
1: 하는데,
0: 그 가능한가요?
1: 예,
0: 예. 네.
1: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죠.
0: 그렇군요.
1: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가장 최근에 그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해가지고 했던 이 그래서 불교도 보면 뭐 남방불교 불교가 나눠지는데 네. 그들이 기억했던 것들을 비교적 최근에 와가지고

0: 쳐봤더니 말로만 구슬로 했던 것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와.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네. 대단한 그 기억술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대단한 스승님이었는데 이 스승이 쓴 모든 얘기들도 역시 제자를 잘 둬가지고
1: 네.
0: 뒤에 있는 그 예수라든가 그다음에 이 그
1: 붓다,
0: 아, 붓다 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를 따르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의 얘기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철학자가 된 서양 철학의 완전히 효시가 된 이 제자 하나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1: 수제자인 네. 거죠.
0: 네. 근데 그 네. 기억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스승에 대한 그런 기억과 또 그것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1: 네.
0: 스승의 기억과 자기가 가진 지향을 서로 통합해가지고 그걸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진짜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인지
1: 그렇죠.
0: 이런 것에 대한 네. 애매한 면도 있지만 또 재미난 거는 이 플라톤은 원래 극작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책이지만 드라마의 형식으로 플라톤의 책은 모두 전부 다 기록돼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무슨 시나리오를 보듯이. 그러니까 그 생생한 그 목소리가 이
1: 들려요.
0: 네, 그냥 네. 네. 그 현장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생생한 목소리.
1: 네.
0: 무슨 농담, 지적 농담 같은 거, 유머 같은 것까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기도 하죠.
1: 네. 네. 와, 흥미롭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윤선의 노래로 Waking World.

0: 나윤선의 노래 Waking World 함께 들었습니다. 심초미님께서 한 박사님이 추천하는 책은 꼭 읽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으니까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도 아마 읽게 되시겠네요. 네. 아, 이게 이제 최근 번역본은 약간 제목이 달라졌죠?
1: 예, 앞에다가
0: 왜 사는가?
1: 아, 왜 사는가?
0: 예, 왜 사는가? 소크라테스 예. 예수 부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세 인물이 그 각자 이제 교육자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조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1: 예, 이거를 이제 뭐 이건 정말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고 사람들마다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 책에서 좀 얘기하는 방식을 조금 제가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방식도 친절하긴 한데 좀 제가 조금 약간 깊이를 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0: 네.
1: 이 세 분이 그 스승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스승들은 뭔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는 스승들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 모든 가르침은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진리.
0: 그렇죠.
1: 예. 예. 진리라고 하는 거의 그 내용이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하면은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있음 실제를 사실 이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불교에서 보게 되면 불교에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0: 네.
1: 도대체 뭘 깨닫는 겁니까? 얘기하면 그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도 좀 말하기 좀 어려워요.
0: 그러네요.
1: 그런데 뭘 깨닫는 거냐면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0: 아.
1: 네, 근데 되게 그 좀 아이러니하죠. 있는 것을 그럼 있는 것 그대로 보는 게 왜 그걸 깨달아야 되냐?
0: 네.
1: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0: 아,
1: 왜냐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자기 경험, 선입견, 또 문화나 시대나 또 역사가 부과한 인간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 나는 왜곡된 어떤 형상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0: 네.
1: 결국 이제 그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이 이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이제 보려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걸 소크라테스식으로 얘기하면은 철학자니까 학문 연구자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 뭐 저 필로소피라는 말이 진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진리를 좀 추구했냐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쉽게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0: 무슨 얘기일까요? 예.
1: 진리의 내용을 이 사람이 가르친 게 없어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0: 네.
1: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내가 어떤 새로 더 나은 앎을 갖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0: 새로운 앎이 못 들어간다.
1: 예. 네. 자기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어떤 경험과 아집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한 것이 뭐 평범한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그랬지만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네, 그래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한 질을 각성시키는 거.
0: 네.
1: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부다 같은 경우도 이 부처님을 이 부다라고 하는 존재를 종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사실 그렇고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0: 네.
1: 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상당한 그 인식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인식론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부다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0: 오.
1: 근데 왜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보냐면은 온갖 형태의 그 관념의 어떤 그

0: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그 동물적인 어떤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필요한 정념, 욕망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불필요한 욕망 때문에 고통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다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경험하는 거, 사람들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 출가하기 전에 만나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왕자님이었거든요. 거기 네,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뭐 구 정도 서울의 구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동네의 왕자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누릴 걸 다 누리는 네. 엄청나게 유복하고 아주 호사를 누리는 사람이 늘었던 사람이에요.
1: 붙다가.
0: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몇 번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몇 달 간격으로 처음에는 그 아픈 사람을 만나요. 네. 그 다음엔 늙은 사람을 만나요.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의 어떤 현장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네. 인간 세상이 이렇게 좀 고통의 세상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저 고통의 실체라고 하는 게 이게 저 왜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이분이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보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일시적 그걸 고통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판단조차도 그렇고 또 저런 모습 그런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조차도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영원히 가는 어떤 형상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어떤 계기와 조건과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데 그거를 우리가 고정적으로
1: 영원한 것으로
0: 영원히 내가 고통스러워 네. 영원히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물세계는 변화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판단 착오에 의해서 네. 고통도 생기게 되고 또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욕망이 또 고통을 만들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해. 저걸 가지고 맞아요.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허상에 의해 가지고 사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의해 가지고 욕망이 생긴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본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 고통의 세상을 보게 됐는데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 허상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이제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겪는 이런 어떤 것들도 하나의 이제 윤회. 예. 그래서 이전의 어떤 삶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예. 그래서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게 있지만 뭐 종교적으로 윤회를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걸 하나의 그 인식론이나 철학적 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 윤회에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업보를 싸우면은 내가 그렇죠. 뭐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고 네. 무슨 모리도 태어날 수 있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옛날의 화법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걸 좀 번역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태어난 이것도 지구라고 하는 이 어떤 우주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하나의 물질의 결합에 불과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기체로 있던 것이 이런 형태의 생명현상으로 잠시 결합을 한 하나의 일시적 현상이 불과해요. 그런데 네. 예. 하여튼 불교의 붓다의 이해에는 그런 것이 사실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것을 깨닫는 것. 예. 이게 이제 불교적인 붓다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게 있었던 거였고 네.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무지를 어떤 깨닫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했던 그런 게 네.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1: 예수는요?
0: 예. 예수 같은 경우는 철학자는 아니죠. 예. 예수는 철학자는 아닌데 뭐 이분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신의 아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역사적인 정말 실존의 인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네. 여기선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로 이것을 보면서 특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얘기했었던 그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 있어서는 예수에 의해 가지고 나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에서는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인간이 태어

0: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벗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이런 갈릴리 청년 예수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1: 네.
0: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만 이렇게 믿게 되는 건데,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세계에서는 유대인밖에 구원받지 못해.
1: 그렇죠.
0: 그런 어떤
1: 네.
0: 피순혈주의가 있어.
1: 네.
0: 그리고 오래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의 그 민족적 신앙을 만들어 온 과정 속에서 그들이 따르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민족적 하나의 그 매뉴얼 규칙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거를 따르는 사람, 그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따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수의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을 철학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이 되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건
1: 네.
0: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명. 그게
1: 네.
0: 실천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수한 율법을 따른다. 그다음에 어떤 그런 피에 갇혀서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것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진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보편적인 거예요.
1: 네.
0: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계율을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신분이라든가 피에 묶이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1: 네.
0: 자유롭게 되는,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더 보편적인 것에 대한 경험, 그리고
1: 네.
0: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랑에 대한 경험, 특수성에 갇히지 않은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이제 강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0: 최소한.
1: 와,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좀 와닿았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정의를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성인들이 무언가를 그 범인들에게 가르칠 때그 교리랄까요? 아니면 그 핵심은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아야 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려고 했다는 점. 요게 굉장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예수나 부다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떠올렸을 때 생각되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까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로. 그럼 뭐 자비, 사랑, 뭐 정의. 요렇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기 어려운, 이건 너무 평평한 정의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0: 예수의 그 일화가, 예수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 뭐 지금
1: 예.
0: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1: 네.
0: 이분들이 그 가르치는 그런 방식에서 보게
1: 그
0: 되면,
1: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0: 차이가
1: 세상이.
0: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빅스피커가 될수 있는 거는 너무나 뛰어난 화술하고 가르침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그 삼파술이라는 게 있고,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불러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지한 것을 깨닫는 방식이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의 방식을 계속 하는 이런
1: 그렇죠.
0: 것들이 이 질문의 방식이 이 방식이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질문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 아테네의 등에 벌레, 아테네 시민들을 찌르는 등에라는 이런 별명을 소크라테스가 받았거든요. 아리스토테네스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희곡에 보게 되면 현존 인물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불러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소에게 막 뭔가를 쪼는 그런 등에 갔다라는 이런 그 사람 캐릭터로 묘사를 해요. 그 시대에 이미 그렇게 묘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1: 네.
0: 근데
1: 송곳 질문.
0: 되게 불편한 거예요.
1: 네,
0: 그런
1: 불편한
0: 질문을
1: 거죠.
0: 받는데, 질문을 똑똑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처음에 했었던 질문을 뒤에 가면

0: 그러면은 거꾸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A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나 대 A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안에 얼마나 이렇게 모순된 얘기,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허술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주기도 하고 이러냐라고 하는지 그런 호통을 아주 날카롭게 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1: 네, 네.
0: 예수의 비유는 예수하고 이 붓다는 거의 비유를 엄청나게 쓴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민중적인 어떤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의 종교의 성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 카스트 제도라고 얘기하는 그 엄청난 그 제도 있잖아요.
1: 네,
0: 이런
1: 네.
0: 제도는 그 붓다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됐는데
1: 네.
0: 그런 시대에 자기가 이제 왕족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완전히 그런 왕족이나 귀족 이 사람은 크샤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사 계급 정치를 담당하는 군인들 그 계급에 속해 있었던 그 왕자인데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하고는 거의 접촉할 이유도 없던 사람인데
1: 네.
0: 자기의 제자로서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받아들였고 예수도 마찬가지였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설법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쉬운 비유 에피소드
1: 네.
0: 일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화들이 너무 많이 있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참 되게 모호해요.
1: 그렇죠.
0: 근데 예수가 네.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당시에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하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그 사회에서 하나의 지배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랍비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이기도 하고 도덕주의자들이기도 하고 그 유대교의 스승이에요.
1: 그렇죠.
0: 그 성전을 그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고서 목사님 역할을 했던 분인데
1: 네.
0: 예수가 그런 데 가가지고 문 그냥 꽝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1: 네.
0: 제일 혼낸 사람이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랍비들하고 그 법률가들이에요.
1: 네.
0: 법률가들이고 전통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승들인데 유대교에는 지금도 그 랍비들이 그대로 있죠.
1: 네. 네.
0: 근데 그 사람들을 호통을 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았고 또 세금을 완전히 걷어가고 있는 저 또 좀 렌트비를 엄청나게 받는 그런 금융 자본주의를 봤으면 예수가 제일 싫어했을 거야 아마.
1: 네네.
0: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부처가 굉장히 그 좀 부드러운 형태의 비유와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 비유의 그 수사법을 보게 되면 비유의 편차가 엄청나죠. 아. 시적인 비유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엄청나게 격정적인 비유를 해가지고 논리를 네. 깨트리는데
1: 네.
0: 그 깨트리는
1: 네.
0: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마리안에 대한 얘기예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쳤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랍비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너 같은 랍비였거든.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그냥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가냐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왜 바쁘다고 그러냐 했더니 지금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1: 네.
0: 네. 그래서 일요일 날 꼭 미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간다.
1: 네.
0: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인의 피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이렇게 우습게 여겼었던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오늘날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안이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에서 있는 어떤 파키스탄 같은 데서 온 노동자 같은
1: 이주 노동자
0: 같은 그런 네. 사람이에요. 사실 네. 거기서는
1: 네.
0: 그래서
1: 네.
0: 뭐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 교리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또
1: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0: 네.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구해줬다 네. 이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네. 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너하고 이 사람 중에서 하느님이 있다 계시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네. 하는 네. 것이죠.
1: 그러네요.
0: 여기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특수한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뭐 피해도 갇히지 않고 어떤 뭐 배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갇히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것 자체가 인간을 이제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에게서는 어떤 그 지적인 형태의 그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실천의 그런 문제가 이 보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이렇게 결부가 돼요.
1: 네. 예. 네.
0: 그래서 특히 이 프랑스 철학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그 이 예수를 하나의 그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철학에서는 그 메시아주의 철학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실천적 행위 자체를 하나의 그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런 철학들이 있는 거죠.
1: 네. 와, 흥미롭게 듣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0: 네.
1: 마무리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시점에 지금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라는 책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0: 네.
1: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함이 한 문장으로 정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다음 주 책까지 예고해 주시고요.
0: 예.
1: 네.
0: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진보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이런 경제적 부가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마음의 공허, 권태, 불안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어떤 적대와 공격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 문명 자체가 지금 만인 전쟁의 상태이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한 책도 쓰기도 했지만 그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걸 이런 어떤 그 산업과 기술 이런 문제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어떤 성장과 그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스승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
1: 네.
0: 이미 존재했고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각성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로서 이런 책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1: 네. 네. 다음 시간 책은 짧게.
0: 네.
1: 네.
0: 마렌 우르너라고 하는
1: 예.
0: 신경 과학자라고 얘기되나요? 예, 신경 뇌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네.
0: 이분이 쓰신 감정사회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프레데릭 르누아르의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0408번 쓰시는 분께서 이 책 이야기 듣다가 보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다가 지금 여기 들어오셨대요. 방송 보고 계신가 봐요. 저는 부다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님께서 벌써 끝나요? 라고 아쉬움 표현해주셨습니다. 저도요 한참 빠져들고 있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행적으로 그 가르침을 몸소 입증해 보였다. 프레데릭 르누아르의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바람곳의 연주 나침반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푹 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내가 잠을 푹 못 잤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수면 시간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잠들기 직전에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잠들기 전 생각이 눈을 뜨는 순간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내일 할 일 많은데, 지금 자도 몇 시간 못 자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잠들면 눈을 뜨자마자 피곤함부터 밀려오겠죠. 시작을 어떤 생각으로 맞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날 하루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정오의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 미소 짓게 할 일들을 하나쯤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경로 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니나노 전해드렸어요. 이런 음악 자기 전에 들으면 아침부터 절로 흥겨움이 좀 묻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봤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젯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한번 떠올려봤거든요. 다 고민이던데요, 대부분. 다음 날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 아이들 생기는 일, 뭐 아침 뭐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큰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고민되는 일들이던데 여러분도 혹시 낮 동안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나 걱정거리들, 머리맡까지 잔뜩 쌓아두고 잠청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침에 눈 뜰 때 피곤한 게 꼭 육체적인 피로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이 참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근데 결국 밤새 뇌가 어떤 숙제를 붙잡고 씨름을 했느냐 이 문제인 걸 텐데 실제로요. 다음날 가야 할 소풍이나 여행을 생각하면서 잠들면 뭐 두세 시간만 자고 일어나더라도 참 신기하게 눈이 번쩍 떠지곤 하잖아요. 어떤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느냐. 아, 그게 그만큼 중요한 셈이죠. 남은 오후 시간을 잘 꾸려가는 게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서 이것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 싶은데요. 잠들기 직전에 그래도 오늘 이거 하나는 좋았지. 아, 그렇게 생각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일들 하나쯤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침이 더 밝아지고 상쾌해질 것 같은데요. 바드의 연주로 아침이 오면 듣고 옵니다.

바디의 연주였어요. 아침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6642님께서 비는 내릴 준비만 하는 듯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 위로 흘러오는 우리 음악 그리고 행복한 목소리. 오늘도 음악마루에서 좋은 생각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1178님께서 오늘 여는 말 들으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잠에 드는지 생각해봤는데 별 생각하지 않고 잠에 드는 것 같아요. 깊은 생각 없이 잠에 든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전에 막 큰 고민을 막 안고 자는 건 아니기는 한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좀 미리 내려두고 잔다고 할까요? 정말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뭘 아침에 또 챙겨서 가족들 먹여야 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정말 그 고민이 생겨서 큰 진짜 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잘 때가 있거든요. 이 일이 내일 정말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안에 시달리면서 잠을 자면 꿈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 무의식의 세계가 그 전날 내가 했던 세계로 그냥 쭉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도 왠지 좀 푹 못 잔 느낌? 그렇잖아요. 꿈에서 계속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1178님처럼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잠에 든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장점이 되겠구나. 제가 공감했잖아요. 근데 잠 잘 자는 게 진짜 크죠. 이 잠을 잘 자야 몸의 피로도 풀리고 감정 조절의 기능까지 숙면이 돕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잠 잘 못 자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다음 날 영향받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악순환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낮에 좋은 기억들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자기 전에 한 가지씩만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할 때 되게 재밌었어. 즐거웠어. 막 이런 것들 딱 하나.

조금만 만들어 두셔도 그 다음날 아침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인설님께서 새벽에 비가 많이 왔네요 하셨는데 밤새 비 많이 내리고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쨍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맑은가 보다 했는데 또 갑자기 팍팍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천둥 번개가 막 우르르 쾅쾅 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살짝 그쳤어요. 요즘은 정말 이게 짐작이 전혀 안 되는 날씨입니다. 아침에 맑았다고 해서 우산 안 가지고 나가면 낭패 볼 것 같아요. 요즘 장마 끝나기 전까지는 요즘은 장마가 끝나도 좀 이게 기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소나기가 막 수시로 내리니까 아예 그냥 여름에는 작은 그 양우산 있잖아요.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는 그런 거 하나 챙겨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2시간 함께 채워나갈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수 있어요. 김소영의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먼 길을 떠나는 방랑자들이죠. 조금 늦고 빠르고 즐겁게 가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 제 속도대로 잘 걸어가는 것.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비 맞은 제비같이 대목을 안숙선 명창의 소리,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차승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귀뚜라미는 귀잠자고 듣고 옵니다.

차승민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귀뚜라미는 귀잠자고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비가 그치다 내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호우 관련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돌풍 피해 우려.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 산비탈,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접근 금지, 강한 너울 유입 예상, 백사장 방파제 등 해안가 출입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비가 요즘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기도 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굿거리 장단에 맞춰서 고요하면서 평온하고 우아하고 애틋하며 아담하게 사랑을 담아 그린 곡 엄마와 아기의 꿈 듣고 올 텐데요. 곽진우의 대금, 인형자의 해금, 송한나의 가야금, 김혜진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길을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처음에는 이 길로 들어오길 잘했다, 이 길이 좋다 싶다가도 막상 계속 걷다 보면 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잦아지면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길인가 싶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 싶어져. 처음에는 분명 좋았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말이야. 그럴 때는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눈 한번 딱 감고 과감히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 봐.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지는 않을까? 가시밭이 나와 걷는 길이 아프지는 않을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너무 덥지는 않을까?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와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게 맞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한번 가보는 거야.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 가봐야 알지. 고비와 시련은 항상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간 그 길에서 가끔은 생각지도 못하게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하기도 해. 길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어. 그걸 만드는 건 나밖에 할 수 없거든. 길 위에 새로운 문을 여는 건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좋고 싫고는 내 노력과 마음에 달려있다. 싫어하는 걸 억지로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내가 싫어했던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면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최고의 선택이자 능력이다. 도예 전공이 싫어서 학과 사무실 앞에서 대성 통곡할 때까지만 해도 도자기가 내 평생의 직업이 될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무조건 싫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끔은 그런 선택이 자신에게 평생 함께할 운명을 선물하기도 하니까.

옌의 노래와 연주로 하루에 듣고 오셨어요. 나만의 길을 걸어보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노래한 곡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소영의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삶이라는 지도 위에서 우리는 늘 길을 헤매는 서툰 여행자 같기만 하죠. 사실 어릴 때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돼도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요. 매번 예상치 못한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게 되죠. 내가 골라서 들어간 직장이나 선택한 일인데도 시시때때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간 자리에서 억지로 버텨내야 하는 날들도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형편 앞에서 내 마음을 바꿔가며 받아들이는 일도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건 지레 겁먹고 돌아서기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이 저 앞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대단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문을 열고 한 발짝 떼어봐야 그 다음 풍경이 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어딘지 몰라서 답답해도 너무 자책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요. 가끔은 그 길 잃은 걸음이 나를 전혀 다른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나 자신을 한번 믿고 가보는 거죠. 한옥찻집. 오늘은 김소영 작가의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와 함께 해봤고요. 나만의 길을 걷고 나만의 춤을 추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연주곡 동무 만나보시죠. 유연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지금 딱이 순간 홀로 뒹굴거리는 게 너무 행복해.

말고 이 바람을 다 느껴봐. 이불 속에 몸을 넣고 좋아하는 귤 까먹으며 이 순간을 즐겨봐. 기쁨, 사랑, 행복, 여유, 요즘 것들 다 뭐 있나.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은 다 된 거지 뭐. 봄은 오고 여름은 가고 가을 모두 다 돌아오고 벚꽃보고 파도 타고 소풍 가고 삶을 타고 세상은 놀 것천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된 거지. 불편한 건 필요 없고

느낄 수 있는 상큼한 곡이었네요. 오뉴월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이 분다 방금 들으셨고요.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죠. 먼저 들으신 곡 유연의 연주로 동무였습니다. 음악 여론은 바로 1부 끝곡은요.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함께하는 곡이에요. 베르다마로의 연주로 길을 열다 준비했습니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신주희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몽금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모래가 반짝이는 곳을 걸으면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상상하며 그린

곡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순서에는요. 오늘 수요일이죠.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비 맞은 제비같이 대목을 안숙선 명창의 소리,

0: 1521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네요. 너무 피곤해서 라디오 틀고 일하는데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저희가 제가 특히나 이 국악방송 특히나 이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좀 뭔가 머리가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그냥 뭔가 업무에서도 좀 벗어나고 싶고 근데 너무 적막한 것보다는 뭔가 좀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저희가 준비한 음악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1521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더 신경 써서 선곡해야겠는데요. 두꺼비님께서 장마인가 봐요. 서울은 비가 오다 마다 말다 하네요. 전주는 어떤 날씨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잡혀있죠. 지금 보니까 뭐 전국 다 구름 아니면 비 표시가 돼 있고 오후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시 되긴 했는데 더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 곳곳으로는 해가 살짝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또 내일 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은 들쑥날쑥이다. 비가 오다가도 갑자기 해가 뜨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언제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마가 이제 뭐 길지는 않으니까요. 뭐 7월 중순 조금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빗소리 언제 즐기겠어요. 우리가 이때 한번 즐겨보자고요. 이번에는 다섯 가지 향토 민요를 엮어 부르는 소리를 준비해봤어요. 매화타령, 방해타령, 도화타령, 물레타령, 둥덩애타령까지 7분여의 호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박동매의 소리,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오곡타령 듣고 올게요.
1: 어리시구나 좋단 말이다 매화로구나

오곡타령 듣고 오셨는데요. 박동매의 소리, 김태영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요즘 과수원이나 논밭에서는 우리 농부님들 한창 바쁘실 때겠죠? 이렇게 농장이나 밭에서 일할 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화장실 한 칸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해서 결국 포기하고 꼭 참거나 먼 길을 오가면서 곤란했던 적 많으셨을 텐데, 내 손으로 일구는 내 땅

0: 인데도 그동안에는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참 복잡하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8월부터인가요? 이 까다로운 문턱들이 낮아져서 밭 한켠에 화장실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산을 좋아해서 귀촌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 소유의 산지에 소박한 임시 숙소를 지어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된다고 하네요. 자그마한 터에 농막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런 거에 로망 갖고 계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이런저런 제약들에 가로막혀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수 있을까? 이렇게 주춤하셨다면 막연했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충청도 지역에서 논을 맬 때 부르던 일노래를 소재로 해서 노래를 재해석한 곡이에요. 모두 다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 응원을 담은 곡입니다. 자라네 얼카산 듣고 올 텐데요. 앙상블 연애 노래와 연주예요.
1: 아구 잘하네 어딜 가서

앙상블 연애 노래와 연주로 자라네 얼카산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막 힘이 나네요.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 이어서 듣고 올게요. 마을 풍경 전해드려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 할 바탕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별의 애틋한 슬픔과 꿈속의 허망함이 절절하게 흐르는 대목, 바로 비 맞은 제비같이 대목 준비했는데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리정에서 이도령을 눈물로 떠나보내고 길가에 앉아 서럽게 울던 춘향은 늙은 어미를 생각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자는 모친의 간곡한 말에 효성이 지극하여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별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비 맞은 제비처럼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아무런 겨를도 없이 방 가운데 툭 주저앉더니 허망한 마음에 탄식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허망하여라. 도련님 만난 것이 꿈속이었던가? 이별이 꿈이란 말인가? 꿈이거든 제발 나를 깨워주고 생시거든 내 임을 보게 해주오. 향단아, 발을 걷고 문을 닫아라. 베개를 베고 잠시 잠든 사이에 꾸는 침상 편시 충몽 중 봄날의 꿈이라도 이루어서 가시는 도련님을 꿈속에서나마 다시 만나야지. 생시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베개 위에 엎어져 흐느끼며 밤을 지새우다 잠이 들락말락한 어렴풋한 순간에 그토록 그리던 도련님이 떠나던 날의 멋진 모습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푸른 비단 도포에 붉은 띠를 띠고 가죽신을 끌며 급히 들어와 춘향의 방 문고리를 지긋지긋 흔들며 소리치죠. 춘향아, 잠자느냐? 내가 왔다. 문 열어라. 춘향이 너무 기가 막혀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을 못하자 도련님은 야속하다며 획 돌아섭니다. 나는 너를 잊을 길이 전혀 없어 가던 길을 되돌아왔거늘. 너는 그새를 못 참아 잠만 깊이 자니 나는 간다. 잘 살아라. 깜짝 놀란 춘향이 문을 펄쩍 열고 뛰어나가 보니 바람결에 도련님의 푸른 옷자락이 휘날리고 담뱃불도 반짝이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에 붙들어 보려고 우르르 쫓아나가는데요. 막상 다가가 보니 도련님은 간 곳 없고 옷자락인 줄 알았던 파초잎만 너울너울, 담뱃불인 줄 알았던 반딧불만 반짝반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춘향은 너무나 허망하여 눈물을 흘리죠. 아이고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시는 님을 꼭 붙들어두고 잠든 나를 깨울 일이지. 이제는 꿈마저도 빌어볼

0: 올 수가 없구나. 춘향이 결국 홀로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이웃삼고 오래된 책을 벗삼아 외롭고 긴긴 밤을 지새게 됩니다. 임과 이별한 뒤 겪는 절망감과 꿈에서 깨어난 뒤 밀려오는 배가 된 허무함을 비맞은 제비라는 기막힌 비유로 그려낸 대목, 판소리 춘향가 중 비맞은 제비같이 대목을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0분여의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1: 그때여 춘향 모친이 나와 아이고 이 자식아 늙은 애미를 생각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여 춘향은 모친께 효성이 지극한지라 저의 모친의 말을 거역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갈제 비마

나와서 방 가운데 주자 허그 앉더니 방 아이고 허망

등아.

전하 진상

주지. 생시에는 볼 수가 없구나.

0: 그냥 빵 문구를 제가 긋고 지금 찌가 흔들며 춘향아 잠자느냐?
1: 그렇지.
0: 내 왔다 문 열어라.
1: 어?

것이로구나.

문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춘향가는 사랑의 기쁨만큼이나 또 이별의 슬픔을 가장 문학적이고 절절한 사설로 표현해내는 소리죠. 오늘 들으신 비 맞은 제비같이 대목은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춘향의 처참한 심경과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순간이에요. 꿈속에서 가던 길을 되돌아온 이도령을 반갑게 마주했다가 잠에서 깨어나 파초잎과 반딧불을 보고 절망하는 이 춘향이의 모습은 사설에 담긴 비장미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환영이나마 붙들어 보려고 문 밖으로 우르르 뛰어나갔을 춘향의 다급하고 처량한 신세는 듣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사실 이 대목 바로 뒤에는 남원의 새로 부임해오는 대목이 이어지죠. 신관사또의 기고만장한 행차 뒤로 춘향에게 거대한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진 칼을 쓰고 오래 옥에 갇히면서도 끝내 절개를 지켜내서 마침내 이도령과 다시 만나는 반전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죠. 춘향가는 이렇게 깊은 슬픔 속에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애절한 그리움으로 시련을 묵묵히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비 맞은 제비같이 대목을 안숙산 명창의 절창,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황진희의 시를 노래한 곡이에요. 퓨전 국악 이여랑의 노래와 연주로 상사몽 만나보시죠.

퓨전 국악 이어랑의 노래와 연주로 상사몽 전해드렸고요. 6642님께서 춘향가 가운데 비 맞은 제비같이 대목 들으시고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우리 소리라고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716님께서 대구는 해가 쨍쨍하니 너무 더워요. 더위에 건강하게 잘 보내봅시다. 보내주시고 김인설님께서 12시는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이 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무쪼록 더위에 높은 습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늦은 모는 행인도 달려들고 지나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소서가 지나도록 모내기를 미쳐 끝내지 못한 논이 있다면 길 가던 나그네든 고을의 수령이든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 서둘러 도와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 시기에 하루하루가 농사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늦은 모내기 같은 순간들이 올 수 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선뜻 손을 보태줄 누군가가 늘 곁에 있을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장구 하나로 정말 다양한 멋과 개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5회 서울연희대전 장구대전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서울연희대전은 장구와 북, 소고, 부포처럼 풍물연희의 다양한 악기를 주제로 이어져온 공연 시리즈인데요. 올해는 풍물의 중심 악기인 장구를 주인공으로 유파마다 다른 장단과 연주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황규원류와 이수영류 설장구를 비롯해 우도농악 설장구, 이부산류 설장구, 김경수류 채상설장구, 호남여성농악 설장구까지 여섯 유파의 설장구 멋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장구라도 유파에 따라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주자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야,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구 연주자들의 개성 있는 연주를 한 무대에서 이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신명나는 장단과 화려한 개인 노름이 어우러지는 풍물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장구대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전통을 새롭게 풀어낸 국악 공연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에 재즈와 영상, 대중음악까지 더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들인데요. 이번엔 충주와 대구에서 열리는 두 편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에선 풍류열악의 탄금풍류 우르개길이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르개 삶과 예술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융복합 국악공연인데요.

이번 작품은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융복합 문화콘텐츠 창제작 지원사업 더 넥스트쇼 선정작으로 전통 국악에 재즈와 멀티미디어 영상을 더해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선 영남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우리 국악 한판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알리가 함께 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과 성악 그리고 대중가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장르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록 속에 남아있던 옛소리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설릉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는 옛 명인들의 연주와 전통음악의 원형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공연인데요. 연주뿐 아니라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전승 과정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전통음악을 더욱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7일엔 해금 연주자 김정림이 무대에 올라 해금, 신화위의 뿌리를 통해 경기 무속음악 속 해금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24일엔 피리 연주자 김철이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을 주제로 60년 전 녹음과 오늘의 연주를 비교하며 정악의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 31일엔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한성기 가야금 산조를 통해 가야금 산조의 원형과 즉흥의 멋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와 함께 오래된 소리가 오늘의 감동으로 되살아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재밌네요. 요즘 완구부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손으로 꾹 누르면은 와사삭, 와그작, 뚜그락, 뚝딱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촉감 마케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1: 이게 꾹 눌렀을 때 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그작 이런 느낌이 재밌기도 하고 또 시원해서 그런 걸까요? 이 빵에도 얇게 초콜릿 막을 씌워서 뿌지직 이게 쪼개 먹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아그작, 뭐 아사삭, 아그작. 벌써 말로만 해도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1: 이 촉감을 앞세운 완구와 먹거리가 어린이를 넘어서 청소년 2030 세대에게까지 새로운 지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트렌드와 함께하는 바투의 상사디야. 오늘도 아그작 손에 잡히는 국악으로 함께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과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 코라이즌의 퍼즐 듣고 왔습니다.
1: 요즘 유행하는 게 참 많아요. 진짜 이 촉감 유행, 촉감 마케팅. 이 만지면서 와사삭, 와그작, 뭐 뽀지직, 뭐 이런 뿌지직.
0: 뿌지직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어쨌든
0: 그건 다른 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1: 아니. 뭐 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뿌지직까지.
1: 와그작. 아, 예. 네. 뭐 뽀지직. 뭐.
0: 아 뽀지직은 귀엽네요.
1: 네.
0: 야 뽀아 뽀가.
1: 아니 뭐.
0: 오감차가 많이 나네요.
1: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하면 과자도 뭐 뿌지직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0: 그래요. 네,
1: 케첩 짜는 거.
0: 예. 어?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만지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런 장난감을 활용하는 마케팅 굉장히 새로운 접근 같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오늘 이런 느낌 어떨까? 뭐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 자연의 소리도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이제 촉감 마케팅과 같은 어떤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문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리, 어떤 촉감을 좋아하시는지,
0: 네.
1: 혹은 싫어하시는지.
0: 저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사인펜 끄적거리는 소리.
1: 아 그래요?
0: 그것만 들으면 저는 괴로워요.
1: 아 그래요? 저는 괜찮게 생각하는데
0: 저희 아들이 막 그림 그리느라고 막 하고 있으면 귀를 막고 있습니다.
1: 어...
0: 그럴 정도 막 소름 끼치고 그래. 칠판 긁는 그래. 있잖아요.
1: 손톱으로 이렇게 쇠 긁는 거 쇠.
0: 맞아.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1: 이렇게. 그런 거 맞아요.
0: 뿌지직도 싫어요.
1: 아니 그거 이제
0: 싫어 뿌지직.

0: 케찹을 짤 때 네. 거의 케찹을 거의 다 먹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소리. 뭐
1: 걷다 주석을 그렇게 붙여요.
0: 아예 오해받을까.
1: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 어떤 촉감을 좋아하고 어떤 촉감은 싫어하시는지 문.

0: 그래요? 네.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촉감도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좀 어우 이렇게 되시는지
1: 혹은 염주나 묵주 같은 거 이런 건 또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0: 아 이렇게 돌리면서
1: 네. 맞아, 마음이 맞아. 좀 안정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자 여러분들의 싫어하는 소리 촉감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우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창작 민속악 그룹 화원의 수류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소리와 촉감들 대충 쑥 한번 훑어봤는데 저랑 공감되는 메시지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0: 많아요, 많아요. 예. 일단은 9052님께서 저는 백고동 소리를 좋아합니다.
1: 저도 좋아해요.
0: 괜히 설레고 또 여행하고 싶고 그런 소리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에 파도 소리 그리고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까지 더해지면 너무 좋죠. 진짜 ASMR 잠 올 것 같아요.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와, 뿡 이건가?
1: 그 공간감이 그 있는 소리예요. 있는데. 네,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약간 뭔가 필터링이 되는.
0: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1: 아, 이 소리.
0: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1: 어떻게 또 이런 걸 찾았대?
0: 이거죠, 이거죠, 맞아. 이거 이거.
1: 이 느낌.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서 공간감이 있는 부 소리.
0: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소리들 저희가 만약에 그 소스가 있으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또 PD 일을 시켜요.
0: 쥐어 짜야 돼.
1: 형님이 찾으실 거요?
0: 아니 짜야 돼.
1: 밖에서 찾아야 되지.
0: 쥐어 짜야 돼 이거.
1: 아 열일하겠대요.
0: 자, 또 좋아하는 소리 있어요. 엘리베이터 도착할 때 땡 소리. 이것도 좋아하신다고? 그거는 없나요? 그건 또 없네. 없어요. 네. 땡요.
1: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엘리베이터 땡 했었을 때. 네. 근데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지 않나요?
0: 그래요?
1: 땡 했었을 때 자 이제 뭔가 일의 시작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0: 아니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1: 아 그땐 최고지.
0: 그러니까. 그거.
1: 근데 뭔가 이제 미팅을 하러 갔어요.
0: 네네.
1: 막 긴장된 마음으로 갔는데 땡 하고 열리면 네. 이제 시작인가?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0: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1: 아니 아니.
0: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네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
0: 괜찮아요?
1: 이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업무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네. 상원 씨가 여기 문 열고 들어올 때.
0: 네네네.
1: 그 느낌.
0: 좀 좋은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아 떨려요?
1: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들은 게 있어요.
0: 내가? 내가 뭘 또 뭘 또 없는 얘기를
1: 어디 막... 공연장에 일터 갔었을 때.
0: 응.
1: 네, 그럴 때.
0: 아 그럴 때 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1: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어쨌든 또 보겠습니다. 1호 이 하나님. 저도 최근에 스트레스 풀려고요. 키캡 같은 걸 선물 받았어요. 정작 실사용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따각따각 소리가 스트레스를 풀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저도 키캡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막 이거 차차차차 이게 하고 누르더라고요. 그럼 누르면 뭐가 나와 있더니 그냥 누르는 거래요.
0: 그냥 그 소리 그냥 그 자체가 재미.
1: 그 누르는 어떤 촉감도 좋고 소리도 좋고. 키캡 요즘 약간 힙한 유행 아이템이.
0: 저거 얘기하니까 옛날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초기에 핸드폰이 에. 나왔을 때 2G폰이죠.
1: 네.
0: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말고 예. 뭐로 시작해요? 그거 검은색
1: 네.
0: 그 열고 닫고 할 때 그 소리.
1: 아, 그 소리 맞아요.
0: 그거가 이제 완전히 네. 그 부심이 있었죠.
1: 맞아요.
0: 네.
1: 착탁 하는 소리.
0: 탁.
1: 열 때도 탁탁 하고 열리고.
0: 탁. 이거 네. 그거 있었어요. 맞아요.

0: 근데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제조사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1: 네네네.
0: 5236님, 닭고기, 고등어 등등 집에서 해 먹으려고 사놓고 아 만지기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 완전 공감합니다.
1: 닭고기는 좀 저도.
0: 고등어는요, 괜찮아요?
1: 아니, 고등어야 뭐 그 자체로 그냥 구우면 되니까.
0: 그래도
1: 아, 그러니까 손질 해놓은 거,
0: 아, 그거조차도 어쨌든 어디 뭐 그릇에 이동하든 해야 될 때.
1: 그건 괜찮아요. 그건
0: 괜찮아요. 미끌미끌함이 조금 불편해요.
1: 아 근데 그 생선. 이제 그 내장 뺄 때 있잖아요.
0: 네.
1: 오, 그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0: 그건 이제 진짜 칼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1: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0: 그리고 만지고 나서도 그 손에 남는
1: 냄새 나죠.
0: 그 냄새와 약간 네. 촉감이 좀 그래요. 7416님, 촉각 싫어하는 건 역시 닭백숙 할 때 닭고기 만져야 할 때요. 아직도 소름이 쫙 돋아요. 좋아하는 촉감은 인형 그 브로치 네. 예 보들보들한 머리칼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소리는 좁은 골목에서 오랫동안 울려대는 차 시동 소리 아 공회전 소리 좋아하는 소리는 바투 두 분이요.
1: 어머
0: 언제 들어도 유쾌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 공감이 됩니다. 에, 닭고기 만지는 것도 좀 그렇고
1: 에.
0: 그리고 공회전 소리 계속 지속적으로 달달달 소리 나는 게 좀 불편하죠.
1: 네 맞습니다. 6748님께서 부천에 사시나 보네요. 지난 토요일에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을 보고 왔는데 닭 울음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0: 바닥소리 공연이죠.
1: 네, 저도 이거 하는 거 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는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0: 제 동생이 공연했겠네요.
1: 네, 제가 아는 또 동생들이 거기서 다 공연하죠.
0: 네. 네. 저 친동생.
1: 그러니까 전 아는 동생들.
0: 아 자, 그래요?
1: 네.
0: 울음이 준비가 됐다는데 이게 혹시 울음이요? 닭 울음소리인가요?
1: 아 이거죠.
0: 아 찾았구나.
1: 한 5시 반 6시.
0: 아, 아, 아. 한 번 더 가볼까요?
1: 아 왜 또
0: 아니, 듣기가 좋아가지고 자 아 뭔가 상쾌한 아침이 딱 떠오르는
1: 아 그죠 그죠
0: 예, 닭 소리였어요. 예. 그죠
1: 여기 이제 새소리들 촉촉촉
0: 아 좋죠.
1: 저는 새소리와 더불어서 풍경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0: 그쵸 사실은 풍경 소리는 바람의 소리이기도 하죠.
1: 풍경 있나요?
0: 없어 지금 갑자기
1: 바빠
0: 갑자기 막 일을 시켜
1: 할 일이 너무 많아요.
0: 너무 죄송합니다.
1: 6491님 와 진짜로 저는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0: 오.
1: 가끔 이도 가는데 진짜 너무 싫어요.
0: 잠깐만요 확인 좀 한번 해봐야겠다.
1: 6491님
0: 형수님인가?
1: 아니야 나는 공으로 시작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1: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
1: 이런 소재는 예. 빨리 넘어가야 돼요. 예.
0: 코만 골거나
1: 예.
0: 이만 갈면은 괜찮을 텐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둘을 다 예.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1: 이거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0: 아 그런가?
1: 그 엊그저께죠.
0: 네.
1: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편도염이 좀 심해가지고
0: 네.
1: 좀 부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열도 좀 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뭐 좀 이거 하려고 하는데.
0: 네.
1: 누가 저쪽 화장실에서 가래를 뱉는 것 같은 거예요.
0: 오.
1: 계속 뭐 막혀가지고
0: 예.
1: 안 나오는 소리가
0: 살려고 나오는 소리.
1: 뭐지 갔더니 우리 큰아들 코 고는 소리가
0: 아 유전이구나
1: 이렇게 아 유전이구나 아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저도 그 유전이라는 거 공감해요.
1: 아 잠꼬대
0: 합니다. 저는 이제 자면서 예. 발성을 하거든요.
1: 그리고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0: 그 네,
1: 전날 브리핑을 있었던 걸 다 브리핑을 예, 하죠.
0: 저희 아들이요.
1: 네.
0: 친구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떤 말 습관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아들에게 그대로 넣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누구야 뭐 상화야 부르면서 막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저는 계속 웃고 있죠.
1: 와. 유전.
0: 유전입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1: 듣기 좋은 소리죠.
0: 예. 네. 그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1: 아, 그러죠.
0: 예, 저희 아버지의 피를 제가 물려받았고 거기 그대로 저희 아들에게 갔죠.
1: 아들로만 이렇게 내려가네요.
0: 저희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1: 동생들도 다 그래요?
0: 다 아들인데 아니요. 동생들은 안 그래요.
1: 아, 안 그러고.
0: 제 같은 유독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싫습니다. 사람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급한 거 아니면 너무 자주 경적 소리 안 내면 좋겠습니다. 4165님.
1: 그죠.
0: 요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0: 별거 아닌데 뭐 이제 신호 딱 떨어졌다고
1: 네네.
0: 빵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게 사실 그럴 정도로 울려야 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1: 그렇습니다.
0: 뭐 빵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자, 문자 소개 중에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올리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026년 자. 7월 8일 14시 15분 오후 2시 15분 경 대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1: 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속도 줄이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하시면 안 되겠죠?
1: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이런 곳들은 접근을 금지하시고요.
0: 그리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접근하지 마시고요.
1: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호우 경보가 내려졌을 네. 때는 이동하지 마시고요.
1: 그럼요.
0: 하던 일도 중단하시고 마무리 네. 잘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요. 여러분들 네. 공연 선물도 있네요. 음악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구락부의 신창부 가락 듣고 올게요.

0: 경성구락부의 신창북가락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소리와 촉감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네. 공연 선물 티켓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2026 여우락 페스티벌 컨트리 공방 앤 정윤영의 놀음 공연 티켓 선물 드리는데요. 국립극장 다루름 극장에서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을 한 분당 두 장씩 총 5쌍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멋지겠네요.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 씨의 네. 공연. 네, 기대됩니다. 우물정 0302번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메시지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707님. 세탁기 종료음. 뭔가 하나 해치웠다는 느낌이 좋아요. 아, 그렇게 들을 수 있겠네요.
0: 똥따라라롱 똥따라라라라롱 똥 똥따라라롱 똥 따라라라라롱
1: 엘땡 쓰세요?
0: 아 맞다. 아,
1: 이건 엘땡 소리거든요.
0: 아 S는 또 다르겠군요.
1: S는 다르겠죠.
0: 엘스입니다. 그 아시네.
1: 청소기도 엘스입니다.
0: 오,
1: 다 비슷한 소리가 나요.
0: 네네네.
1: 여기 엘땡 사에.
0: 맞아요.
1: 밥솥도 그런 소리가 나죠.
0: 아, 밥솥은 모르겠다. 네.
1: 밥솥은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0: 아 취사 선택. 이거. 맞아.
1: 8888님 네.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는 마음이 편해지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하셨어요.
0: 적당히 흐를 때가 좀 좋고
1: 맞아요.
0: 비가 엄청 올 때 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1: 무섭죠. 계곡 네, 진짜 계곡 무서워요.
0: 네.
1: 근데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죠.
0: 3509님께서 비 오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우산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 소리. 자동차에서 듣는 그 빗소리 너무 좋습니다.
1: 네. 선루프가 있어야죠.
0: 이렇게 보면서
1: 그렇죠. 그 의자를 네. 시트를 이제 쭉 뒤로 해가지고 뒤로 한 다음에 네. 이제 딱 열고 네. 천장을 열고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0: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선루프가.
1: 네. 네.
0: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1: 전 제 차에는 없고 네. 와이프 차에 있어서.
0: 아 그래요?
1: 와이프 차 가끔 탈 때 비 올 때 이렇게.
0: 아 보면. 그래요? 네. 비 올 때 일부러 네. 이렇게 네. 탁 보면서.
1: 맞아요. 오. 느낌 좋아요. 음악 하나 딱 틀어놓고.
0: 네네.
1: 8146님 밤에 길을 걸을 때 누가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 이거 무섭죠. 이거 무서우시겠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무서움을 느끼실 수가 있죠.
0: 그죠, 그죠.
1: 네.
0: 근데 이제 저 발걸음 소리가 구두를 신었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1: 아.
0: 그리고 계속 비슷한 속도로.
1: 네.
0: 그리고 내가 빨리 가면 빨리 걷고.
1: 어우, 소름 돋는다.
0: 내가 느려지면 늦게 걷고.
1: 예, 예, 예.
0: 그럼 진짜 막 미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막 내가 뛰는데 이 사람도 막 뛰어.
1: 아유, 무섭죠. 그건 남자도 무섭겠다. 다 무섭겠네, 그건.
0: 그죠.
1: 명확하게 나를 쫓아온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0: 그 내가 멈추니까 소리도 멈춰.
1: 아이, 그거는 호러 영화인데요.
0: 이제
1: 그런 호러 영화야, 진짜 너무 무섭네요.
0: 그런 경우는 없겠죠.
1: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현관문.
0: 네.
1: 아파트 이제 가운데 현관문 들어갔는데.
0: 공동 현관.
1: 네, 공동 현관 문 닫기 전에 쑥 들어올 때.
0: 오!
1: 그때 약간 무섭지 않아요?
0: 그럼 나가야죠. 다시.

0: 반대로 그게 저이기도 해요. 앞에 사람이 들어가서 오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앞에 분이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201호예요.
1: 303호요.
0: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2: 맞아요.
0: 105호예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해줘야 돼요. 네.
1: 알려야죠. 알려야 돼요. 알 권리가 있어요.
0: 이런 게 바로 필요한 경적 소리예요.
1: 그렇죠. 네. 네. 알 권리.
0: 맞아요.
2: 8346님께서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싫습니다.
0: 그런 분들 많으세요.
2: 아, 그 있어요. 네.
0: 또 이거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신 것처럼 막 신경질 나가지고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2: 맞아, 있어. 그리고 슬슬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하시면서 매미 소리도 적당히 있으면 좋죠.
0: 그렇죠. 너무 엄청 시끄럽기도
2: 몇,
0: 하죠.
2: 몇백 마리가 울어대면 진짜.
0: 몇 마리면 상관없는데 단체로 막
2: 합창할 때. 예. 아 그때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예. 진짜
0: 조용히 하라 그럼 더 우는 느낌이에요.
2: 그렇습니다.
0: 조용히 해 그럼 왕왕왕
2: 매미 울죠. 네. 옆에 고양이 울죠. 네. 그 다음에 구두 신고 또 따라오죠.
0: 따라와.
2: 아 그럼 미치는 겁니다.
0: 201호요.
2: 아 거기다 습도 막 높고
0: 아
2: 기계지수 올라가고
1: 그러면은 정말 힘들죠.
0: 대부분의 자연의 소리는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 아침에 새소리 좋아해요. 아, 귀여워니 그런 거 너무 상쾌하죠. 새가 운다라는 건 내가 좋은 데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 같기도 해요.
2: 아 저희 집이 새가 옵니다.
0: 네, 네. 그러면 진짜 좋은 데서 산다. 왜냐 새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요.
2: 저도 살고 싶어요. 진짜.
0: 네?
2: 꽈배기님께서 우리 아들 밤송이 같은 머리카락 만지는 거 너무 좋아요.
0: 오!
2: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0: 뭔지 알아요?
2: 약간 스포츠 머리로 깎으셨나요?
0: 예, 예.
2: 아, 좋죠. 진짜.
0: 그 특유의 그 까슬까슬한데 네네네. 부드러운.
2: 맞아요.
0: 이중적인 느낌이 동시에 들어요.
2: 4591님께서 우리 손자의 손가락, 발가락, 밀가루 반죽 같은 그 엉덩이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0: 맞아.
2: 애기네요, 애기 아직. 그 애기 그 피부 만지는 거 볼 이렇게 비비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0: 볼도 너무 귀엽고요.
2: 손도 너무 말랑말랑하고
0: 그 엉덩이가 너무 귀여워요.
2: 그죠, 그죠, 그죠.
0: 저희 아들 지금 7살인데 지금까지도 저는 네네. 아들 엉덩이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에이. 많이 토닥거리고 막 그래요.
2: 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도 네. 너무 귀엽습니다.
0: 아 에이. 아직까지 어떻게 뭐 거부 반응 없습니까?
2: 아, 전혀 없어요.
0: 아직까지 저도 기회가 남아 있네요.
2: 그렇습니다.
0: 저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막 일부러 더 엉덩이 토닥거리고.
2: 아 그래요.
0: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오케이. 1966님 저는 길 가다가 오 큰 지렁이 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2: 아.
0: 손자는 손으로 잡기도 하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답니다. 맞아요.
2: 맞아요.
0: 하여간 미끄덩거리는 건 다 좀 약간 힘들어요.
2: 그런 거 좀 있죠.
0: 어렸을 때 친구들은 막 뱀도 잡고 그랬어요.
2: 오우, 그거는
0: 뱀을 막 뭔가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2: 위험한데.
0: 그래서 막 뱀 탁 잡고 막 막 그거 가지고 막 놀고 막 친구들.
2: 그랬었구나.
0: 안 그러셨어요, 상화 씨는?
2: 뱀은 제가 무서워해가지고. 예.
0: 저도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2: 다들 제 친구들 다 귀하게 커가지고 뱀은 좀. 예.
0: 아, 제 친구는 막 컸다.
2: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예, 그 소리를 유도했습니다.
0: 종배야 너 막 컸대.
2: 종배는
0: 종배야.
2: 종배는 지금 뭐 합니까?
0: 아, 영화사 쪽에 있습니다.
2: 그래요?
0: 예,
2: 영화사 쪽에.
0: 그 특수 효과 쪽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 정종배라고 말해도 되지?
2: 특수 효과?
0: 네,
2: 아, 그 미술 쪽입니까? 그러면?
0: 아니, 그러니까 막 사운드? 뭐 자동차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액션 쪽.
2: 네, 네.
0: 그런 거 기술 지원하는 쪽에 있어요.
2: 그래요? 네, 네, 네. 아, 그 뱀도 안 무서워하더니 역시.
0: 그 친구 맞아.
2: 아, 그래.
0: 맞네요.
2: 그 사람이 그 기질 따라서 이렇게
0: 맞아, 맞아.
2: 흘러 보내며 진짜.
0: 하지만 넌 막 살았다.
2: 자.
0: 아 식구들 밥 먹는 소리 너무 흐뭇하죠. 유난히 맛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4791님 맞아요.
2: 네네네네.
0: 식구들이 막 이렇게 밥 그 식사를 할 때 너무 맛있게 먹으면 그 소리가 되게 좋죠.
2: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 입속에 들어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호의 꽃사랑 듣고 올게요.

0: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 마.
3: 따지지 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야.
5: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어? 아 나 참 이게 날 더운데 누가 이 간장을 다리는 거야 대체?
6: 아 장인어른 이거요 간장 한 소금만 끓이고요 그 식히면 되니까요 잠시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5: 아이 너 뭐 하는데 지금 그러는 거야?
6: 아 제가 이 맛있는 간장게장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 드릴게요.
5: 아이 말이야 저 어? 이 더위에 무슨 갑자기 간장게장을 만들고 그래? 어? 왜 간장게장을 만드냐고?
6: 아,
5: 너 이제 딴 생각까지 하니 너 지금 뭐 하냐?
6: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장모님이 만들어라 그랬는데
5: 나야 아, 용녀가 그랬어 용녀가?
7: 내가 간장게장 먹고 싶다고 했어. 왜 그러세요?
5: 아이 나 참 용녀가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이 나 갑자기 또 이 간장게장이 먹고 싶었구나. 아니 뭐 갑자기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그런 거야?
7: 아니 그 어디라더라? 아무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순위를 매겼는데 어 글쎄 세상에 우리나라 간장게장이 1위에 올랐잖아요.
5: 이야 아 진짜요? 야 드디어 전 세계 사람들이 게맛을 알아버린 거야?
6: 아 그쵸 어. 장인어른 그 5점 만점에요 4.2점을 주면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까지 이거 다 소개를 했더라고요.
5: 야
6: 모르긴 해도 간장게장이 전 세계인들의 이 K-밥도둑이 될 것 같아요.
5: 아 저기 말이야 저 간장게장은 K-푸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데 말이야. 야 이제 이 간장게장밥까지 알아버렸다니 이거 어 대단해. 아,
6: 그쵸 옛날에는 식감이 뭐 이상하다 뭐 냄새가 묘하다 막 그러더니 아 이제는 너무 매력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했다잖아요.
5: 야 그래 근데 나는 저 간장게장보다는 저 양념게장이 더 좋은데 말이야.
7: 아, 정말 응. 까다로워 진짜 몰라 새치기 하면 반치기야 진짜. 어 사위 일단 간장게장부터 일단 만들고 어 알았지?
5: 아니야, 알았나? 아니야. 간장게장 냄새 난다고. 양념게장 만들어. 양념게장.
6: 아, 양념게장. 이 양념게장 제가 잘 못해요.
5: 아니야. 그래도 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넌 할 수 있다.

0: 뮤직그룹 세움의 술비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제는 간장게장 차례가 왔군요. 글로벌 푸드 매거진이 우리나라 간장게장을 세계 최고의 게 요리 1순위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0: 이야.
1: 놀라운데요. 이건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K푸드 전반에

0: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게장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 맛은 한번 알면 이제 못 태어나죠.
1: 신구 선생님이 딱 생각이 나네요, 진짜.
2: 얘네들은 개 맛을 알아.
1: 그렇지, 그렇지.
0: 이거 맛 한번 알고 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밥도둑이죠.
1: 그 뚜껑,
0: 개뚜껑.
1: 그거 밥 비벼 먹는 것까지는 몰랐으면 좋겠는데.
0: 그건 좀 귀하긴
1: 살만 그냥 쭉쭉쭉 먹고 그냥 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0: 아 개뚜껑을 좋아하세요?
1: 뚜껑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에. 언제 간장게장 드시러 가시죠.
1: 좋아요.
0: 저는 개뚜껑보다는 본살을 좀 좋아합니다.
1: 어,
0: 어떻게 이해관계가 또 맞네요.
1: 본살도 먹고.
0: 아니 아니.
1: 개뚜껑만
0: 드세요.
1: 밥은 뚜껑으로 또 가고.
0: 개뚜껑만 드세요.
1: 뚜껑만 먹으라고요?
0: 좋아하는 거 다 드릴게요. 제가.
1: 두 개 있어요. 두 개. 자, 이렇게 형을 챙깁니다. 우리
0: 아, 그러니까요.
1: 착해 착해.
0: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혹시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정맥류는 쉽게 말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맥에서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최근 무더위와 습도가 겹치면서 발도 붓고 다리가 무겁다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기도 합니다. 압박 스타킹은요, 압박의 강도보다 압박의 분포, 어디를 어떻게 압박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했을 때 압박의 강도가 가장 세게 들어가야 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1: 세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0: 그러게요.
1: 약하게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 그러네요. 자, 저희가 문제 드린 거는 압박의 강도가 가장 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발목, 2번 종아리, 3번 허벅지.
0: 자, 발목이 가장 아래 있고 종아리가 그 다음이고 허벅지가 그 위죠.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1: 그러니까 제일 밑에를 세게 압박할 거냐, 제일 위를 세게 할 거냐, 아니면
0: 가운데를
1: 중간 할 거냐, 이거네요.
0: 정답이 저는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
1: 네.
0: 이게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하는 혈액이 네. 정상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1: 네.
0: 이걸 잘 유추하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자, 발목, 종아리, 허벅지.
0: 다리에서 심장입니다. 다리에서부터.
1: 네.
0: 딱 하나밖에 없긴 한데 힌트가.
1: 힌트가? 뭐
0: 생각? 아! 할 때. 근데 이거 말하면 완전 정답인데.
1: 커피 사요 그러면.
0: 커피 살까요?
1: 아, 남자답게.
0: 접질리는 부위?
1: 접질린다.
0: 네.
1: 자, 발목이 접질릴까요? 종아리가 접질릴까요? 허벅지가 접질릴까요?
0: 접질리는 부위.
1: 접질리는 부위.
0: 예. 네,
1: 네.
0: 아, 세게 하나 드렸습니다.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상 뭐
0: 정답 발표나 다름없는.
1: 그렇습니다.
0: 네. 접질리는 부위는 딱 요거밖에 없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걸 뛰어 넘어야죠. 우리 형님. 뛰어 넘어야죠.
1: 발목 저기 그리고 종아리 저기 허벅지 중에 힌트를 드려야겠죠.
0: 누설된 거 아니죠?
1: 아니죠. 보기를 다시 한번. 발목 저기
0: 지금 표정을 보면
1: 종아리 저기
0: 누설된 표정이거든요.
1: 허벅지 중에
0: 아 예예. 예.
1: 복숭아뼈.
0: 복숭아뼈도 딱 거기밖에 없네요.
1: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이제 커피를 나눠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접질린다고 얘기했고 네. 성화 씨는 복숭아뼈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죠.
1: 맞습니다.
0: 그죠?
1: 정답 발표할까요?
0: 이것이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이 있네요. 아, 그렇지.
1: 아.
0: 우리 몸에도 세 개의 이게 있네요.
1: 네.
0: 오호, 자 정답 이제 아시겠죠?
1: 네.
0: 요건 거저다 하신 분 계시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 1번 발목이 정답이었고요.
0: 발목입니다.
1: 발목은

0: 세게, 허벅지는 약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파가는 게 핵심이라고.
1: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하네. 세게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피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0: 그죠, 그죠, 그죠.
1: 네, 그런 이제 원리. 자, 압박 스타킹도 그냥 신는 게 아니었군요.
0: 그러게요.
1: 정보 챙겨가시고요. 네. 떡 선물은 1966님께 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허!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뚜루룩 똑똑똑똑. 왜 허 안 해줘요?
1: 허!
0: 아니 왜 허 안 해줘요?
1: 아, 저는 이걸로 허 한다고 했는데.
0: 아, 그래요?
1: 아, 죄송합니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5,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 떡 선물 걸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여러분들 병뚜껑 잘 여는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금방 열던 병뚜껑이 잘 안 열린다는 분들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병뚜껑을 따는 힘은 손 아귀 힘, 악력인데요. 악력은 단순한 손의 힘을 넘어서 이것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유연성, 2번 근력, 3번 유머 감각. 그래요. 저기 아기들이나 또 일부 여성분들 중에 이 병뚜껑 잘 따는데 힘들어하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1: 네.
0: 네, 맞아.
1: 뭐가 좀 약하면, 감소하면 이럴까요?
0: 네.
1: 유연성, 근력, 유머 감각.
0: 그렇습니다.
1: 정답으로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긴 한데.
0: 그렇죠. 사실 이게 좀 단단히 있어야
1: 네.
0: 예, 뚜껑을 잘 딸 수가 있죠.
1: 네. 네네.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손, 아귀, 힘.
0: 그렇습니다.
1: 악력.
0: 력.
1: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력.
0: 예, 예.
1: 예. 너무 쉽잖아요.
0: 예. 이런 거는 힌트를 안 드리는 게 예의죠. 청취자분들이.
1: 사실상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이거까지
1: 수준의 퀴즈를 저희가 예. 힌트를 드린다.
0: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뭡니까? 문제를 냈어요.
1: 네.
0: 정답은 2 아닙니까?
1: 네.
0: 아니 그 2를 힌트를 드린다?
1: 상화 씨의 성이요. 막 이러면서
0: 이거는
1: 이러면은
0: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예. 청취자분들을 농락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0302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0: 이게
1: 되겠고요.
0: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힌트인가요?
1: 모르겠어요 저도.
0: 아 이해했어요.
1: 고기 이해. 살 때?
0: 아,
1: 아 몇 땡?
0: 그렇지.
1: 아 그러니까
0: 그렇지.
1: 지금 어디 감히 너희끼리 힌트를 준다 만다야.
0: 해!
1: 이거라도 빨리 해!
0: 너네 본부는 그거야!
1: 우리 제작진의 네. 메시지였습니다. 예. 네. 어디 감히 청취자분들께
0: 그렇습니다.
1: 힌트를 안 드려?
0: 네. 해야죠, 해야죠.
1: 해야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1: 네.
0: 네.
1: 아, 그 뭐, 어쨌든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이거 하려고,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0: 으아, 차차! 네. 자, 하나 더, 하나 더.
1: 하나 더. 으아! 이걸 네. 만들기 위해서죠.
0: 아, 힌트! 아놀드 슈왈제네거.
1: 아, 그래요.
0: 예. 네. 네. 이렇게 하나.
1: 옛날엔 차인표 씨.
0: 어.
1: 그다음이 이제 권상우 씨.
0: 아, 그쪽 라인.
1: 예. 네. 요즘에는 오케이. 김무열 씨가
0: 참겨요.
1: 예. 네.
0: 오.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
1: 이거 관리를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0: 자, 발표할까요?
1: 네.
0: 정답은 2번. 근력입니다.
1: 네, 근력. 악력이 근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혹여 예전에는 나 병뚜껑 잘 땄는데 요즘에 좀 잘 못 따겠어 하시면 근력이 감소하고 있는 신호로 한번 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병뚜껑 따는 그 도구도 다 있어요. 좀 더 잘 나와가지고.
1: 아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
0: 아,
1: 근력이 그래. 어쨌든 아, 몸의 재산이기 때문에.
0: 그 문제였구나. 네.
1: 아니 병뚜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0: 이제 힘이 없으면 도구 사면 되니까.
1: 아,
0: 네.
1: 아 근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제 몸을 좀 강화하면 좋겠죠.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네. 자, 떡 선물
0: 1737님께
1: 네?
0: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아 오늘 2부에 나오시는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군요.
1: 네.
0: 2부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1: 네.
0: 비밀로 감춰놨다가 그죠?
1: 왜요? 얘기해 주세요.
0: 아 그래요?
1: 이분이 타악은 물론이고 진도시기구 전수자의
0: 네?
1: 태평소의 연희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는 끼룩끼룩의 오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이민후 씨가 함께합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 AKFM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음악 듣겠습니다.
1: 네.
0: 검은고 황진아의 연주입니다. 한갑등류.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이야, 우리나라 간장게장이 세계 최고의 게 요리로 선정됐다더니 치킨도 난리라며?
1: 그러니까 K치킨 맛있는 거야 진즉부터 소문이 다 났지.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다변화돼서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가맹사업과 매장 개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대요.
0: 그렇지. K치킨 안 먹어볼 수는 있어도 한 번만 먹을 수는 없지.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치킨 체인 브랜드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 유혜란, 윤이나 두 선수를 후원했는데 이번에 나란히 우승, 준우승을 했잖아.
1: 어허,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알려지는 확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구나.
0: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들이 먼저 제안을 해온다는 거지. K치킨, K푸드, 다른 K콘텐츠도 문화를 중심에 둔 자연스러운 확산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냐?
1: 치킨이야 뭐 선두 그룹이지. 전 세계인들이 먼저 찾는 K치킨처럼 아, 우리 전통 문화, 전통 음악도 안팎으로 잘 확산되고 있는 거겠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8일 수요일 2부 첫 곡은 아리수의 진도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야, 간장게장도 인기고

0: 터뜨려요.
1: 네. 아무튼 네.
2: 지금 우리나라 치킨 이제는 다들 알아버렸는지 중남미에서도 매장을 내달라 이런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1: 아무튼 뭐 치킨과 이 김을 시작으로 이번에 간장게장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재발견된 K푸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2: 네. 이 확산 속도라면 더 많아질 흐름으로 보이죠.
1: 네네네.
2: 아 근데 그게 이제 전통 문화로 넘어와야 되는데.
1: 뭐 전통 문화 중에 공예도 사랑을 받고 있고,
2: 네.
1: 또 판소리부터 우리 전통 음악도 한국을 넘어서 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봉영 씨가 힘을 더 내봐야죠.
2: 여기 우리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1: 봉영 씨도 힘을 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2: 상원 씨는요? 저는 춘향가 이수자, 춘향가 이수자.
3: 저는 한국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기에도 벅차네요.
2: 근데
3: 네.
2: 사실 저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1: 왜요?
2: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1: 이런 분이 누구죠?
2: 바로
1: 네.
2: 내일의 스타죠.
1: 아.
2: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에서 네. 만나볼 이분.
1: 그렇습니다.
2: 눈여겨볼 국악 신인 끼쟁이.
1: 아.
2: 이민우 씨.
1: 아.
2: 듬직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2: 벌써 저희 앞에 있는데
1: 와.
2: 믿고 갈 수 있을 만큼 듬직해요. 와.
1: 전 세계를 책임질
2: 네.
1: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2: 어깨도 넓고요.
1: 그렇습니다.
2: 키도 크고요.
1: 아, 피지컬은 거의 이제 서양 분이에요.
2: 아,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는.
1: 우리는 이제 동양 딱 이게 한국 체형이 딱 맞게 지금 예, 딱 돼 있고요.
2: 예, 예. 네. 여수 남원이고요.
1: 그렇습니다.
2: 전 세계를 누빌
1: 네.
2: 다학연주자 이민우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오!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깨룩.
2: 깨룩.
1: 자, 이분의 집안 내력을 보면요. 아버지는 농악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판소리를 하셨고, 큰 누나는 해금,
3: 와.
1: 작은 누나는 작곡을 하는 그야말로 국악 집안입니다.
3: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되셨네요.
1: 그러게요.
3: 부모님 두 분이 다 국악을 하시다 보니 아들은 국악 빼고,
1: 어이?
3: 국악 빼고 다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마음대로 안 됐었나 봅니다.
1: 피가 흐르죠. 자,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있는 실력파 탁 연주자 이민우 씨 오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탁 연주자 이민우입니다.
1: 듬직하다.
3: 아, 아, 이민우가 아니고 후시네요.
4: 후입니다.
3: 아, 이민우 씨.
4: 네, 맞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4: 네.
3: 탁 연주자.
4: 네, 탁 연주자입니다.
3: 아니 근데
1: 운동을 좀 하십니까?
4: 요즘 킥복싱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어쩐지 네. 다르더라고.
3: 저희가 뭐 실수한 거 없죠?
4: 아, 전혀 없습니다.
1: 이제부터 실수할 일이 있죠 이제. 아니, 얼마나 배우셨어요 킥복싱을?
4: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오, 네. 킥복싱의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4: 아, 뭔가 놀랍겠지만 제 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1: 그래서 아, 예예. 예.
3: 그냥 자체가
1: 아무도 안 건들 것 같은데요.
4: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3: 그러면 예, 예. 네. 킥복싱 그 훈련하면
4: 네.
3: 나도 맞잖아요. 맞습니까?
1: 스파링 뛰잖아요.
4: 맞습니다.
3: 허벅지 안 아파요?
4: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체급이 있어서 그런지 덜 아프더라고요.
1: 키가 얼마나 되세요?
4: 85입니다. 185.
1: 아, 우리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구나. 아, 근데 진짜 듬직해 보입니다. 네,
4: 감사합니다.
3: 예, 예. 아, 그리고 부모님, 그러니까 집안이 다
4: 네.
3: 국악을
4: 맞습니다.
3: 하세요?
4: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와. 놀라운데 네. 아버지랑 어머님이 아, 민우는 안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4: 네, 맞습니다. 그 누나들이 다 하다 보니까
1: 예.
4: 마지막 아들까지는 시키지 말자라고 생각하셔서
1: 아...
4: 네. 그래서 국악 빼고 다 시켜주셨거든요.
1: 그러면 뭐 배우셨어요?
3: 네, 뭐
4: 피아노도 배우고 뭐 기타도 배워볼래 하다가 결국 드럼까지 치게 됐는데
3: 음악을 하긴 시켜주셨네요.
4: 네네. 그래서 진짜 국악 빼고 네, 국악 빼고 다 시켜주셨어요. 네.
3: 그러면 학교는
4: 네.
3: 인문계 나오셨어요?
4: 인문계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3: 고등학교를?
4: 네네. 네. 근데 너무 좀 가기가 사실 마음이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4: 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예고를 가야겠다 나도.
1: 예.
4: 광주 예고를 가야겠다.
1: 어? 후배님이시네요 상호 씨.
3: 저 후배네요?
4: 어, 네.
3: 광주 예고 나오셨어요?
4: 광주 예고 나왔습니다.
3: 차렷.
1: 차렷이요?
4: 광주.
3: 아니. 오마이갓. 근데 아닙니다.
4: 네.
1: 와우.
3: 아 예고 나오셨어요.
4: 네네.
3: 아 그래가지고요. 광주 예고.
4: 네. 광주 예고를 가야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뒤늦게 타악을 배워서.
1: 아 아버지가 네. 가르쳐 주시던가요?
4: 네 아버지가.
1: 그

0: 때는
1: 네, 뭐 한다는데 어떡하겠어라고. 네. 그래서 그때 아, 할 거면 빨리 시킬 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 잠깐만요.
1: 네.
2: 그러면 하나만 짚을게요. 네. 지금 피아노도 배우셨고 네. 뭐 드럼까지 배우셨어요. 다른 악기들로 지금 음악에 어떤 예능에 대한 충족감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3: 소위 말해서 네. 실용음악과 쪽으로 가는 루트네요 지금.
2: 근데 이제 광주 예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악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국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때는 그 광주에 실용음악과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2: 아, 그래서, 과가 없었어요.
1: 네네. 그래서 광주 예고로 국악과를 갔다가 실용음악과로 다시 대학교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3: 아, 예, 예, 예, 예. 이게 뭐냐면 피아노랑 뭐 드라마 다 했으니까 네,
2: 일단 뭐 예능이 되니까. 네. 예, 예. 근데 그랬다가
1: 들어갔는데 예. 국악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2: 아.
1: 그래서 그때부터 아, 국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쭉 달려서 예고 졸업하고 한예종 연희과까지.
3: 어? 봉영 씨 후배네요.
2: 아, 예, 예. 네.
3: 차려. 와, 근데 그러면 네. 3년 다 가셔가지고 예종을 가셨으면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1: 어, 네, 되게 근데 재밌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2: 그럼 연희과에선 전공은 어떤 거죠?
1: 연희과에서 꽹가리로 들어갔어요.
2: 꽹가리로. 네. 아, 경쟁률이 세요. 네.
3: 그러면 확실히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2: 물려받는 피?
3: 예. 네. 어? 나는 조금 했는데 이게 되네. 네. 저 그런 분들 너무 신기하다.
2: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 다 있잖아요. 네.
1: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제가 꽹가리 들고 그 찍은 사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2: 그쵸. 네. 일종의 뭐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이었겠죠. 네네. 꽹가리가. 아, 인물이 너무 좋아요. 맥시멈님께서.
1: 오. 감사합니다.
2: 어, BBCJK님께서 아무도 안 건드릴 것 같다고.
3: 걱정하지 마.
2: 걱정하지 마.
3: 킥복싱 그만 배우라고.
2: 안 건드릴 것 같아요. 확실히. 네.
3: 혹시 킥복싱 이후에 또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주짓수랄지 뭐 아니면 이종격투기 쪽으로.
1: 네, 이제 나중에 이종격투기 쪽으로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후배님 편하게 앉아 계세요.
3: 아, 네. 네. 누워서 하셔도 돼요.
2: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 다 이해해 주십니다. 네.
3: 아버지가 농악하셨고
1: 네.
3: 어머니가 판소리를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아예 전공해가지고 아예 네, 뭐 어디 네. 단체까지 계신 거예요?
1: 네.
2: 아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1: 아, 아버지는 네. 아버지 이제 오랫동안 좀 지병이 있으셔서 2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2: 아이고 아,
3: 그러셨어요.
1: 네. 그래도 아버지께서 원래 초대 전남 우도농악 명예 보유자이셨던 김호채 선생님의 제자셨고.
2: 아. 예.
1: 그다음에 장단은 정초로 선생님한테 이수를 하셨고.
2: 아,
1: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성창순 선생님이랑 조통달 쌤한테 공부를 하셨고.
2: 아.
1: 그다음에 전남도립 국악단에 두 분 다 계셨었습니다.
2: 아 그러세요?
1: 네, 네.
3: 그러셨어요.
1: 네 맞습니다.
2: 야. 그럼 어머니께 소리는 안 배우셨어요?
1: 아,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우고 안 배웠던 것 같아요.
2: 왜요?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나요?
3: 소리는 안 맞던가요?
1: 그 가족들끼리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셔.
3: 아 운전 아, 운전면허도
1: 네. 네. 네.
3: 가족끼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2: 아 예예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네. 워낙 많다 보니까.
1: 맞습니다.
3: 그리고 보니까 2026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 어 선정이 되셔가지고
1: 네
3: 어 성악 성악으로 어? 선정이 되셨어요?
2: 아 소리를 하셨나 보네요.
1: 제가 이제 비나리를 하긴 하는데
2: 아하.
1: 거기에 또 경기 소리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팀으로 하는 거라서 아, 네 제가 대표자입니다.
2: 아. 소리는 아예 안 하세요? 굿소리나 뭐 이런 것들?
1: 굿소리는 진도 씻김꽃 하고 있고요.
2: 그러니까요.
3: 네, 네, 조금씩 아, 배우고 조금씩 계세요?
1: 하고, 네네 지금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네
3: 누구한테 배우고 계세요?
1: 어 김태형 쌤한테도 배우고 이제 보존에 내려가서 전수 교육 때도 네. 배우고 그렇게 해서 네. 네, 배우고 있습니다.
3: 아, 야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2: 그러면 이제 여기가 끼룩끼룩 아니겠습니까?
1: 네.
2: 끼를 보여드리는 자리인데 일단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뭐. 소리면 무슨 소리 잘하고 네. 아, 네. 예 여기는 대놓고 얘기를 해야지만
3: 있는 그대로.
2: 예.
1: 아, 사실 소리 하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2: 그렇죠.
3: 왜요, 왜요?
1: 선생님들도 항상 네. 타악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리하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항상 하시더라고요.
2: 네.
1: 근데 아 그래도 식김꽃 전수자다 보니까
2: 네.
1: 식김꽃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아, 생각해서 오늘은 식김꽃을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2: 준비를 했어요.
3: 식김꽃
2: 네. 네. 그리고
3: 하고.
2: 또 네. 할 줄 아는 거.
3: 타악 중에서 장구
2: 꽹가리 치시고 꽹가리
1: 네. 치고
3: 징 칠 줄 알죠?
1: 징도 칠 줄
2: 알아요. 징
3: 네. 칩니다.
2: 징도 네. 어려워요, 사실.
1: 북도 치고 소리북도 치고.
2: 아, 소리북.
1: 네.
2: 아, 김태영 씨한테 그럼 네. 소리북을 네. 배우셨고.
1: 맞습니다. 아. 민속악 장단은 그래도 대부분 다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민속악 장단 다 치시고.
3: 소리도 하실 수 있고
1: 네네.
3: 악기가 뭐 예를 들어
1: 악기는
3: 부는 악기 뭐 이런 것도 됩니까?
1: 태평소를 황민왕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태평소요?
1: 아, 네네.
3: 그러니까 약간 진짜 느,

0: 느낌이 네. 저한테는 황민왕 씨와 같은 어떤 그런 부류의 스타일의 네. 사람인 것 같아요.
1: 그러고 네. 보니까 황민왕 씨, 김태형 씨, 이민우 씨 다 키가 크네요.
2: 맞습니다. 장신들입니다.
1: 다 키가 커요.
0: 근데 옛날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키 크면 무대에서
1: 무슨 말씀하시나요? 무슨 말씀하시나요?
0: 남자는 키가 작아야 아니 저한테 그랬다고 저한테 남자는 키가 작아야 되니까
1: 키 큰 분을 모셔놓고 무슨 말씀하시나요?
0: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1: 키가 어떻게 좀 연주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2: 아 그래도 무대에서 커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연희할 때는 네. 하도 저도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키가 네.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불리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 어떤 쯤에 장단이 재밌어져서 네. 그 뒤로는 장단자로 활동을 하고
1: 있습니다. 김태형 씨도 굉장히 큰 체구를 가지고 네네. 북출 때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다들 좋아할 수밖에 없고 황민왕 씨도 뭐 키가 크니까 뭘 해도 네. 굉장히 멋져 보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라이브가
0: 식김꽃?
1: 진도 식김꽃.
0: 식김꽃 네. 중에서 어떤 거예요?
2: 식김꽃 중에서 앞쪽에 헌수음악이라고 네. 술잔을 올리면서 청하는 음악 뭐 이런 아. 뜻의 부분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진양조 육전박이 네. 장단을 덜어내고 네. 국거리로 된 남도국거리 아. 부분을 부를 생각.
1: 그래서 오늘 직접 장구를 가져와 주셨는데 장구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2: 네 맞습니다.
1: 장구도
2: 네.
1: 크고 제작을 네. 직접 하신 겁니까?
2: 네 이거는 그 불새출의 네. 김용하 세금하시는 네. 쌤이 네. 만들어준 장구.
1: 아아 맞다 맞다.
0: 아 거기 지금 저기 그 업체. 하고 있죠.
2: 네
0: 아.
2: 맞습니다.
1: 예 예. 아 악기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2: 네.
1: 예,
2: 네.
1: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쁘네요.
0: 자, 준비해 주십시오.
1: 네.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이 용화 씨가 또 이렇게 장구도 못 들어지게 만들었네요.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1: 자 준비가 된 대로 이민우 씨의 네? 첫 번째 라이브 진도 식김꽃 가겠습니다.

양양강수 맑은 물 덩기둥 실던 난첩에 널 실은 녀석 실은 양 널도 석도 아니실고 명과 포

0: 잘해요.
1: 이수자예요, 이수자?
2: 전수자.
1: 아, 전수자.
2: 네. 5808님 어머나 누구세요? 하셨고요. 8397님 살살 녹네요. 잘한다 얼씨구 하셨고 4219님 타악을 잘하시니까 소리가 또 더 멋지게 들립니다.
1: 그러니까요.
2: 얼씨구 멋지십니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단호박중님께서도 왔네 왔네 끼쟁이가 왔네 잘한다 얼씨구 하셨어요.
1: 자 우리 그 국악의 뿌리가 네네. 구두막에 있다고 하는데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구음식으로 했던 네. 그 부분이 완전 산조합주 멜로디 아, 그대로네요. 네.
3: 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예, 날 따띠따리다 그런 부분들.
3: 네.
1: 그다음에 민요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3: 네, 맞습니다. 성주풀이도 있고.
1: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배울수록.
3: 재미있는데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 어렵죠.
3: 확실히 소리가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 근데 잘하시는 거 그러니까 엄청 잘하시는
1: 거예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리가.
3: 목을 쓴다는 게 사실 맞아요. 언제나 상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엄청 목이 많이 떨리고 사실 긴장이 돼서
2: 네.
3: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네.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식의 소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3: 네.
1: 아,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뭔가 지향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아마 떨리는 것 같아요.
3: 네.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하면 그냥 소리를 들으면 방금 네. 성주풀이나 이런 네. 우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1: 네.
3: 사실 저는 그런 뭔가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음악들이 좋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제 소리를 들으면 좀 이런 소리를 했을 땐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 개면조를 했을 땐 슬퍼지거나 이런 게 느껴지면 좋지 않을까.
1: 충분히 그랬었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멋지시다. 안 떨어도 될 것 같아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전달되는 사람이래요.
3: 아, 감사합니다.
2: 아, 그리고 지금... 장구도 시원하게 치시네요.
3: 아, 네.
2: 확실히 체격이 크니까 장구 이제 그런 경우들 있어요. 장구에 약간 밀리는 경향.
3: 아, 네.
2: 근데 그게 아니라 장구를 딱 쥐고 간다는 느낌을 받네요.
3: 감사합니다.
2: 소리도 좋고.
1: 29살이시네요.
3: 네, 29살입니다.
1: 와. 그러면 앞으로 또 배울 수 있는 것, 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2: 네. 이미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태평소도 가져오셨어요.
3: 맞습니다.
2: 태평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3: 네.
2: 황민왕 씨의 영향을 또 받았겠네요.
3: 네, 맞습니다.
2: 네.
3: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 왜 태평소를 배우고 싶으셨어요?
2: 그건 관악기잖아요.
3: 태평소가 제가 어찌됐든 연희를 했다 보니까
2: 네.
3: 태평소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네. 게 이제 농악패나 쌍물놀이잖아요.
2: 네. 네.
3: 그걸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거 배우고 싶다 나도.
1: 아,
3: 그리고 또
1: 네. 현장에 있으니까.
3: 맞습니다.
2: 그럼 다 다르죠. 그러니까 타악 연주만 했었을 때랑
3: 네.
2: 또 선율이 있는 관악기를 연주할 네. 때랑 그걸 또 내 목소리를 표현할 때랑 다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너무 너무 다른데 태평소도
2: 네.
3: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는
1: 아.
2: 네.
3: 전공자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2: 네.
3: 그래도 열심히 똑같이 소리처럼 잘하고 싶은 악기.
1: 네. 입술 안 아파요? 난 태평소 볼 때 아프던데.
3: 처음 배웠을 때 여기가 네. 찢어졌었어요.
2: 아.
3: 네, 네, 네. 아. 맞습니다.
2: 아, 그럴 정도로 여기가 그게 오는구나.
3: 네.
2: 데미지가.
1: 7729님께서 옷 색깔과 장구의 줄 색깔이 비슷하네요.

0: 오늘 시밀러로 맞춘 걸까요? 이쁩니다.
1: 하시면서. 이 디테일.
2: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3: 의도한 건 아닙니다.
0: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섬세하게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누님들도 다 저기 국악. 음악
3: 네,
0: 하시죠?
3: 맞습니다.
0: 큰 누나가 해금, 네. 하시고
2: 작은 누나가 작곡.
3: 네.
0: 해금을 그러면 배워볼 생각은 없어요?
3: 아, 해금은 이상하게도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0: 관심이 안 가고.
2: 네. 근데 안 어울리긴 해요.
0: 빈우 씨한테. 또 이렇게
2: 아, 장우랑 지금 이런 게 탁 소리하면서 이 멋있잖아. 근데 민우 씨가 해금을 든다 잘 그림이 안 그려지기는 해요.
0: 검은 거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2: 아, 검은 거.
0: 네, 이 저풍채로 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멋있을 것 같고.
2: 잘하면 검은 거도 갈라질 수도 있어.
0: 그다음에 작은 누나는 작곡인데. 네. 작곡을 혹시 뭐 배워보십니까?
3: 오히려 해금보다 작곡에 좀 관심이 생겨서
2: 그쵸.
3: 나중에 작곡까지 한번 배워볼까.
0: 아직 안 배웠어요.
3: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2: 아직 그러면은 그 음악 직접 만드시거나 작곡한 곡은 없겠네요. 아직은
3: 네 없는데
2: 이번에 그래도, 신진 국악 네. 실험 무대에서 오는 네. 곡들 중에 없어요?
3: 이번에는 그 팀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해왔던 음악들이 있잖아요.
2: 아,
3: 그거를
2: 네.
3: 조금 답습하면서 재구성을 해보자 우리끼리 해서 약간 전통에 가까운 곡들로 그냥 맞아요. 구성했습니다.
2: 꼭 새로운 것들을 제로에서 만들어야지만 네. 창작이 아니라 네. 있는 걸 또 자기만의 해석으로 풀어내는 것도 창작이죠. 네.
0: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배워서 향후에는 어떤 연주자, 뮤지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뚜렷한 그런 건 없지만 그냥 배워보는 게 재밌어서 하시는
3: 나중에는
0: 걸까요?
3: 나중에는 조금 민속악 연주자지만 조금 더 공연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0: 네.
3: 그러니까 조명도 알고 기획도 아, 하고 예. 연출도 하고 하는
0: 어이구야.
3: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또 영역길인데
2: 네. 가시밭길이에요.
3: 네.
0: 아니 그 태평소를 가져와 주셨으니까
3: 네.
0: 한번 또 연주를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능갯가락 준비해 주셨을까요?
3: 아, 오늘은 태평소 신화위 준비했는데요.
2: 네.
3: 네. 황민왕 쌤한테 공부했던 태평소 신화위 가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0: 능개는 안 합니까? 능개.
3: 능개는 네. 아직 공부가 부족한 관계.
2: 아, 그래요?
3: 또
2: 지금 배우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3: 태평소를요?
2: 네.
3: 태평소 배운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얼마 안 됐네요, 진짜로.
0: 알겠습니다.
3: 네.
0: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3: 네.
2: 떨리시겠는데 그러면?
3: 많이 떨립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오늘 그러면 뭐 어떤 거 장단으로 하십니까?
3: 오늘은 국거리 자진몰이로
2: 네. 네.
3: 짧게 해보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자리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0: 네. 범규 씨, 국거리 맛있게 쳐주십시오.
2: 아, 난 민우 씨만큼 못 치죠.
0: 아유, 그래도. 아, 너 신경 쓰는 거 봐. 잔가락을 조금 더 한 20% 더 추가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그 비용 네. 내야 되는데.
0: 아, 20% 정도. 자, 한번
2: 가볼까요? 네.
0: 장단 하나 내야 돼요.
2: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속도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시면 돼요.
3: 네. 네.
2: 갑니다.
0: 응.
2: 빨라.

0: 시원하다. 와.
1: 와.
2: 잘하시네.
1: 어, 2년 정도밖에 안 배운 그래. 실력이 이 정도면
2: 유전자가
1: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야. 진짜.
2: 2년도 길었어.
1: 아, 1년만 배웠어도. 아,
2: 했더니.
1: 와, 근데 진짜 잘 부시네요.
3: 감사합니다.
1: 처음 소리 딱 너무... 나올 때부터 깜짝 놀랐어. 태평소 저희도 얼마 많이 들어봤겠어요. 네. 소리 크다라는 거 알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2: 깔끔하게 잘 부시네.
1: 군더더기도 없고.
2: 능객가락 하실 수 있겠네 보니까.
3: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능객가락까지.
1: 아, 네. 시킬까봐 바로 제가 저 못해요.
2: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3: 아, 네.
2: 능객가락
1: 잘하신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성실함이 느껴지네요.
3: 아, 감사합니다.
1: 소리 안에서 성실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 네. 느낌이.
3: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멋지네요. 어, 호흡이 본인 키만큼이나 기네요. 얼마나 좋아 하신 9514님. 5647님, 요즘 젊은 국악인들은 재주가 참 많네요. 뭐든 배우고 익히는 모습이 멋집니다 하셨고요. 1605님, 황민항 선생님, 김태형 선생님 등 누구에겐 이것, 어,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하시면서 질문. 또 그러니까 아직 못 배운 게 있다면 이 선생님한테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걸 여쭤보신 질문 같아요.
3: 저는 일단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혹시 해당하는
1: 뭐 그럴 수 있죠.
3: 네네.
1: 어, 아직 못 배운 거.
3: 아직 선생님들한테 배울 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황민항 쌤한테도 사실 남해안 굿소리도 너무 궁금하고 남해안 별신꽃 이수자시니까
1: 네.
3: 남해안 굿소리도 배우고 싶고 김태형 쌤한테도 아직 식김꽃을 제가 아직까지는 전수자다 보니까
1: 네.
3: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남은 굿소리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일단 이 두 선생님한테 배울 것도 아직도 많네요.
3: 아직 맞습니다.
2: 혹시 그 아 태평소 시나위로 음원도 낼 예정이십니까?
3: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서 K아트 청년 기획자 사업이라고
1: 예.
3: 지원 사업이 나왔는데
1: 네.
3: 거기에 운이 좋게 선정이 돼가지고
1: 오, 잘 되셨네요.
3: 네, 거기에서 이번에 태평소 시나위를 발매할 건데 현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든든한
1: 태평소인데 현악기랑
3: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또 음향에 관심이 좀 있어서
1: 네네.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음향 워크숍을 스튜디오와 함께 병행하면서 그 결과물로 이제 음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태... 네.

0: 네, 태평소랑 현악기는 어떤 악기예요?
1: 현악기는 가야금과 거문고
0: 네,
1: 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2: 어, 태평소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닐까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그걸
2: 밸런스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걸 그래서 워크숍 때
2: 아,
1: 같이 스튜디오와 함께 협업으로.
2: 특히 이제 우리 국악기가 네. 음향적으로 잘 잡기가 참 까다로운 맞습니다. 악기거든요.
0: 네. 이제 믹싱에 이제 손을 봐야죠. 이제 네, 그 밸런스는 네. 이제. 네.
2: 그러면 음향 쪽으로도 지금 공부를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하고 계세요?
1: 지금 일단 요 사업으로 첫 번째 네. 워크숍을 진행해서 아. 네, 네, 마이크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그런 수업은 조금 받았고요. 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0: 네.
2: 뭐 살짝 배웠지만 뭐 그 안에 뭔가 발견한
1: 네.
2: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일단은 네. 그 연주자들이 음향 감독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2: 네.
1: 알아야 할 용어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네.
1: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 아.
1: 그런 언어들이나 그런 네, 소통하는 방법부터 일단
2: 아,
1: 네.
2: 소통이 원활하면은 네. 아무래도 서로 협업하기가 더 용이하죠.
1: 네 맞습니다.
0: 맞죠.
2: 너무 울려요. 아 너무 커요. 네. 아, 너무 작아요.
3: 에코 넣어주세요.
0: 네.
3: 어 맞아. 용어부터 네, 소통하기 위해서는
1: 네.
3: 아 판소리는 안 배우시나요? 이런 또 질문이 있네요.
1: 판소리는 아직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앞으로는 생각 없으세요?
1: 판소리도...
2: 왜냐면 황민왕 씨 같은 경우도 네.
3: 판소리 하고
2: 판소리도
3: 있잖아요.
2: 열심히 네네. 하셨어요.
3: 김수현 선생님한테.
1: 맞습니다.
2: 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 황민왕 씨?
1: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아. 근데 어쨌든 꽤 오랫동안 또 판소리도 공부하셨어요.
1: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직 시작은 못 했지만
2: 네.
1: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계획은 있으시군요.
0: 소리 하셔도
2: 바쁘시겠다.
0: 잘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안 되시나요? 이렇게 아, 레슨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면
2: 레슨비 많이 나올 네, 것 같아요.
0: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이 경제적인 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사실 이 그쵸, 예술을 하면서
0: 그쵸, 맞아요.
1: 근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가장 무대에 설 때 가장 행복하니까
2: 네.
1: 또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매력을 한껏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뽐내는 시간 끼룩끼룩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직 이게 다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0: 마지막 근데. 라이브가 하나 더 있네요.
1: 하나 남았습니다.
0: 이게 경기 도당굿입니까?
1: 맞습니다. 경기 도당굿인데 제가 경기 굿도 사실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2: 예.
1: 그래서 학생 때 김덕수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그다음에 네. 황민왕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경기 도당굿을 조금 들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0: 우와. 경기 도당굿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1: 네.
0: 진도 씻긴굿,
1: 네.
0: 동해안 별신굿,
1: 네.
0: 경기 도당굿 그다음에
1: 남해안 별신굿.
2: 별신굿.
1: 네.
0: 어떻게 조금씩 다릅니까?
1: 아,
0: 그냥 쉽게 그 완전히 쉽게 얘기를 하면
2: 어렵겠다 이거.
1: 정말 어려운데요. 일단 일단 그 흔히 얘기하는 토리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2: 네.
1: 그 진도 씻김굿은 어쨌든 전라도 쪽에 육자배기 토리를 쓰고 있고
2: 네.
1: 남해안 별신굿이랑 동해안 별신굿은 그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특유의 또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소리들이
2: 그런
1: 또
2: 소리
1: 있고
2: 어법들이 네. 또 있고
1: 경기도 당구는
2: 또 경기 소리 같은
1: 맞습니다
2: 경제.
1: 경기 네.
2: 네
1: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네. 갑자기 네
0: 그러면 경기도 당굿 중에서 오늘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1: 오늘은 올림채부터 자진 굿거리까지
0: 아 장구 연주로
1: 네. 네 맞습니다
0: 소리 조금 빼고
1: 네 맞습니다
0: 아 이해했습니다
2: 요 장구로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오.
0: 실제로도 요 장구로 합니까 경기도 당굿도?
1: 네, 그 사물장구라고 불리는 작은 장구도 쓸 때가 있는데
2: 네.
1: 장단 장구를 주로 쪽 것 같아요.
2: 그,
1: 네,
2: 네,
1: 네 서울구 쪽
0: 동해안 별신굿은 막 좀 작
1: 맞습니다.
0: 작은 애로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진 않고
1: 네.
0: 일반 이런
1: 맞습니다.
0: 걸로.
2: 네, 대학에서 전공은 꽹과리를 하셨는데
1: 네.
2: 장구도 진짜 잘 치시네요. 공부를 따로 하셨겠죠.
1: 네, 네 공부를 네, 하셨습니다. 네.
2: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풍물하면 다 그치.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는데 자기의 주 악기가 있거든요.
1: 네.
0: 맞아요.
2: 그럼 이 장구는 또 누구한테 얼마간 배우신 거예요?
1: 이 장구는 일단은 김덕수 교수님한테
2: 예.
1: 학교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배웠고요.
2: 네.
1: 그 이후에 이제 황민왕 선생님께 쭉 공부를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2: 좋습니다.
0: 자, 오늘 마지막 라이브 경기 도당굿 네. 중에 장구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2: 그래도 뭐 이제 소리 들어가고 부는 악기 아니니까
0: 네.
2: 마음 편안하게 이제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2: 뭔가
0: 그렇습니다.
2: 느낌이
0: 오래 했으니까요.
2: 네, 여기 날아다니실 거야. 지금도 이제 약간 조여주죠.
0: 네.
2: 소리를 조금 더 피치를 조이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자, 준비가 되셨네요. 지금 옆방 옆 스튜디오에 네. 이제 황민왕 씨 노래가 좋다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0: 아, 도착했어요.
2: 스승과 제자
0: 네.
2: 사제 관계가 지금 방을 붙어서 쓰고 있어요.
0: 네, 네, 네.
2: 옆방 똑똑똑.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이야.
1: 이민우 씨였습니다.
0: 와, 진짜 날라다니시네. 아니,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1: 장구 채편 쪽 가죽이 지금 비가 와서 살짝 약간 네. 약간 물 먹은 것 같은 그런
2: 맞습니다.
1: 느낌.
2: 네.
1: 더 쨍해가지고 네. 약간 반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2: 맞아요. 네. 오늘 좀 습해서
1: 탁 치시는데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3: 난 너무 좋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아, 저도 좋았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좋은데 한번 탁 치시는데 얘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지? 왜 보시지? 아, 음이 살짝 내려가서 네.
3: 그걸 발견하신 상화 씨도 대단하고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멋진 연주로 승화시킨 민우 씨도 너무 대단하고 아, 지금 깔끔한 연주라고 아, 체력이 아마 좋으셔가지고.

0: 그런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진짜예요. 지금 솔직히 에너지 한 레벨 몇 프로 쓰신 겁니까 이 정도면?
1: 아직 생생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한 60% 쓰신 것 같아요.
2: 탁 네. 하시는 분들은 헬스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왠지
1: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네. 오히려 굳어버리면은 안 좋죠.
1: 네네. 실제로 운동한 다음 날에는 잘 안 처지더라고요.
2: 그래. 그런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든지 그렇기는 해요. 소리도 그렇고. 근데 네. 확실히 그 탁 연주나 80% 이상 쓰면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1: 네.
0: 오히려 더 뻣뻣해지고 연주도 네. 안 되고.
2: 특히 이 맨 마지막에 다다다다.
0: 네. 그렇지.
2: 이때는 정말 경직되죠.
1: 맞습니다. 네.
2: 이걸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맞아요. 관건일 것 네. 같아요.
0: 우리가 못 모를 때는 그거 할 때 막 힘 잔뜩 줘가지고 선생님처럼 해야지 하고 막 주다 보면 한 1분도 못 가서 막 빌빌거리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게 맞는 거죠?
1: 네, 네, 맞습니다. 어.
2: 강난희 님께서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성실하기까지 하시니 미래가 참 밝게 느껴지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응원할게요. 5718 님.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 버킷리스트요?
2: 네.
1: 아, 버킷리스트면 일단 제 예술 인생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 아, 예, 예.
1: 아까 그 작곡도 말씀드렸고
0: 아, 예.
1: 음향도 말씀드렸고
0: 음향. 말씀하셨고.
1: 기획, 연출 그걸 다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지 않을까.
2: 와,
1: 네.
2: 멋지시네요. 왜 그 사실 다른 영역이거든요.
1: 네, 네.
2: 크게 보면 문화 예술 계통의 크게 보면 하나이긴 하나
1: 네.
2: 각각 다 전문 분야긴 한데 네. 왜 다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1: 일단 제 욕심인데요. 그냥 공연을 했을 때 저 분야까지도 내가 좀 알고 싶다라는 게 알고 일단 가장 싶다. 컸습니다.
0: 네. 다르죠.
1: 네,
0: 아는
1: 네.
0: 것과 모르는 네. 건 진짜 천지 차이고.
1: 네.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태평소 시나위 음원도 나올 예정이고요.
2: 네.
0: 또 준비하고 있는 공연도 있으시죠?
2: 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1: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공진단 사업으로
0: 네.
1: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서 그 작년에 민속악단 제가 청년단원 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팀이 있습니다. 그때
0: 네.
1: 프로젝트 팀으로 우듬이란 팀이 있는데
0: 우듬
1: 그, 네.
0: 네.
1: 그래서 그 팀으로 함께 경기풍류라는 공연을 9월 10일 날
0: 9월
1: 10일 날
2: 어디서요?
1: 종로구의 광무대에서
0: 광무대
1: 네. 그래서 네. 공연할 예정입니다.
2: 음흠.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는 안 나가십니까?
1: 네, 아직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2: 왠지 나가실 것 같은데.
1: 한번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볼까도 생각하고
2: 이번에 있어요. 대상 타신 분이
1: 네.
2: 그 굿 음악 공부하시던
1: 아 네네 맞습니다 알고
2: 그죠?
1: 있습니다
0: 네. 아 아는 사이세요
2: 개요지 밴드
1: 네네 맞습니다
2: 네, 아시는 분이세요
1: 네네
2: 어땠셨어요 아 아는 사람이 대상 받으니까 어땠어요
1: 그래도 아는 분이 타니까 되게 좋더라고
2: 아
1: 네네
2: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1: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 내년에 네. 예약합니까 내년
1: 도전해 보겠습니다
2: 내년에 뵙도록 네.
0: 뭐 여기서 예약해요
2: 아 이렇게 엮어야 돼
0: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2: 인재는 네. 인재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면
0: 그만큼 상화 씨가 보기에 너무 이제 대단한 예술가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2: 팀원으로 태영 씨하고 민항 씨랑 이렇게 같이
1: 아, 네네.
2: 예. 네. 네. 뭐 다양한 굿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본인 일은 안 하시면서 본인 공연은 안 만드시고 맨날 이런, 남의 공연만
2: 저는 이렇게 스케치해 주는 게 그게 저는 즐거워요.
0: 아 그래요?
2: 그게 저의 삶의 네. 행복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케치 잘 가져가시고요.
2: 네네네. 네, 네, 네, 네.
0: 자 민호 씨 오늘 그래도 많이 그 긴장 되셨을 텐데도 네, 네. 멋진 새 곡의 라이브를 해주셨어요.
1: 네.
0: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1: 일단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요.
0: 네.
1: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0: 어디가요?
1: 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본인은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1: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정진하는 타악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2: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네.
2: 고등학교 출신 선배 중에 제일 존경하는 선배는 어떤 선배입니까?
0: 차렷 안 하는 선배죠. 차렷 안 하는 선배.
1: 제 눈앞에 계신 거.
2: 됐어. 대학교 선배 중에는요. 대학교 선배 중에
1: 또 제 앞에 계신 거.
2: 옆에 옆방 옆방에 황민아 씨도
1: 지금 안 들리시죠?
2: 됐어.
0: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시고요.
0: 조심히 가세요.
2: 앞으로 네. 이제 꽃길만 있을 겁니다.
1: 네.
2: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하십시오.
1: 저는 선배님들 따라서 열심히 네. 예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1: 앞으로 이민후라는 타악 연주자 기억해 주시고
2: 기억하겠습니다.
1: 사랑해 주시고
2: 네.
1: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사랑하겠습니다.
1: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멋진 연주 감사하고
1: 네, 감사합니다.
0: 들어가십시오 후배님. 네.
2: 들어가십시오. 네.
0: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타악 연주자로 진짜 모든 굿 소리 악기를 섭렵.

0: 아, 진짜 맛있게 연주하시네요, 진짜. 예. 최경만의 연주로 태평소 연주로 태평소 자진 능계 듣고 왔습니다.
1: 아까 문자 다 소개를 못했어요. 6855님께서는 민우 씨 소리도 녹이듯 잘하시는데 장구를 또 기가 막히게 치시는데 장구채 이 소리에 취했대요. 그만큼 좋으셨다고 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0: 되게 깔끔하게 그렇게 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민우 씨는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0: 딱 머리도 이렇게 딱 그 제일
1: 머리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고
0: 딱 이렇게
1: 성격도 깔끔하실 것 같아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1: 멋진 연주자 이민우 씨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0: 네.
1: 우듬이라는 팀으로 네. 또 광무대에서 9월 10일날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네. 오늘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공연도 찾아보시면 더더욱 좋을
0: 좋습니다.
1: 것 같습니다.
0: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비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0: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네.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역에 따라서는 호우 경보가 발효되기도 하니까요.
0: 네.
1: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고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장마철에는 우산이 필수품입니다. 요즘은 독특한 우산들이 많죠.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 등원하는데 그 투명한 우산을 챙겨야 안전하다면서 투명 우산을 챙겨갔는데 안전을 위한 LED 우산도 있고 거꾸로 접히는 우산도 있더라고요. 우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칭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추억의 파란 비닐 우산이 떠오를 겁니다. 이 대나무 살로 만들어진 이 우산이 싸고 가벼워서 히트를 쳤는데 자동 우산과 중국산 플라스틱 우산에 밀려서 사라졌죠. 하지만 그 파란 비닐 우산 속에서 들었던 유난히 컸던 빗방울 소리가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빗방울 소리가 톡톡톡톡이었으면 이 파란 비닐 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단순히 쓸모를 다하고 사라지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기억의 저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의 기억 저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김수학의 소리로 허튼 춤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 여보 아주머니 장가다니 웬 말이요 서른이란 어총가 어슴살이 홀몸매 제 생각이 간절하야 새벽 잠을 못 자는디 내가 마음이 달떴네 아이고 여보 아주머니

동서주동

인생 살리 한편.

김수학의 구음으로 허튼 춤 보내드렸습니다.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중간에 나오는 그 장구 가락, 특히 이게 장구 열체를 터는 다르르르 이 소리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비닐우산에서 들리는 빗소리 툭툭툭툭 하는, 유난히 그 다른 음악에서의 장단의 그 어떤 높낮이보다 상당히 낮은 장구를 쓰셨는데 듣기가 참 좋습니다. 아, 6186님께서 황민왕님 장마답게 비가 오네요. 서울은 어때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서울은 그 출근하면서 하늘 보니까 하늘이 그야말로 반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한쪽은 구름이 엄청 껴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고, 또 한쪽은 하늘이 너무 파래서 가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스튜디오 밖은 상당히 흐린 상태인데 비는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다가 그친 상태입니다. 8397님께서 도랭이를 아시는지요? 지프로 엮은 도구로 우비로 사용했죠. 그 다음 비료 부대죠라고 보내주셨는데, 도롱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파란 대나무 비닐우산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온다, 비료 부대를 쓰고 갈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도롱이 쓰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저는 그 한산도에서 자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하실 때 입는 물옷을 그냥 비옷 대신 입고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파란 대나무 비닐 우산이죠. 처음에는 우산 살이 30개나 들어가 있어서 무척 튼튼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인기가 있고 잘 팔리다 보니까 우산살이 9개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나 겪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뒤집히거나 부러져서 우산의 위용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이후에는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우산이 대량 생산되면서 이제 점점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됐는데,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꼭 그 우산의 생김새라기보다는 그 우산에서만 들리던 특유의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좀 그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 우리 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흥보가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김차경 명창의 만정제 흥보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정은 김소희 명창의 호, 그러니까 김소희 명창의 판소리를 뜻하죠. 김차경 명창은 어려서 강독은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뒤 김소희 명창에게 흥보가 한 바탕을 모두 배웠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의 고수로는 김태형 씨가 함께하고요. 예인협회 인천지의 무대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계소리축제 전주에서 열린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차경의 소리로 춘향가중 춘향 자탄하는 대목 보내드립니다.
1: 그때요, 도련님은 한양으로 올라가시고 춘향이는 향단에게 붙들려 방으로 돌아올지. 네. 향단!

따뜻한 침방 들어올 때 구나

0: 우리
1: 다음

나는 만날 봉자를 내지 않구나. 봉방 착장 태고 듬 언니.

0: 가기 철로 가네.
1: 다 같이.

0: 되는구나.
1: 아,
0: 저 생각도 생각
1: 탓!
0: 생각

0: 김차경의 소리, 김학용의 소리 북 장단으로 춘향가중 춘향자탄하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초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요즘 가야금 병창을 듣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오태석 병창의 소리를 상당히 저희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네. 아 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의를 구했었는데 이소향 병창의 소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고 있거든요.
2: 네.
0: 이때 시기에 여성 명창들, 여성 소리꾼들의 어떤 기록들이 선생님 결혼 후에 소위 말하는 작파라고 하는 이 활동을 이렇게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대체로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에는 여리명창들의 그 활동 그 영역이 예, 예. 권번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권번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대체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집에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0: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되게 뭐 그렇게 되면 뭐 25세 뭐 그때는 이제 또 혼인 정년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25세나 뭐 30세 이전에 이렇게 활동을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상당히 그 재주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천재적인 그런 분들도 일찍 활동을 접는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그것을 염두에 두고 녹음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전통 음악 하는 분들의 그 신분이 조선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낮으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녹음으로 나오면 자손들한테도 안 좋다고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참 요즘으로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1: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배울 때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저분 누구세요? 그러면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0: 예,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산업 구조가 3차 산업 중에서도 특히 예능이나 또 뭐 체육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잖아요.
1: 그렇죠.
0: 예. 쉽게 말하면 뭐 밑천 별로 없어도 재주가 있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직업을 지금은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다 바뀐 거죠.
1: 예.
0: 그러나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 시대에 그런 풍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운 분들이 일찍 활동을 접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김소희 명창을 인터뷰할 때 본인이 이제 예전에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대요.
1: 네.
0: 박 씨라고 그러는데
1: 네.
0: 박 씨인데 너무 소리도 좋고 또 미인이고
1: 네.
0: 또 발림이 또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언니 그 발림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랬는데 아 결혼해서 그만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혹시 없어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지금 뭐 저희들은 그냥 전설적인 얘기로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예술이 묻힌 경우는 참 아쉽죠.
1: 실제로 그 예술가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것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예술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라도 남성 여성 소리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계보나 어떤 전승의 그 이루어지는 줄기를 볼 때 가야금 병창 같은 경우에도 남성 명창들 명인들이 먼저 대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원래는 가야금 명창도 남성 종목이죠.
1: 예, 예, 예.
0: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렇게 전통음악의 전면에 나선 거는 1910년, 20년 이후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때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기존에 활동했던 선배나 어른 세대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남성 위주죠.
1: 심정순
0: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박팔계라든지 신경봉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1: 예.
0: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야금 병창을 개척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1920년대 후반 30년대로 넘어오면서 심정순 명창이 조카죠. 심상근 명창. 원래는 가야금 대가죠.
1: 예, 예, 예.
0: 그런데 그때는 병창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상근 명창이 나와서 뭐 그때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독판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가야금 병창 하는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확산이 돼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오태석이라든지 한성기라든지 뭐 또 나중에는 이제 정남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여류명창들이 많이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류명창들이 거기서 배웠다고 그래서
1: 예, 예, 예.
0: 그분들하고 똑같이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도 다르고.
1: 예, 예.
0: 또 남성적인 소리하고 또 여성적인 이런 소리들이 특징들이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목도 다르고.
1: 예, 예.
0: 그래서 여류 명창들이 소리를 배워가지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소리를 재구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뭐 아기자기하다든지
1: 예.
0: 좀 더 우아하다든지 또 짜임새가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중적인 어떤

0: 인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남성들의 활동은 오히려 이제 위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권번에서 사사노름에서 소리를 들을 때 남자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이제 나중에 3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극장에서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권번에서 소리 선생을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 사사노름은 주로 이제 여성들의 몫이었죠.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팔괴, 신경봉, 심정순 이런 분들을 이제 녹음상 초창기 녹음이니까 1세대라고 만약에 본다면
0: 예.
1: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심상건 명인의 활동할 때의 그 소리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그 소리도 우리가 판소리에서 말하는 고체 소리와 상당히 가깝겠네요, 선생님.
0: 병창으로 보면
1: 예.
0: 1세대 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예. 심정순이라든지 박팔계라든지 예. 이런 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즉흥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1: 아.
0: 그리고 특히 심정순 명창이 그 병창이 대가셨거든요.
1: 예.
0: 거의 즉흥적인 것 같아요. 아무 대목이나 그냥 병창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1: 양식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0: 그렇죠.
1: 볼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이 심상건 대쯤 내려오면 그렇게 자유분방한 소리에서부터 상당히 짜임새 있는 소리로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음악적인 구성
1: 예.
0: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중시되는
1: 약간 중시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태석 명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상근 명창의 경우에는 상당히 서정적이라면
1: 예, 예.
0: 오태석 명창은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1: 예, 극적으로.
0: 예.
1: 예.
0: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렇게 극적인 소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제 목도 그렇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소리를 하면서부터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소리로 명창들이 이렇게 변화해가요.
1: 뒤에는 보니까 저희가 일찍이 가야금의 명인이라고 알고 계시던 분들이 다 병창도 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정남이, 뭐 저기 강태홍, 뭐 이런 분들.
0: 기본적으로는 예. 다 가야금 명인들이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들리는 얘기는 그래요. 가야금 산조 다 타고 나서 여흥으로 병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제 또 여흥으로 할 수도 있죠.
1: 예.
0: 그러나 병창이 또 인기가 높아지면 네네네네. 병창만 하는 분들도 있죠.
1: 예.
0: 산조는 뭐 저 밀쳐놓고 병창이 네네네. 더 인기가 있으니까 때로는.
1: 예.
0: 그래서 이제 오태석 명창이라든지 지금 이소양 명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병창 전문 연주자들로 예. 분류할 수가 있죠.
1: 이게 선생님 그런 관점이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이런 활동 내역을 들을 때 저희는 이제 전통음악 하면 소위 말하는 무형유산이라는
0: 네.
1: 가치, 그러니까 전승과 보존 이런 그 기준, 가치, 잣대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활약을 보면 너무 인기에 치중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니죠, 선생님.
0: 그때는 뭐 그런 제도도 없었고.
1: 직업예술인.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죠.
1: 예, 예, 그러니까.
0: 인기를 끌고
1: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 대중의 인기죠. 그러니까 극장에 가면 손님이 많이 몰려야
1: 그렇죠,
0: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예.
0: 레코드를 내면 많이 예.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인기의 잣대고.
1: 오히려 요즘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예술의 어떤 변화라든지
1: 예,
0: 이런
1: 예.
0: 저 활동 양상이
1: 아.
0: 상당히 아주 극적으로 다이나믹한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1: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0: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1: 예,
0: 되니까
1: 예.
0: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전통음악이나 이런 쪽의 연주들을 보면
1: 예.
0: 그 시절보다는 훨씬 더 정적이랄까 뭐
1: 예.
0: 조금 변화의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깝깝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남아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래요.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을 개척하지 않으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1: 예.
0: 그건 뭐 어느 시대나 다 그 통하는 어떤 진리가 아닌가
1: 예.
0: 해요. 오태석 명창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굉장히 개성이

0: 이강 아시잖아요.
1: 예.
0: 그다음에 이소양 명창도 그런 남성적인 소리를 여성적인 소리로 이렇게 갈고 다듬어낸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좀그 독특한 또 창의적인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오늘 이제 이소양 명창의 소리를 들을 텐데 현대 가야금 병창이 어떤 표준을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0: 예,
1: 수도
0: 그렇게
1: 있겠습니다.
0: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예.
0: 왜냐하면 이제 현대 와서는 남자 연주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병창에서. 뭐 없지, 아주 없지 않지만은, 남성의 가야금 병창보다는 거의 이제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여성 중심으로 변한 그 가야금 병창의 레파토리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 올라가 보면 이소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소향보다 더 앞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성 위주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창으로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이소향 명창의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소영 명창이 구축해놓은 가야금 병창의 세계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랫말은 노래가좋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소향의 가야금 병창으로 칠성 재풍. 지난번에 저희가 상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뒷대목 하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2: 만다운 느낌을 보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별 쏟은 머리 불고

이게 좀 돌고 뛰고

0: 이소양의 소리로 칠성 제풍 하 뒷부분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뱃사공에게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1: 네, 이제 활쏘는 대목이죠. 예. 예.

0: 강한의 메인 배난 만단 의심을 허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피발 도선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 분주로 내려와 장군님 허더니 읍하고 고개 까딱 하하하 웃고 그 배를 잡아타고 급히 저 가더이다.
1: 예. 여기서 뭐 이제 어려운 말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예. 만단 의심이라는 게 온갖 것을 다 의심해 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피발 도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머리 풀고 발 벗고 그 말을 하고 비슷한 네네네. 건데 피발이라는 게 머리를 푼다는 뜻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 원문에는 하선으로 나와요.
0: 오.
1: 그러니까 그 강둑에서 배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여기는 피발 도선이라고 그러는데 배로 건너간다는 말이 되잖아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배를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머리 풀고 발 벗고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 대한 풀이가 되는 거죠.
0: 이게 이제 이 모양 자체가 동남풍을 비는 제를 다 지내고 난 직후의 모습인 거겠네요.
1: 그렇죠. 그 머리 풀고 그 칠성단에 올라가서 네. 그 동남풍을 빌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머리를 다시 빗고 옷을 차려 입을 틈이 없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0: 바람 부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내려오고.
1: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그 차림 네. 그새 그대로 빨리 배를 탔다 이제 이런 네.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황분주니까 뭐 아주 허둥허둥지둥 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분주하게 내려와서 장군님 하더니 읍하고 고개를 까딱하는데 여기서 장군님이라는 것은 조자룡을 얘기하는 네. 것이죠. 조자룡이 지금 배를 대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퍼 타고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0: 읍하다라는 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읍이라는 건 인사하는 건데 왜 장수들이 두 손을 치켜들면서 인사하는 경우
0: 예.
1: 있죠. 저 앞에 칼이나 무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든 채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0: 아.
1: 거죠. 오늘날로 치면 거수경례 비슷한 거예요.
0: 네. 네. 두 장수 분을 내어 서성과 정봉이죠. 서성 정봉이 분을 내어 사공을 불러 호령한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공명이 타고 간 배, 지 아무리 비선이어든 천리장강을 다 갔으리.
1: 예, 여기서 비선이라는 게 날빛자 배선자거든요.
0: 예.
1: 날아다니는 배는 아니겠죠.
0: 예.
1: 쾌속정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날랜 그 배예요.
0: 그런 배여도 예. 천리장강을 다 갔겠네요.
1: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빨라도 지금 강이 얼마나 길어요.
0: 예.
1: 거기를 다 못 갔으니까 빨리 추적하면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0: 예. 사공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배를 더디져 공명을 못 잡으면 네 목을 댕기렁 비어 이 물에다 풍 들이치면 네의 배꼴을 네 찾으리.
1: 예, 그러니까 임무를 완성 못하면 뭐 그 저 사형에 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0: 제가 사공이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것들은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이러시냐는.
1: 이게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군법을 예, 시행하겠다는
0: 그렇습니다.
1: 뜻이죠.
0: 사공이 황황 대겁하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살과 같이 쫓아가니 오강변에 떠난 배 공명이 분명하다.
1: 여기서 살이란 말은요 화살이란
0: 네.
1: 뜻이에요.
0: 네.
1: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0: 네.
1: 오늘날로 치면 총알 같다 그 말이에요.
0: 그러니까
1: 살같이 빠른 속도로 배가 지금 쫓아간다 이제 그런 네. 얘기 되겠죠.
0: 서성이 나서 외어 왈.
1: 여기에서 외어라는 말은 이제 옛날 말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외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0: 아, 예. 외운다가 아니고.
1: 예. 예. 소리 지르다 이런 예. 뜻입니다. 외치다.
0: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어 우리 도독 청내호.
1: 청내라는 게 불러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도독께서 불러오라고 하신다.
0: 아.
1: 그렇게 초청한다 그런 말인데
0: 네.
1: 이게 불러오라는 말인데 잡아오라는 말이죠.
0: 공명이 하하하 웃고 너의 도독 살의 마음 내 이무 알았으니 후일 보자고 회보하라. 그래도 배가 쫓아와 백보 아내가 드듯 마듯. 여기까지가 이제 조자룡이 등장하기 전인데요.
1: 네.
0: 너의 도독 내 이무가 이미라는 말이죠.
1: 그렇죠.
0: 선생님?
1: 네. 사투리 발음이에요.
0: 한 장수 나온다. 하나가 나와. 한 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산의 백옥이요. 눈은 소상의 물결같이. 이내 허리에 곰의 팔에 팔척 신장.
1: 예, 요것은 조자룡을 묘사할 때 관용구로 나오는 말이에요.
0: 그 이렇게 도승이나

0: 이런 걸 묘사할 때도 혹은 무가에서도
1: 그렇죠.
0: 그 도사 스님이 내려오면 얼굴은 형산 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쓰는 말인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잘생겼다는 뜻인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1: 형산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 산인데 예. 옥이 많이 나는 산이 형산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형산 우리나라는 태백에 가면 석탄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형산에는 옥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산에서 나는 옥이 품질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0: 그러면 얼굴 까만 사람 보고 얼굴은 태백의 석탄 같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형산에서 나는 백옥이니까 하얀 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옥을 깎은 듯이 아름답다 이제 미남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눈은 소상강 물결인데 소상강 강물이잖아요.
0: 예.
1: 글쎄요. 그 어떤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 속에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0: 아, 시적인 표현이군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0: 예.
1: 눈동자가 파랗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니까 그윽한 눈빛을 가졌다. 이제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네. 인의 허리인데
0: 네.
1: 여기에 인이란 말은 기린이란 뜻입니다.
0: 네.
1: 여기에서 기린은 아프리카 기린은 아니고요.
0: 아 여러분 그럼 늘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허리가 긴가 이랬습니다.
1: 그 전설에 나오는 기린이란 동물 있죠. 해태도 있고요.
0: 네.
1: 해치라는 동물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기린의 허리처럼 그 허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아마 그 고양이과 동물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대단히 유연하잖아요.
0: 네네네.
1: 고양이 같은 거는
0: 유선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너무 늘씬하게 이렇게 뭐,
1: 그렇게 좀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0: 네.
1: 그다음에 곰의 팔 그러는데 곰 아시죠?
0: 예.
1: 팔이 상당히 길죠.
0: 예. 수수과슬.
1: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그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영웅 호구를 보통 묘사를 할 때
0: 예.
1: 팔이 짧은 사람을 묘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영웅 호구는 되게 팔이 길다고 그래요. 수수과슬이라는 말이 팔이 늘어져서 무릎 밑까지 무릎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0: 예, 예, 예.
1: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고릴라나
0: 예.
1: 그런 정도의 그 체형이잖아요. 근데 그런 체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이 좀 긴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예. 영웅 호걸들 대부분.
0: 그리고 팔척 신장. 팔척 키가 팔척이면
1: 글쎄 뭐 오늘날로 치면 뭐 180이나 2m쯤 되겠죠. 상당히 큰 키예요.
0: 예. 그리고 세지 갑옷에 황금 투구 망망 조대를 눌러띠고.
1: 예, 세지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지란 말은 한참말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갑옷을 묘사하는 말이죠.
0: 예.
1: 그러니까 아마 그 갑옷에 비늘이 있는 그런 갑옷이 아닌가 싶고요. 황금 투구는 뭐 금빛으로 빛나는 네네네. 투구가 될 테고요. 망망 조대 그러는데 조대라는 말은 되게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그 담배 그 굽통 때 있죠.
0: 네.
1: 담배를 넣어서 불 붙이는 그,
0: 네네네네네.
1: 그 담배통.
0: 네.
1: 그것을 보통 조대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허리띠니까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조대니까 허리띠를 뜻하는 말이에요. 대라는 말이 허리띠라는 뜻이니까요. 네. 근데 망망조대인데 이 망망이란 말을 왜 어떤 의미로 수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허리띠를 수식하는 말인데
0: 예.
1: 이 말이 와전된 말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예. 좀 더 찾아봐야 돼요.
0: 네.
1: 잘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0: 이 상산 조자룡이 등장하여 뱃머리 우뚝 크게 외어 하는 말 상산의 조자룡 아는다 모른다.
1: 예. 예. 여기 아는다 모른다 그런데
0: 예.
1: 이 다자가요. 여기에서는 음운형 종결음이에요.
0: 저희는 가로 해석하면 됩니까?
1: 예.
0: 아는가 모르는가?
1: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예. 아는다 모르는다 하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음운형이에요.
0: 예.
1: 종결음으로 해석을 하면 뜻이 안 통해요.
0: 네.
1: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현대 말하고 옛날 말하고의 차이. 그렇다고 옛날 말에 다자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0: 예, 예, 예.
1: 이 다자가 음운형으로도 쓴다는 것은

0: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네. 판소리에서 이런 표현들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1: 네. 유공하신 우리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우리 현주 영을 받아 선생을 모셨거날.
0: 예, 유공이라는 말은 공이 있는 거니까 제갈공명이고요. 예. 공이 많은 제갈공명이고 현주라는 말은 유비를 예. 뜻하는 말이죠. 예.
1: 네 감히 쫓아오니 너를 죽여서 마땅하되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않거니와 나의 수단이나 네 보아라. 나의 수단이나 네 보아라.
0: 예, 여기서 양국 화친이니까 지금은 동맹 관계잖아요. 예. 그렇게 서로 죽이면 동맹을 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괘씸해서 죽여서 마땅하지만은 예. 우리 동맹을 깨칠 수는 없으니까 살려준다.
1: 한번 참을게.
0: 맞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1: 예. 철궁에다 이 살을 활을 쏘는 대목이죠. 철궁에다 외전 메고.
0: 철궁은 이제 새로 된 활이니까 강력한 활이란 뜻이고요. 예. 외전이라는 게 애기살이라는 건데. 짧은 화살이에요.
1: 오.
0: 화살이 짧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1: 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엄청 짧은 예, 애기살이 있었다고.
0: 그런데 예. 이게 뭐 삼국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예. 이 판소리는 조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외전이라는 게 아마 저 화살이 짧으면 화살을 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쏘는 어댑터가 있었다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통같이 이렇게 생긴 예. 데다 넣어가지고.
0: 그런데 이제 그게 유리한 게 그 짧으니까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예.
1: 그리고 상대방의 눈에 보이지 않고.
0: 보이지도 예. 않고 굉장히 파괴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화살을 주워서 다시 쏠 수가 없죠.
1: 아, 그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0: 예. 그래서 조선 활의 아주 비밀 병기라고까지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외전이에요.
1: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세 개의 활을 이렇게 수집해서 직접 이렇게 훈련해서 쏴보는 그 전문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활을 1등으로 꼽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제가 어깨가 으쓱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활이 참 아름답죠. 예. 유연하고.
1: 비정비팔 흉허복실 사푹시고 깍지손을 따르르르 꿰미.
0: 네, 요거 활 쏘는 자세 이런 예. 겁니다. 비정비팔이니까 고물의 정자 T자처럼 생긴 글자예요. 예. 그러니까 발을 T자처럼 정자처럼 놓지도 않고 팔자처럼 놓지도 않고 그 중간쯤 되는 자세다 이제 그런 예. 얘기고요. 흉허복실은 가슴을 비우고 배를 채운다니까 배심을 준다는 얘기겠죠.
1: 삽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0: 삽북이라는데 사북인 것 같은데 뭔가 그 꿀이 같은 거 같아요. 활을 쏠 때 그 꾸러미 같은 건데 예. 아마 활의 장치를 묘사하는 말 같아요. 그다음 깍지손은 그 뼈로 만든 골무.
1: 아, 저희가 깍지손 낀다고 할 때 그 깍지가 아니군요.
0: 근데 그거 거기에서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예. 팔을 줄을 당기면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지 말라고 뼈로 만든 걸 끼운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해요.
1: 예. 귀밑아씨 바짝 하고 하삼지 들바다.
0: 예. 귀밑아씨 그러니까 귀 밑에 살짝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활을 줄을 딱 당기면 그 귀까지 오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거기다 살짝 대고 하삼지라는 것은 줄을 당길 때 그저 활줄을 잡는 손가락 세 개. 끝에 손가락 세 개.
1: 오.
0: 그래서 그것을 탁 거기다 이제 화살을 쏜다 이 말이죠.
1: 예. 호무 빼 거들어 삼동이 바르게 대투를 뻗뻗. 와,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0: 아마 이게 활 쏘기에 그 활을 쏠 때 어떤 그 활 쏘는 규칙이 있는가 예. 봐요. 전추태산 후악 호미 그러는데
1: 예.
0: 앞으로 당길 때는 그 태산을 밀듯이 힘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잡아당길 때는 네네네네. 호랭이 꼬리를 잡듯이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글쎄요 그거 저도 활을 안 써봐가지고
1: 네.
0: 그 아마 활을 쏠 때 어떤 그런 자세 품새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말인 것 같아요.
1: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저희가 이제 독후감 경연대회 때문에
0: 한산도에서
1: 예, 한산도에서 다니니까 항상 난중일기를 읽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는 오늘은 활을 10순을 쏘았다.
0: 예.
1: 그거 말고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독후감에 쓸 말이 두 줄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활쏘기를 좋아했나 보다.

0: 근데 활을 참 사랑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러기도 하고 네. 활이라는 게 이게 연습을 게을리하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스포츠 선수들이 양궁이라든지 뭐 스포츠 선수들이 한시라도 그 연습을 게을리하면 맞추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이제 장수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자세 예. 그것을 가다듬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0: 근데 이 정도로 선생님 자세하게 만약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의학 드라마를 보면 네. 의학 용어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1: 많이 나오죠.
0: 근데 이제 그 자막으로 설명이 다 나와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자막이 있던 시절은 아니니까 이 정도의 전문 용어들도 분명히 수용층이 알아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1: 예전에 이런 적벽가나 이런 것을 듣는 분들은 네. 대개 무인들이 많아요.
0: 그렇죠.
1: 그들의 일상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게 화살 용어를 활 용어를 잘 모르는데
0: 그 전문 용어니까요, 선생님.
1: 예. 예. 그렇지만 지금도 저 우리나라 국궁 하시는 예,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포츠가 예, 예. 뭐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쪽 분야에서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뭐 제가 잘못 해석하면 저 사람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0: 이게 그런 이 판소리의 매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자룡이 활을 쏘는 장면인데 어느 순간 활 이야기로 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약간 그 영화 같은 효과가 있어요. 예,
1: 그 수군가에도 보면 약성가 같은 경우에는 네. 한약방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분명히 용왕이 아프다 그래서 어쩌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약방으로 갔다가 오는 느낌.
1: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적벽가 같은 경우에는 무인들이 굉장히 즐겼고 그들의 일상생활이니까
0: 예.
1: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재미있겠죠. 반갑고. 그래서 훨씬 더 판소리를 재미있게 아마 들으셨을 예. 것 같아요.
0: 눈을 바르게 턱을 숙이고 주먹이 터지게 좀통을 다 쥐고
1: 좀통은 그 손잡이 짐통이죠.
0: 예. 예. 앞뒤로 꼭 쥐어짜고 귀밑 팽 깍지 손을 뚝 떼니
1: 귀밑 팽 예. 하는 말은 활시위가 팽팽해져서 소리가 예. 난다는 얘기겠죠.
0: 번개같이 빠른 살이 사르르르르 서성 탄배 돛대 뚝딱마저 와질끈 물에 풍 거꾸러져서 오던배 가로저 월이렁 출렁 이렇게 네. 끝이 납니다.
1: 이제 돛대를 마친다는 것은 네. 돛이 쭉 돛으로 그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 턱 맞춰서 부러뜨려 버리면 요즘 말로 엔진이 꺼지는 거죠.
0: 활 하나로 돛을 부러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려면 그 말들은 이제 앞서 철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힘이 어느 정도로 돼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뭐 조자룡이 워낙 영웅이니까 그러겠죠.
0: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들으면 우와 이랬을 텐데 나이가 들어다 봐요. 선생님 앞에서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 가능한 일인가? 맛을 보면서 저건 분명히 비밀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1: 근데 뭐 요즘도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뭐 좀 과장된 표현이 나온들 뭐
0: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삭막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이소향 명창의 소리로 칠성 제풍 대목을 들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의 가요인 병창과 흡사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의 소리가 이제 이소영 명창의 소리와 흡사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1: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활 쏘는 대목도 네. 아까 동남풍 대목 이 대목의 현대 사설이 있잖아요.
0: 예.
1: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0: 뭐
1: 약간의 그 음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은 네, 차이 나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때부터 전승대에 내려온 뭐 알게 모르게
0: 예, 예, 예.
1: 이렇게 전승대에 내려온 그런 레파토리의 아주 대표적인 곡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보면 또 가야금 병창은 상대적으로 초창기의 어떤 정립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대로 내려올 때 꽤 오랜 시간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1: 근데 곡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 아.
1: 이렇게 흔히 말할 때 이제 좋은 곡, 예, 명곡 예, 예, 같은 예, 예. 경우에는 누가 불러도 참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곡들은 그대로 이제 수용해서 부르고
0: 예, 예, 예.
1: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더 좋게 다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곡이 오늘날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0: 만들어질 때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이소영 명창의 아주 대표적인 곡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 가요 명창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참 많으신데 이 대표적인 어떤 시기를 대표하는 곡, 장르를 대표하는 곡을 만난 듯한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0: 줄하고 목도 참 잘 맞고 짜임도 좋고 또 보면 그래요. 이소영 명창의 소리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아주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소리들을 하시니까
1: 제일 어렵죠.
0: 듣기가 좋아요.
1: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상하 부분을 시간 될 때까지 쭉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이소향 명창의 소리로 칠성 제풍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머리 풀고

Oh,

난 이런 말이 될

내어주니 조개를 내어주니 선성은 배를 하고 중도 나를 놓아 난병 사들 달려 들어 사연을 바라보니 기장사는 단봉기 파우지제 공명 본기제 이거라 군사를 몰라 못나

말머리 말머리는 무반이라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내가 아이고 정산은 이러구나.
1: 장용수의 소리로 서도민요 난이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7796님께서 앞서 1부에서 비닐우산 얘기했었는데 거의 80해가 다 되는 일인데 비닐 우산은 아니고 더 오래된 우산이네요. 기름 입힌 한지 우산을 늘 바람에 매달고 다니시던 이 벗의 외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비도 그친 듯한데 신나게 신쾌동 팔두유람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 우산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같으면 멋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 7796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명인 명창 풍유람과 가지

0: 내미우느라.
1: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 들었습니다. 7796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0216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씨, 낚시 다니면서 수요일 오늘에서야 인사드립니다. 이틀 결석 죄송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개근상은 못 드리겠네요. 예. 요즘에는 결석 말씀하시니까 어렸을 때 왜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상보다 6년 개근상, 3년 개근상 요거 받는 게 학교 다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고흥이한식님 괜찮습니다. 예. 이틀 결석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이틀 빠지셨으니까 빠진 만큼 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림맘님께서도 배현영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늘도 흥미진진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3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들었던 국악방송의 매력에 푹 빠져 하루종일 고정입니다. 학생 때 설민련이라는 제가 이거 문자사연 미리 와가지고 저희 PD님께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정치색이 짙은 단어가 나오다니 왠지 설민련 이러면 뭔가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설화 민요 연구회 예. 줄여서 설민련 예. 동아리에서 채집하고 배우는 것에 즐거웠었죠. 예.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갱년기의 활력이 됩니다.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1인으로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예. 이 문자 사연을 읽어야 하나 말아야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갱년기시라니까 예. 뭔가 이게 참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만 주위에서 이제 보니까 예. 노래가 좋다가 예. 갱년기를 이겨나가는데 큰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옛 명인들은 참 그 수련, 학습을 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하죠. 특히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스승의 무릎 앞에서 이 가락을 배우고 스승의 어떤 가치관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승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예, 제자가 또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공부를 하게 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뭐 어제 가르쳐준 것과 오늘 가르쳐준 것이 다르다. 이건 뭐 너무 다반사고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마이크라는 장비가 나온 이후의 일이겠죠. 마이크를 제자 방에 설치를 해두고 스피커를 자신의 방에 길게 연결을 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 왜 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리고 제자에게 왜 연습 안 하냐고 크게 호통을 치거나 또 한겨울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자에게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퍼부어서 왜 연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을 들어보실 텐데요. 강문득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스승이 누구일까 엄청 궁금해하실 텐데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강문득 명인이 연주하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예, 들어보시면 아마 스승이 누구신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13분 정도 되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짧은 산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참그 야질자질하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예, 강문득 명인의 가야금 연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강문득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237님께서 문자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항상 국악방송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갔더니 불고기 타임세일 하는 걸 사왔어요. 맛있죠. 예. 점액추 고민을 하고 갔는데 고민을 덜어준 정육점 직원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점액추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노래가 좋다니까 저녁 때 듣는 매나리 추천곡인가? 예, 혹은 요리니까 저렴한 메추리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녁 메뉴 추천을 점액추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점액추 뭐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눈이 어두웠나라는 예, 스스로의 자책과 반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점액추 고민을 했는데 불고기 타임세일 하는 걸 사오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소리로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한 쉼을 줍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우리의 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봅니다. 얼쑤라고 추임새까지 보내주셨는데 맛있는 예, 저녁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상추에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2813님께서 앞서서 문자 보내신 것에 덧붙여서 예, 이왕 문자를 튼 김에 신청곡도 남깁니다. 설민년 설화민요 연구입니다. 여러분 줄임말 설민년 시절에 윤진철 선생님께 민요를 배웠죠. 정말 대단하시고 그리고 수업 때도 그냥 일반적인 곡 말고 진짜 꼭 필요하고 김영창이 되는데 이 능

0: 능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곡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윤진철 선생님께 민요를 배웠죠. 윤진철 선생님의 작별가 한 대목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대목은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작별가 중 장승타령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이고요. 2813님의 신청곡입니다.
1: 에고 에고 통곡하니 저조 듣고 화를 내요. 사생이 유명 거든 울기는 왜 우느냐.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이렇듯 분부하고 초원산고가 되건디 두세 번 머물러 낙구 배를 연가을지 앞에 군사전포허대 지나간 말박자국과 폐인 통로구 자리 훈기가 있사오니 복병의 힘이 나니다. 저조 듣고 대답하되 이곳이 명산이라. 산재 신공 드리는 자리라. 걱정 말고 어서 가자. 일행을 제쳐가야 한 곳을 나다르니 척적 산중 송림 간후 소리 없는 키 큰 장수 취안을 찡그리고 은은히 서 있거나 저조 깜짝 놀래 여봐라 형우가 날 보고 우뚝 섰는 장수 예보던 얼굴 같다. 만일 관공이면 내 의 살아가리. 자세히 살펴보아라. 제장이 여짜오되 그게 장성이요. 조조 더욱 놀래요. 아니 장빈의 한 장수란 말이냐? 아니요. 그 활용 심리 목장성을 보시고 그다지 놀래시오. 조조 그제 24명. 풍은 공군 나 속일 리가 없더니만 요망한 장성놈이 나를 속여 놀랬단 말이냐? 내 장성놈 잡아드려라. 좌우 군병 소리치고 장성 뽑아 잡아드렸소. 정옥시켜 분부하되 내 비록 목신으로 승상의 혼 경동케 하였으니 군법으로 참하리라. 호령하고 초조 급신 불량으로 내 여봐라 술 한잔 가져오노라. 술 한잔 먹고 취하여 잠깐 좋으는디 비몽 사몽 간에 장승 혼령이 현몽을 허겄다. 천지 만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먼저나 유소씨 식목실 구목이 소를 거여있고 황론신은 작주의 제보를 통하였으니 그나무 편타은영

욕 소리롱 퉁덕 울려놓니 복망도 춤을 추고 문항댁 간당 목은 핏

양양목은 용성화채가 잘난 허여 반공을 서사했고 사후영계 관판목은 백골이 신체를 안장하고 신발이 신땅을 체육을 먹은 신

주었니요. 인해일신 어예하여 상중하품 벗어나서 화산 청년이며 태일농고 궁궐동양은 못될망정 차라리 내 다떨치고 대강판이나 말했더니 모제야 뽑설놈들이 이래 몸을 작벌하여 가지치지 망천발과 마판 구석작도 바탕 소용대로 다한 후 남은 동은

싸우고 손이 싸우고 괴로우면 팔이 있어도 망하며 두지 있은들 벌수와 있어 풀피풍오고 구두머니 서서 진태우고 허른 나를 성상은 모르시고 그다지 놀래시니 기운 차녀 안진다를 그러고 행용

0: 보니 심량 처분 하옵시 물 천만 천만 날이다.
1: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적벽가중 장승타령 보내드렸습니다. 2813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들으니 장마철 후덥지근함이 확 날아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방, 예. 국군방송 아닙니다. 예. 국악방송이라는 거. 오늘 줄임말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7237님 덕분에 점해추, 예, 또 하나 배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추억의 파란 대나무 비닐 우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는 조선시대에 비가 올 때 쓰던 삿갓과 짚을 둘러 만든 비옷인 도롱이가 등장하는 휘모리 잡가 6, 7월 흐린 날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침 8397님께서도 도롱이 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 주셨었죠. 6, 7월 흐린 날, 이 노래는 장마철에 일을 하러 가는 아희, 그러니까 머슴과 그 머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부분에는 머슴의 차림새와 모습이 나열돼 있습니다.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담뱃대 물고 잠뱅이 입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잠뱅이는 짧은 바지를 뜻하고 호미와 가래 등의 농기구를 가지고 소를 몰고 지나가는데 일을 나가는 듯한 바쁜 머슴에게 양반인 듯 이 한가한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죠. 이 심부름의 내용이 두 번째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5, 6월 장마 때 웅덩이가 새로 생겼는데 그 웅덩이에 고기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잡아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가는 길에 자신의 님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아이의 대사로 되어 있는데요. 심부름이 귀찮다고 거절하는 대신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신세 한탄을 합니다. 사주팔자가 기박하여 남의 집 머슴을 사는데 새벽에는 쇠죽을 끓이고 아침에는 먼 산까지 나무하러 가야 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고 초저녁이면 새끼를 꼬고 밤에는 소설 등을 읽고 게다가 한 달에 술, 담배도 여러 번 하니 너무 바빠서 전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빠른 장단 속의 장마철 옛 풍경과 서민들의 해악이 담긴 휘모리 잡가 6, 7월 흐린 날, 오늘은 박상옥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노래 속 장면들을 상상하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0: 박상옥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67월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채널 고정 중 해주시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해라. 약간 채찍질하는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PD님의 어떤 강경함이 담겨있는 꼭 오늘 여기서 듣고 말리라라는 욕망이 담긴 선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대거리굿 준비했는데요. 근래에 이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서울 남산국악당에서도 동해안 별신굿이 열리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산이나 포항 뭐 이런 지역까지 가서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가운 그런 소식일 것 같은데요. 미리 이렇게 좀 귀를 예열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대거리굿 전체 별신굿 거리에서 거의 마지막 후반부 마지막 절차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 파티로 치면 VIP들이 있죠. VIP들에 대한 대접과 내가 VIP가 아닐 때 약간 소외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 소외받는 느낌을 구판에서는 보통 이름이 없는 신들 그래서 약간 이 잡자를 붙여서 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을 잘 달래어서 보내서 이렇게 먹이는 파티로 얘기하면 그 답례품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줘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곳이라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동해안 별신굿 중 대거리굿 보내드립니다.
1: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또 이 거리 잡신 프라미는 장면을 도수 불라 사제를 주고 사제를 불라 각기 도방 각항 제방 신무기를 모두 이래 불러주던겠다.
2: 그렇죠.
1: 온다 온다 귀신아 온다 사제야 어떤 귀신 불러주면 어떤 사제 불러주고 하늘에 올라가며 천하님이 어른이요 지하에 들어오면 토주지신이 어른이 용국전을 들어가

0: 하면 사해 요왕의 명어른이요. 동네 동네 들어갑니다. 그동 가장 수호시 골맥이 서황님이 어른인데 영락국을 들어가면 열대왕이 어른인데 우리가 금세상에 사다가 한 분은 나고 한 분은 땅속을 가는 법인데 땅속이란 것은 저 나라 저 세상을 가는 이라 그름아굴로 일생이산을 도모자라 하였는데 귀신의 어른 버튼 불러주자 열대왕을 불러주자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증광대왕 제2 초광대왕 제3 송예대왕 제3 오간대왕 제5 염라병선평등 제3도시 오도전륜대왕 같은 바 여러 제사와 저성에 우리가 사다가 죽어 저성 들어가며 마인 여러 책임자 여러 제위본들 직거총술 태산부군 결산무사 제위방 이호분명 이구제왕 광도군미 제대기왕 경소도통령 오도대신 삼원장구 이부동자 역조매왕 삼색종화 사직사자 우두마면 조리재반 변종권석 유원자이비 깡염도량 수차군양 하옵시오 자축인모 진상오미 신요 술해방을 두르던 귀신아 임자개축한인간모 얼진손사 병호정미 본칭경류 진술 꺼내라 두르던 귀신아 24방을 두르고 삽시판방을 두르던 귀신아 동서남북 사유팔관을 두르던 귀신을 불러준다 그 누이 밑에 자 감중년 축인의 간상년 오해 진하령 진사 손하절 오해 이허중 미신의 본삼절 주회 태상절 술해의 근삼년을 두르던 귀신 팔괘법인 마인 귀신 오늘 불러주는 이밥받고 우해주는 이술 응감하고 각기 사방 돌아갔다가 지오삼년 받고 다시 또 와서 많이 술이 영장 밥이 영장 많이 많이 건강하고 돌아서 각항제방 신목이 두희여의 우술벽 정구유신 잔욕지 비누유매 필체상 두르더녀 귀신아 사람아 호적상에 빠지며 인간 축에 못 가고 어디가 맞아 죽어도 살인을 못 물리는 법이라 귀신은 여신 육갑에 빠지면 귀신 축에 못 간다 사람이 주가 귀신되고 귀신주가 영신되고 영신주가 홍신되고 홍신주가 홍신되나니라 홍신이 변해지며 거리거리 노중괴끼 현모잡신 요구요신이 되나니라 여신 육가 불러주자 갑작을 조폐인정모 무진계사 겨오신미 임신계유 갑술월의 병자 정충무인기 무경진신사 이모개미 갑세나루병 술정의 무작위 조경인 신모임정예사가 오월미병신저유 무술기의 경자진조 이민개모 갑신월사 병호정미 무신기경술인내 김자개주 갑인얼모 병진정사 무호기미 경신신유 임솔개상에 바이신 저 귀신들을 오늘 불러주는 이밥 받고 해주는 이술응감 하고 각기 처수로 돌아가라 여보
1: 그렇죠
0: 이래 주 모두 불러 위해 준 귀신들
1: 다 그렇죠
0: 올라가는 직녀선 내려오는

0: 칼에선 물밑에 잠긴 수살, 물에 죽은 수살귀, 물에 뜨는 귀신들, 이 모두 수살귀 많이 불러 죽어. 6.25 전사한 그 예참하게 죽은 귀신들 다 모두 불러줬고, 여기 육갑이면 빠짐이 없다 이 말이지.
1: 예, 그렇죠.
0: 이래서 전부 이 현모 잡친 요구 요신들로 그렇죠. 다 이래 불러 이 위에 주고 예. 남은 귀신들은 모두 상갑 육갑을 또 자주 지게 하나 사 짊어지고 오세에만 리학하고 먹고 차하고 막 귀신을 지나다가 내 뺄 수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풍속에는 제일 무거운 짐 지우고 갈 때 지게 담아 지우고 갔다 이 말이다.
1: 아, 그렇죠.
0: 지게다가 귀신 지게 하나 사고 바소구리 하나 사고 거기다가 귀신을 한 짐씩 퐁퐁 저다가 내가 막가 저 말리 지회 더 멀리 쫓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무 현모 잡힌 요구였으면 범진 못하도록 내가 독불나가 귀신 쫓아보자.
1: 그렇죠.
0: 가서

0: 가서 심장대충 가지 널목 병진 전사 가서 구호기미 경신신용 임술대회 가서 해살 수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동서남북 사유 팔관 임자계추 간인 가모 얼진 손자 병우 정미 권진경유 신촌 건해로 어째 썩 받아 불러서 어째 귀신아 저거 다 쫓아버렸다.
1: 처음에 달래주는 듯이 하다가 다시 오지 마라고 약간 외치는 듯한 느낌이죠.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대거리굿 김석출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는데요. 김정희 명인과 김정국 명인 두 분의 소리와 연주가 함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쾌지나 칭칭난에 준비했습니다. 박귀희 박초월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0: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음악의 깊은 울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곡법, 아쟁과 철가야금까지 두루 섭렵하며 남도 음악의 길을 걸어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인데요. 공연은 진도 식김굿을 바탕으로 한 초망으로 막을 열고요. 이어 이태백 명인의 스승이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와 이태백 명인의 북이 함께하는 적벽가, 그리고 동편제와 서편제의 멋을 아우른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이어집니다. 또 음악적 동반자인 이용구 명인과 함께하는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 그리고 여러 명인들이 함께 펼치는 즉흥합주 신화위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김일구 명창을 비롯해 검은고 허윤정, 대금과 퉁소의 이용구, 장구 김태영 등 오랜 시간 이태백 명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의미를 더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남도의 멋과 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가 이어집니다.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펼쳐지는데요. 기악과 판소리, 무용, 연희까지 다채로운 전통 예술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단의 정기공연 결연이 열립니다. 북을 치며 추는 춤인 무고무를 시작으로요. 강선영류 태평무, 해원무, 지전춤, 장구춤, 진도 북춤까지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18일에는요. 예결밴드가 한가운데, 흥겨운데를 선보입니다.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퓨전 국악 콘서트인데요. 몽군포 타령, 연평도 남봉가 등 예결밴드만의 개성이 담긴 13곡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25일에는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의 연희 판타지아가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인데요. 흥겨운 놀이와 화려한 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춤의 멋부터 퓨전 국악, 창작 연희까지 7월 한 달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주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판소리의 참맛을 더욱 쉽고 깊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마련한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일요일 오후 4시에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7월에 열리는 두 차례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민속학자 임승범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리의 배경과 유파의 특징, 눈대목의 의미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2일 일요일엔 소리꾼 임현빈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줍니다. 이난초 명창에게 사사한 깊이 있는 소리로 춘향가의 멋과 감동을 전할 예정인데요. 고수 김경태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이어 7월 26일 일요일엔 소리꾼 박수범이 박봉술제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웅장한 스케일과 박진감 넘치는 대목이 돋보이는 적벽가를 들려주며 고수 김태영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은 7월 12일과 26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털려나갔다고 하더니 갖가지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요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기 무서울 지경이죠. 그런데 옛날 공중전화 부스마다 있고 집에도 한 권씩 있었던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기억하시나요? 같은 지역에 사는 가장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쭉 정렬돼 있고 각각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있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기상천외하고 위험천만한 물건이었죠. 어쨌거나 당시엔 집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 두께 면에서 밀리지 않던 그 전화번호부가 무언가를 눌러놓기에도 또 라면 끓인 냄비를 비롯해 그 무언가를 받치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됐었는데요. 또 가끔 심심할 때 펼쳐보면 거기 적힌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성씨나 나랑 같은 이름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죠. 참 순수했던 그 시절로부터 뭐가 어떻게 단단히 잘못돼서 이리도 불안한 세상이 된 걸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악단 광채를 연주한 노래로 밤중에 들으면서 7월 8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화번호부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예전에는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집집마다 한 권씩 있었고 또 공중전화 부스에도 한 권씩 비치돼 있었잖아요. 간혹 그 전화번호부를 들춰보면서 장난 전화를 거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비하면 정말 귀여운 수준의 장난이었죠. 그렇게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아예 공개적인 책으로 공유되던 시절이 있었다니 지금으로선 정말 믿을 수 없는 딴 세상 얘기 같네요. 지금은 전화번호부라는 말이 우리 각자의 폰에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연락처 목록을 뜻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엔 몇 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자주 누르는 번호는 누구의 번호인가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 전화번호부 속 즐겨찾기 목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배롱나무 꽃입니다. 목백일홍이라고도 하죠. 뜨거운 여름을 붉게 하얗게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예쁜 꽃. 예전에는 선비들이 집 울타리에 심어 그 오롯함을 본받으려 했다는데 그건 아마도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며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던 배롱나무의 자태를 본받으려 한 것일 겁니다. 꽃을 보는 때가 한창인 배롱나무 주변에도 많을 것이니 한번 살펴봐 주시길 권해봅니다 해주셨어요. 이 배롱나무를 제가 예전에 여행가서 어느 절 앞에 심어진 정말 아름드리 큰 배롱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탐스럽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내주신 꽃도 참 예뻐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는 가나다라 순위로 안 하고 내 마음 순위 1위로.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물보라님께서요 올해 첫 매미소리 들었어요. 상쾌했어요 해주셨는데 그러셨군요. 저희 동네는 아직 매미가 조금 늦장을 부리는지 당도하지 않았네요. 이 매미소리를 정말 들어야 이제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동네는 아직 좀

조금 늦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비 그치고 오후에는 반짝 해가 나오고

자리를 계속 넣으면서 통화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 시절의 낭만. 아유, 또 추억이 돋아나네요. 9249님께서요. 오늘 로컬푸드 밴드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톡이 왔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그리고 늦은 오후 그 밴드에 공지가 있었어요. 스팸이라고 답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전 전화번호부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는 개인정보였는데 그때는 그걸 악용하려는 이들이 없기에 존재한 것 같아요. 오늘 김치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반을 나누어 통두 개에 담았어요. 근처에 사는 언니에게 하나는 주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 집 몫입니다. 만나 덕후에 언니에게 인심을 쓰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받으신 걸또 나누시는 이 마음. 그리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걸 나쁘게 이렇게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화번호부의 존재가 가능한 거였겠죠. 아, 참, 그 시절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들이 더 그립네요. 그런 순수했던 마음들이요. 둘둘사이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아우, 귀여워요. 제비 3남매를 보며 감동입니다. 만나주기 김보미님 안녕하세요. 이곳 청주에 비가 대단합니다. 함께해요 해주셨어요. 아 지금 비가 청주에 많이 오고 있나 봅니다.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안전 유의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 아유 정말 귀여워요. 이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이렇게 트면 뭔가 이 가정에 복이 있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어디서 보신 건지 우리 둘둘사이님의 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옵니다. 바이놀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나영.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나영 듣고 왔습니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공연은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인데요.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얼씨구야의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 기타의 김세형, 베이스의 김민호, 동양별신구 전승교육사 박범태가 함께하는 록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만나서 펼치는 공연이고요. 조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들이 만나 전통과 현대, 국악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판을 펼쳐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장단이 지닌 리듬과 에너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라 제목도 생기로운 장단 생활인데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봄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그 시절에 전화번호부가 지금도 있으면 보이스피싱에 꼼짝없이 낚이겠죠. 집집마다 있었던 전화번호부, 믿음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여름 저녁에 믿음과 행복이 가득한 즐거운 사람들이 같이 하는 마을 같은 만남입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믿음이네요. 네, 그럴 리 없을 거야. 악용할 리 없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네요. 자, 김영기님께서요. 한 차례 비 온 후 우리들의 만나 함께해요 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는데 출근은 잘하셨는지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저 오늘 큰일 치렀어요. 가스불에 물 올려놓고 깜빡하고 나갔다가 30분이 지나서 생각나서 부랴부랴 집에 왔는데 다행히 물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러니 정말 걱정이네요. 이젠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속상해요 해주셨는데 아이 그러니까요. 간난이님 지난번에 그런 일 있으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셨던 그 기억 나는데요. 아이고 오늘 또 그러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나가시기 전에 그냥 이거를 좀 루틴화 시키셔야 돼요. 가스불, 전기불 뭐 이렇게 말로 네 정말 이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7416님께서 보미님, 퇴근길 버스 안에서 만나 들어요. 전화번호 즐겨 찾기에는 딸과 남편, 우리 엄마 번호가 있어요. 올해 초에 전화번호 정리해서 확 정리했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전화번호부도 정말 한 번씩 들여다보면요. 이게 누구지? 하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네. 한 번씩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5015님께서는요. 저는 딸아이를 봐주고 있어서 딸이랑 자주 통화도 하지만 자주 부딪히기도 해서 어떤 때는 차단하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차단하고 싶으실 정도까지 부딪히신다니. 사실은 이 딸과의 관계는 어머님이시겠죠? 우리 5015님. 네, 엄마와 딸의 관계는 참 이렇게 친하다가도 싸우고 싸우다가도 또 둘도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관계기는 한 것 같아요. 3918님께서요. 가장 즐겨 찾는 전화번호는 남편이랍니다. 한때는 돈 좀 많이 벌라고 만수르라고 이름 붙였는데 지금은 서방님으로 바뀌었지요. 나이가 들고 보니 옆에 항상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님이지요.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네.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서 같이 함께 밥 먹고 걷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있어주기만 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멋쟁이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벙어리 전화.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어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죠. 장마철에는 하늘도 우중충하고 가뜩이나 빨래도 잘 안 마르는데 옷에 빗물이 튀어서 하루 종일 축축하고 찝찝하고 아니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왜 머리카락까지 더 푸스하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모로 불쾌지수가 치솟는 장마철이지만요. 그럼에도 비가 오면 좋은 이유. 이상하게 비 오는 날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 오는 날엔 이 음식 꼭 먹어줘야지 하는 여러분만의 먹힌 리스트가 있나요? 뭐 고전적으로 비 오는 날 매출량이 확 는다는 품목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기도 한데요. 그중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를 고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무도 생각 못한 나만의 비 오는 날 환상궁합 메뉴를 공유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오늘은 어쨌거나 비 오는 날 만들어 먹으면 더 잘 어울리는 음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솜씨를 발휘해 주세요. 레시피를 적어 샵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퓨전 국악그룹 헤이아의 연주입니다. 빈대떡 신사.

퓨전 국악그룹 헤이아의 연주로 핀대떡 신사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포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비 오는 날 만들어 먹으면 더 잘 어울리는 음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레시피 부탁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들을 휘리릭 만들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윤혜성님께서요. 해물부침개와 막걸리 한 잔이 최고가 아닐까요? 해물부침개 만들 때는 반죽을 맥주로 해봐요. 더욱 바삭할걸요. 소주 팩숙도 좋고요. 해주셨습니다. 뭔가 그러시면서 물은 한 방울도 넣지 말고 소주로 백숙을 하면 닭이 질기지도 않고 닭 냄새도 없지만 국물은 달콤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끓이는 동안 알코올은 날아가고 이 단맛만 또 남아서 맛있겠네요. 그리고 살도 진짜 여들여들해질 것 같아요. 9151님께서는요. 비 오는 날 들깨 갈아서 칼국수에 겉절이 최고입니다. 아우, 지금 당장 먹고 싶습니다. 세상에. 3033님께서요. 저는 비 오는 날에는 김치부침개 만들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썰고 양파도 썰고 청양고추, 애호박 썰고 나서 부침가루, 탄산수, 다진 마늘을 넣고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서 부침개 만들면 끝내줍니다. 참고로 탄산수 넣으면 바삭한 맛이 배가 됩니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윤혜성님께서도 반죽할 때 맥주 넣으면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759님께서 옛날 고은정, 송도순, 성우의 아차부인, 재치부인 라디오 듣는 줄 알았지 뭐예요. 요 코너만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대단한 박사님이셔요 해주셨는데 우리 보미는 음악박사고 저는 먹박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미자는 먹박사 좋지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비 오는 날에는요. 대파와 청양고추 넣은 부침개, 우리 마눌림표 부침개 막걸리요. 참말로 맛나요. 꿀꺽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도 꿀꺽 침 넘어갑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비 오는 날에는 칼국수죠. 칼국수에 호박, 바지락, 새우 넣고 끓이면 최고지요. 아, 부침개파, 칼국수파 이렇게 오늘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242님께서요. 예전에 전화 스토리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9년을 주방을 어슬렁거렸죠. 그 세월이 녹아녹아 이젠 단단한 요리사가 됐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저는 호박을 고명으로 잔치국수. 여기에 겉절이로 마무리. 둘이 먹다가 둘 다 기절해요. 그럼 맛은 누가 설명해 주나요? 둘 다 기절해버리면. 자, 그리고 8888님께서요. 비 내리는 소리와 빈대떡 부치는 소리가 같아서 빈대떡 부치는데 말린 실 오징어 사서 물에 담갔다가 김치부침개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아, 오징어를요. 물에 불려서 이렇게 김치부침개 또 먹으면 뭔가 해물김치부침개 맛도 날 것 같고요. 쫄깃쫄깃한 맛도 살아나겠네요.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비 오는 날은 부추전이죠. 부추, 양파, 감자, 당근, 고추, 채 썰어서 부침가루 넣고 달걀 불어서 식용유 두르고 노릇하게 부치면 고소하구나 맛나죠. 근데 날이 너무 더워서 좀 힘들어요 해주셨네요. 그러면 더운 날 비 올 때는 어떡하나요? 자, 근데 이 달걀 불어가지고 하면은 고소한 맛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3077님께서요. 칼국수가 엄청 땡깁니다.

얼큰한 게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초등생 아들 휴대폰 봤더니 글쎄, 엄마는 잔소리 마귀 할멈, 그리고 아빠인 저는 뚱보 겁쟁이라고 번호가 저장돼 있는 거 있죠. 아내는 이해가 갔는데 나는 뚱뚱한 건 알겠는데 겁쟁이라니? 검도 2단인 저인데 아들에게 물었더니 유단자면 뭐예요? 엄마 앞에서 꼼짝도 못 하면서 할 말이 없네요. 칼칼한 칼국수 먹으며 아들에게 복수의 칼날 갈 겁니다. 해주셨어요. 아들과 함께, 아드님과 함께 칼칼한 칼국수 먹으면서 멋지게, 네, 이 칼칼한 매움 이겨내시는 모습 보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음식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포미자의 메뉴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그리고 안정아, 박나연 외 여러분의 연주한 노래로 6월 유두 듣고 올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그리고 안정아, 박나연 외 여러분의 연주와 노래로 6월 유두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요. 비 오는 날 만들어 먹으면 더 잘 어울리는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레시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뭐 사실 레시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비 오는 날은 저는 치식 굽는 소리가 좋은 삼겹살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삼겹살에 신김치 같이 구워 먹으면 어우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또 어떤 레시피 공유해 주셨을까요? 7010님께서요. 비 오는 날에는 수제비가 땡기는데 반죽 밀기가 힘들어서 어제 부산 하단 오일장에서 반죽 사뒀지요. 멸치 육수에 조개 넣고 호박, 감자, 땡초 넣어서 시원하고 칼칼하게 마늘도 넣어줍니다. 거기에 애호박은 채 썰고 양파도 채 썰고 그리고 마른 새우를 다져서 물 넣지 말고 감자 전분만 넣어서 전부 쳐보세요. 바삭하니 아주 맛나요. 막걸리 있다면 한 잔과 신랑과 먹습니다. 해주셨는데 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쵸? 맛난 거 우리 남편분과 맛있게 드세요. 5015님께서요. 요즘 감자며 애호박이며 부추까지 부침개 재료들이 풍성하답니다. 입맛대로 오징어나 바지락 등 넣고 비 올 때는 지글지글 부침개가 최고이지 싶어요.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칼국수나 잔치국수도 맛있고요. 비 오는 날도 맛난 게 많네요. 해주셨어요. 6449님께서는요. 비 오는 날에

매콤하게 제육볶음에서 상추쌈에 막걸리 한 잔이면 최고지요 해주셨는데 아유 세상에 부침개 아니고 칼국수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네 제육볶음도 맛있죠. 김영기님께서요. 비 오는 날은 부추에 고추 썰어 놓고 부추전이 최고예요 해주셨고요. 1319님께서는요. 오늘 하루 종일 비 맞고 자재 반출했어요. 11톤 트럭 7대 집에 오니 젖은 풀빵이 됐네요. 지금은 씻고 저녁 준비해요. 오늘은 모내기찌개 가자미구이. 모내기찌개는 된장찌개랑 비슷한 뒤 고추장, 고춧가루도 한 수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돼지개기가 들어가야죠. 옛날 모내기 할 때 끓여 먹던 찌개라 모내기 찌개라고 하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렇군요. 저는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네 그런 찌개 이름이네요. 이 고추장, 고춧가루도 한 숟갈 된장찌개 넣는데 이 쌈장찌개 아닙니까? 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근데 여기에 돼지고기 아이고 찰떡궁합입니다. 3356님께서요. 비 올 때는 둥근 호박 썰어서 밀가루 옷 입히고 튀김가루 반죽해서 호박 튀김 해먹으면 맛있어요. 부침가루 반죽해서 호박 전 해먹어도 맛있는데 비 올 때는 호박 썰어서 바사삭 호박 튀김 진짜 비 오는 소리 들으며 토토톡 맛있어요. 비 오는 날은 사실은 이 음식할 때 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승장군님께서 보미자님은 먹박사 너무 재밌어요. 은증바늘에 옷구슬 목소리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356님 빈대떡 신사 노래 들으니 녹두 빈대떡도 먹고 싶네요. 비 오는 날이라고 막걸리 마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못 먹는 저는 밥알 동동 식혜도 맛있어요. 막다른 오 막단 오이로 무침해서 밀가루 반죽해서 밀어 만든 칼국수로 호박 채 썰고 칼국수 끓여 먹으면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저 비 와서 사연 쓰고 당첨되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네, 아마도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 많이 해보실 겁니다. 자, 2379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 오는 날 감자전이 제일 있죠. 감자 갈아서 녹말 가라앉혀서 그걸로 해서 청양고춧가루 썰어놓고 소금 넣고 부침 끝내줘요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9653님께서 부침개가 최고지요. 부추에 호박 채 썰어 감자랑 당근 청양고추 다져 넣어 부침가루 찹쌀가루 반반 넣어 반죽하여 아이고 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오징어 썰어서 계란 섞어서 먼저 반죽한 전에 부치다가 오징어 얹어서 노릇노릇 부쳐서 막걸리 양재기에 한 잔 쭉 들이킨 후 전 한 입 냠냠 해주셨는데 아이고 거의 뭐 이 과정이 휘몰이 잡갑니다. 굉장하네요. 자 물보라님께서는요. 얼큰한 김치 수제비요. 김치 넣고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떠서 땡초 넣고 끓여 먹으면 최고 해주셨고요. 간난이님께서요. 보디, 비 내릴 때는 뭐든 다 맛있어요. 감자, 수제비, 칼국수, 김치전, 야채전, 해물전 정말 너무 맛있죠. 저는 모두 다 좋아해서 침 넘어가요. 우리 보디가 요리해 주시니 더 먹고 싶어지네요. 아이고 배고파라 해주셨는데 저도 배고픕니다. 소금꽃님께서요. 떡볶이에 라면 사리 넣고 맵다 싶으면 치즈 넣고 상추, 깻잎에 싸먹으면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 와 어떻게 떡볶이에 상추 깻잎 쌈싸 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맛있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오늘 음식들은 다 먹고 싶네요. 해주셨네요. 그쵸?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네.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저 보미자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가 잠시 한국을 뜹니다. 유럽 10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컬러스 오브 오스트라바 페스티벌이 열리는 체코 오스트라바에 다녀올 거예요. 제 조카 보미가 속한 밴드 잠비나이가 그 페스티벌 무대에 초청을 받았다길래 제가 얼른 보미의 매니저를 자처해서 같이 묻어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체코에서 페스티벌 즐기고 있을 동안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께는 새로운 우정이 싹틀 누군가가 대신 다녀갈 테니까요. 아, 저 보미자가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2주 뒤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자 그러면요 저는 2주 뒤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경기 여주로 갔다네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여주시립 폰 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목소리를 뜻하는 폰은 멀리 있는 목소리라는 의미의 텔레폰으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명의 상징이 되었죠. 전국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진 오늘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강원과 충청, 호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특히 공주와 부여 등 충남 곳곳은 호우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비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에는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된 만큼 산림 주변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 강릉과 세종 29도, 전주와 광주 31도, 대구 33도, 포항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광복의 노래로 바람소리, 742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430님께서요. 비 오는 날이면 먹고 싶은 음식은 단연코 수제비죠.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저의 사연으로 이미 소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음식은 돼지 등갈비 비지찌개입니다. 돼지 등갈비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뺍니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잡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에 돼지 등갈비, 쫑쫑 썰은 배추, 김치, 마늘, 파, 강황가루 약간 넣고 푹 끓여줍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콩 비지를 넣어주고 들기름을 두세 방울 넣고 후추도 넣어주면 됩니다. 강황가루, 후추는 다 돼지의 잡내 제거를 하기 위해 넣는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돼지 등갈비 비지찌개예요. 서둘러서 작성했는데 늦었네요. 처음으로 수요일 코너에 참여했는데 아쉬워요. 김치 국물도 꼭 넣어야 더 맛있는 돼지 등갈비 비지찌개가 된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네, 이것도 너무 맛있겠네요. 그날 참 수제비 정말 맛있게 네, 이 요리하시는 순서 보내주셔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잖아요. 아유 정말 그날도 너무 먹음직스러웠는데요.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에구 보미자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보고 싶을 것 같네요. 기다릴게요. 해주셨어요. 네, 보미자 이모님께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갓난이님께서요. 보디 체코에 페스티벌 가시나요? 아이고 우리 보디 보고 싶어서 어째요. 가셔서 공연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오셔요. 그래도 해외 가신다니 부럽네요. 늘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하셔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기님께서도요. 보미님 잘 다녀오시고요. 만나는 어떤 분이 하시게 되나요?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멋진 분께서 저를 또 대신해 주십니다. 소리꾼 김우정 씨가 일주일 동안 또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네, 우정 씨와 또 정말 우정을 쌓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군님의 신청곡 아는경의 피리연주로 품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1430님께서 청해 주신 정영의 아리랑 블루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네, 전화번호 부속 즐겨찾기 목록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또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열악 페스티벌의 한 무대, 생기로운 장단 생활 티켓

선물도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를 대신해 잠시 만나의 DJ를 맡을 소리꾼 김우정 씨가 발표할 겁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오늘은 만나를 들으며 일찍 퇴근 완료합니다. 옛날 전화번호부가 있어도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던 건 스마트폰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누구를 납치했다고 협박하려고 해도 집 전화로 진행해야 하니 확인할 방법도 없을 테고, 오야든둥 제 휴대폰에는 직장 동료나 부서 연락처만 잔뜩이네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번호를 기억하지만 먼 사람들일수록 저장해 두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 이먼 사람들, 저는 가까운 사람들도 번호를 잘못 외우겠던데요. 대단하십니다. 자, 2111님께서요. 어느 일기예보보다도 맛있는 날씨가 좋아요. 요즘 같은 장마철엔 더귀 기울여 듣게 돼요. 다양한 소재로 다정하게 전달해줘서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저희 만나만 이렇게 잘 들으셔도 정보 쏙쏙 드립니다. 그쵸?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제가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식으로 반칠순이 되는 날이네요.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3033님 진짜 가장 좋으실 때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어떡합니다. 혼나요, 저희 애청자님들께. 그쵸? 아유, 화이팅 하시고요. 물보라님께서요. 내 전화기 속 자주 찾는 번호는 엄마 같은 우리 큰언니요. 거의 매일 전화 통화합니다. 보미님, 조심히 댕겨오세요. 보고 싶으면 눈을 감을래요. 해주셨는데. 침대 위에서만 눈을 감으시길 바래요. 네, 이렇게 길 걸으시다가 저 보고 싶으시면 안 됩니다. 9249님께서요. 저는 매일 저녁 엄마께 안부 전화를 해서 제 1순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에 사는 친구 진순입니다. 저희 아버지 산소에 배롱나무 두 그루가 쑥쑥 잘 자라서 해마다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이 배롱나무 정말 아름들이 탐스럽더라고요. 아유, 너무나, 네, 좋네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나의 전화번호 즐겨찾기는 누나 형들로 돼 있죠.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는 듯 해요.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형제자매분들과 전화통화 자주 하시네요. 네. 승승장군님께서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필요 없는 전화번호는 많이 정리했어요. 시절 인연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주 통화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매일 전화드려서요. 해주셨네요. 아유, 참 좋습니다. 간단이님께서는요, 옛날에 전화번호책 해마다 주셔서 잘 썼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셨는데, 이제는 보기 힘드네요. 저는 즐겨찾기 하는 번호는 옆집이랑 친정엄마 걸 매일 하네요. 옆집이보다는 엄마랑 많이 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청취자 분들, 정말, 효자, 효녀십니다. 그쵸? 1319님께서요. 아직 저희 집에 전화번호부 있는디요. 아버지께서 보시던 홍천군 전화번호, 시내 상가와 개인, 그리고 각 면단위별로 가나다 순으로 개인 집 전화번호가 가득한. 근데 지금은 집 전화는 거의 안 쓰니 그냥 냄비 받침용으로 쓰지만요. 해주셨네요. 아직 갖고 계시지만은 쓸모는 냄비 받침으로 쓰고 계시는, 네, 전화번호부. 아이고. 98534님께서요. 정말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간만에 문자 출석하니 너무 좋네요. 마지막까지 잘 들을게요. 봄디 화이팅 해주셨는데, 와,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앞으로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801님께서는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에 찜닭과 부추전으로 상차림해서 오늘 하루 수고한 가족들의 허기를 채우며 국악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아우,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피로도 푸시고요. 2723님께서요, 어제 남산 한국숲공원 사진입니다. 중림원, 지당원 등 한국숲을 공원으로 잘 꾸며놓았네요. 지금은 많이 더우니 날이 조금 선선해지면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보미님 건강히 멋지게 공연 잘하고 오셔요. 언제 어디서나 파이팅 하세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진도 네, 3장 함께

일정이 있어서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네요. 연로하신데 일상 삶이 바빠 저랑 얘기 못해도 건강하다는 증거겠지요.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를 못해도 위로가 되네요. 보미님, 해금으로 국위 선양하려 체코로 가시나 봅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해주셨어요. 네, 공연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건강하시다는 증거니까 더 이렇게 기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김수인과 이승민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리버.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한국계 미국인 2세 기계차조 선수 클로이 조가 한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 출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생애 처음이기도 한 그녀의 한국행은 방학 동안 충남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듣고 이달 3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 홍천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 기계체조 대회 번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006년생인 조는 미국 일리노이대 소속으로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디비전 1 무대에서 활약하는 체조 유망주입니다. 6살 때 체조를 시작한 그는 대학 입학 첫 시즌부터 개인 타이틀을 16차례 차지하고 빅텐 2주의 신입생에도 4차례 선정되는 등 미국 대학 체조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요. 올 시즌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가 지금까지 41차례의 개인 타이틀을 쌓았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조의 아버지는 조부모의 손을 잡고 1977년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2017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여러 합병증을 겪으며 병세가 악화해 결국 한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지난해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아버지의 나라를 대표해 자신의 고향인 LA에서 열릴 2028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꿈이 그녀에겐 각별한데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녕하세요 조지윤입니다 라고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는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라나네 노래로 용천검, 오늘은 플라멩코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재난 안내 드립니다. 2026년 7월 8일 19시 10분 대전, 충남, 공주, 계룡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하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 공연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원 힘입어 열심히 잘하고 올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도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5015님, 3077님, 3356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1430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8888님께도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공명의 연주로 비,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0: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임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글공부와 함께 노래도 즐겨 불렀다고 하죠. 조선 후기 선비 풍류에서 정가는 가곡이나 시조, 가사 등을 노래로 부르는 걸 일컫는데요. 그 가운데 가곡은 선비들 사이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이라 여겨졌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도 아름다운 노랫말로 멜로디를 붙인 한국 현대 가곡을 통해 하루를 위로해드리고 있죠. 노래 한 수에 마음을 실어보내곤 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오늘 저녁에도 노래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시조의 오숙자가 곡을 붙인 봄이 가려하니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음 한음 마치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이어지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가곡을 듣는 시간을 마음을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게 만드는 힘, 그것이 가곡의 매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곡 준비했습니다. 매창시 이원주 작곡 이화우,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고려 가요조 신동근이 작곡을 했습니다. 가실이 있고,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이화우,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가실이 있고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신용옥 시인의 시 서해 뱃노래에서 뽑았습니다. 크고 작은 고깃대가 뱃전으로 몰려와 그물마다 가득가득 어선마다 꽃피네.

서울 바로크 싱어즈가 부른 신용옥 씨, 김대웅 작곡, 서해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으로요. 윤혜석 님께서 봉선화 신청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씨 홍남파 작곡 봉선화 소프라노 김천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천애가 부른 봉선화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테너 신용조가 부른 김말봉 씨 금수연 작곡 그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옛 선비들은 좋은 노래 한 곡을 마음의 벗으로 삼았습니다. 세월은 달라졌지만 음악이 사람 곁을 지킨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노래들 중에서도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무는 벗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봄날의 버들입니다. 정마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FM과학당을 통하여 만나보실 공연은 지난 4월 29일 한국문화유식 코스에 오른 화음 가객편 실황입니다. 어제는 박시영의 노래로 여창가곡 또 가야금 병창의 김가연의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가야금 병창을 비롯하여 판소리, 경기민요, 서도소리 그리고 배뱅이구까지 다양한 전통 성악의 세계를 차례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로 하태원의 가야금 병창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하태원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고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부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청년 단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심청가는 효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지는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앞뒤로 여러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이번 무대에서 하태현이 선보인 대목은 박기희째 가야금 병창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그리고 신봉사 탄식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태현의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현수가 함께합니다.
1: 그때요 신봉사가 뺑덕이네를 다리고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지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니 한 주막에 들렀던가 보더라. 그곳에서 뺑덕이네를 잃고 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을 올라가는디.

이렇듯 신봉사가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와 의복을 입으려 할지 우리 찾아보아도 의복이 없구나. 아, 누가 나하고 장난하려고 하는 모양인디 내 의복 내놔. 아, 이리 내놔.

0: 하태연의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들어봤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현수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한 대목 듣고 가겠습니다. 염경관의 무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리꾼 염경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수상한 재원입니다. 또 현재는 마포구 국악관현악단 판소리 수석단원으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편지 대모 불렀는데요. 춘향의 일편단심을 한자어 충이라는 글자를 중심 삼아서 이 충이라는 글자로부터 여러 파생되고 파자되는 글자들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꺼내 보인 이 두 사람의 지독하고도 깊은 사랑이 이 글자를 타고 잔잔하게 퍼지는데요. 그 아련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염경관의 소리로 춘향가 중 춘향 편지 대목 듣겠고요. 북장단에는 고정훈이 함께합니다.
1: 치자 훅훅 웃고 편지 내어주며 야 이걸 참 좋은 것이오. 어? 아 당신 글이 하도 유식어여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주시오. 어사 또 편지를 받아들더니 너희놈 저 한쪽에 가만히 앉았거라. 그렇지. 편지 허였으되 평으로 광음이 우금 삼재여 척서가 단절하야 약수삼절리에 정조가 끊어지고 북해만리에 홍안이 없사매라 천혜를 바라보이니 망하니 격천지요 운산이 원교가니 심재앙기 구열이라 이화에 투견 울고 동읍안 비울지 정막기에 홀로 앉아 상사일현미지황철로라도 차는 단절이라 무심한 호점몽은 천리 오락가락 청불지역이오 피불자 성이라 우읍장 탄으로 아주 얼석을 보내 없더니 신관사 또 도임 후에 수청들라 호흡기에 저사목 비호흡다가 자목한 악형을 당하여 모진 목숨이 끊지는 아니하였으나 미구에 장하지온이 되게 삼겼으니 파라건대 소방님은 기림만 용록을 누르시다 천축의 차생음이 지나 널

주라. 아이고 춘향아, 네가 이거 웬일이야? 나도 너와 이별 후로 독서당 공포를 후여 주야로 혈심하여 만과 창원되어 떠한 달을 보량

0: 일이야. 어서 또 생각해. 저 애가 관물을 오래 먹어 요 눈치가 비상한 놈이라.
1: 그렇지.
0: 천기누설 될까 하야 편지 한 장 얼른 써서 네 운봉 영장전 올리고 오너라. 방자를 보낸 후에

아우 산천을 둘러보니

어디든 녹수로구나. 대방국을 돌던 대가 동양물 쓰기 더욱 좋다. 전도유량 그물에 현도관이 여기기는 만

안내 광할루야 잘 있으며 어제 학교도 부사트냐

0: 뻘 갔느냐.
1: 그렇지.
0: 나섬 불을 부여 잡고
1: 아,
0: 부수 잡별

그 선한 대를 붉게 청음 의여이고 춤춘 허건 후작들은 거는 봄빛을 획기란 듯 벗부르는 저그의 꼬리는 개그 수심벌 차오낸다 황혼을 숭시하여 춘향문전을 당도하니 행랑은 찌그러지고 몸체만 남아 난딛 대문어 내 손으로 써붙이 무벽서 중생 중자를 붙였더니 가운데 춘자는 바람

0: 연경관의 소리로 춘향가 중 춘향 편지 대목 들었고요. 북장단의 고정훈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이다연의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꾼 이다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요.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실 대목은 박록주제 흥보가중 가난타령 대목부터 박타는 대목까지입니다. 일명 흥보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이고 또 인물들이 뿜어내는 비장한 정서와 해악이 아주 인상적으로 펼쳐지는 대목입니다. 이다연의 소리로 가난타령부터 박타는 대목까지 북장단의 고정훈이 함께하는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1: 그때야 제비가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주서들더니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시를 물어왔어. 그것이 연시가 아니라 박시로세. 동편 처마 끝에 걸음주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 가난타령으로 운한 뒤

0: 홍덕.
1: 다. 쓰고.
0: 그때여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 남은 부잣집에 팔아다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겠어. 그 말이 옳다 하고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그 중에 먼저 한 통을 다 버는디 시르르르렁 시건
1: 다 좋지
0: 단거 주소

이어로 당근여다 톱질이야.

0: 벌써?
1: 벌써?
0: 가!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식사폭파. 닭을 딱 쪼개놓고 보니 닭 속이 휑. 그렇지. 무목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무정한 도적놈이 밥속을 싹 가져가 버리고 아. 웬 괴 두 짝이 불거진다. 아.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아. 또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득. 아. 흥모가 좋아라고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 계신 분들 박수 소리에 맞춰서 한번 털어비어 보는디. 흥모가 좋아라고 흥모가 좋아라고 괴도 짝을 또 부끄나는 도로 서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 뜨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

소리꾼 이다연이 들려준 박록주체 흥보가중 가난타령 대목부터 박타는 대목까지 들어봤고요. 북장단에는 고정훈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판소리 만나봤고요. 이제 민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김도연의 무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날 공연에서 경기민요로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창부타령 이렇게 세 곡을 불렀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노랫가락과 창부타령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요 소리꾼 김도연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전수자이고요. 온나라 전국 국악경연대회 민요 가야금병창 부분 금상, 경주 전국 국악대제전 일반부 민요 종합 최우수상을 받은 재원이기도 합니다. 노랫가락과 창부타령, 서울 지역의 무가에서 비롯된 통속화된 민요인데요. 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 흥을 어떻게 살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 노래로 노랫가락, 창부타령 듣겠고요. 아쟁, 피리, 해금, 가야금, 대금, 장구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김도연의 노래로 경기민요 중 노랫가락 창부타령 두 곡 감상했고요. 아쟁, 피리, 해금, 가야금, 대금, 장구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경기민요의 흥을 서도 소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은의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도 소리꾼 김가은은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요. 국가무형유산 서도 소리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또 전국 서도소리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재원인데요. 평안도 지방의 노동요 중 하나인 기나리,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담은 자지나리, 또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과 시집살이의 애환을 흥겹게 풀어낸 연평도 남봉가, 이렇게 세 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김가은이 노래한 기나리, 자지나리, 연평도 남봉가 듣겠고요. 아쟁, 피리, 해금, 가야금, 대금, 장구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0: 김가은이 부른 기나리, 자지나리, 연평도, 남봉가 세 곡 이어서 감상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FM과학당의 마지막 곡이자 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승사 시리즈 화음 가객편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사랑이라는 소리꾼의 서도소리 배뱅이 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꾼의 이름이 사랑 외자입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가무용유산 서도소리 전수자이자 또 동아국악 콩쿠르 일반부 가야금 병창 민요부분 금상을 수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배뱅이굿 하면은 한 편의 드라마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명의 소리꾼이 소리와 또 안일이를 번갈아 하며 이야기를 전하는 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재담 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배뱅이가 상좌중가의 이별 후 상사병으로 죽게 되지만 부모가 추건굿을 열게 되고 박수건달이 엉터리 굿을 해 재산을 모두 얻어간다 하는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사랑의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도소리 배뱅이굿이고요. 검은고, 피리, 해금, 가야금, 대금, 장구가 함께하고요. 오늘은 뒷대목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이 두 청춘 남녀는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세월을 보낼 적에 부모님 눈을 속이곤 살 도리가 없다던 상좌중은 황해도 봉산에 가서 시주나 많이 해가지고 명년이 3월에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배뱅이를 떠났어요. 요 배뱅이는 상좌중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상좌중이 영 돌아올 소식이 없어 요 배뱅이 상사병에 들어 시름 시름 앓다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상좌중을 찾죠.

소리꾼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의 노래로 서도소리, 배뱅이구 들어봤고요. 검고, 피리, 해금, 가야금, 대금, 장구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국문화의식 코스에서 4월 22일과 29일에 오른 화음 시리즈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29일 공연이었던 가객편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젊은 소리꾼, 젊은 율객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국악계의 미래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지 기대해 보면서 FM과학당도 그들에게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잖아. 비만 오면 전화를 하게 돼. 길상우 시인의 시 비의 손가락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지면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어쩐지 손가락으로 땅을 톡톡 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가 우리 마음을 살짝 노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8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Walking in the Rain 정수년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길상우 시인의 시 비의 손가락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비가 지면을 톡톡 두드리면 그게 마치 전화를 거는 것만 같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비가 내리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 우리 마음의 소리가 어딘가로 향하게 되겠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근데 뭐 사실

오늘은 비가 약간 톡톡이 아니고 우두두두두두. 진짜 무슨 뭐 이렇게 발칸포 기관총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어서 약간 노크 정도가 아니긴 했었죠. 지금 뭐 레이더상으로 보면 충북과 경북에 걸쳐서 비구름이 저녁 8시 기준으로는 이 호우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다고, 충청권에 지금, 그리고 경북권, 경북권 경북 북서 쪽 그 내륙에 내려져 있다고 지금 하는데요. 네, 아유 참 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내렸던 그런 하루이기도 합니다. 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집에서 또 편안하게 잘쉴수 있다면 또뭐그 또한 또 나름 또 괜찮은 것이 아닐까, 그 분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이어서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정미나의 상사몽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찬영님, 저는 오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냉면에 간장 불고기 먹었습니다. 아, 맛있는 거 드셨네요. 아, 저 너무 먹고 싶네요, 진짜. 우리 냉면.

여름 음식 아직 못 먹었는데 조만간에 얼른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3911님 맞아요. 오늘 이곳도 비가 난사 수준으로 쏟아져서 전화가 불통이 될 지경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오늘 오프닝에서 비가 오면 전화를 하게 된다고 이 빗소리가 이 전화를 거는 그런 소리만 소리인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시였는데 뭐 와, 오늘은 정말 난사 수준 정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구름은 충남 예산, 충북 진천, 충주, 제천, 경북 단양에 걸쳐서 비를 뿌리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아, 이 비가 오는 지역들 비 피해가 없기를 비 피해 수에 대비 잘 되어 있기를 또 네, 기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하루 어찌 지내고 오셨는지요? 오늘 여기인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중간중간 퍼붓더라고요. 비 오는데 밤길 출근하시느라 힘드셨지요? 운전 조심, 길 조심, 몸 조심하세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네, 다행히 근데 서울은 오후부터는 좀 비가 그쳐가지고요. 저녁쯤에는 쨍쨍하기까지 했었거든요. 비가 잠시 그친 덕분에. 다행히 그래서 저는 빗길 운전 피하긴 했는데요. 아, 네, 지금 빗길 운전하고 계신 분들 꼭 조심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89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공장에 일거리가 들어와서 야근하며 됐습니다. 저녁 먹고 오는 길에 올여름 첫 매미 울음소리 들었어요. 이제 여름 시작인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네요. 매미 울음소리. 여름이 오면 정말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아, 이거 진짜... 아, 아직 저는 매미 울음소리 못 들었거든요. 매미 울음소리 못 들었고... 제비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비도 제비가 이제 여기저기에 집 짓고 뭐 하기 시작하면 여름인 건데 제비 왔을려나 모르겠네요. 왔다면 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진짜 여름 시작하려 하고 있고 장마 진짜 여름의 비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게 통과하는 중이죠. 네, 여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물보라님 아침 출근길에 장대비 내려서 신발이 다 젖었는데 오후엔 소강 상태여서 다행입니다. 모두 장맛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진짜 아침에 비 왔죠. 아침에 저는 다행히 아침에 오늘은 나갈 일이 없어서 집에 있었는데 와 비가 이렇게 오면 출근하기가 진짜 얼마나 곤란하고 또 힘들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정말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펼쳐지는 김수인,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장마 초대권입니다. 소리꾼 김수인,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가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서로 다른 듯 닮은 판소리와 블루스 두 음악의 정서를 한 무대 위에 펼쳐낸다고 합니다. 깊은 한과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판소리,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진하게 담아내는 블루스가 서로의 선율에 기대고 스며들면서 국악이 블루스가 되고 블루스가 국악이 되는 특별한 음악적 풍경을 만들 거라고 해요.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달오름 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론도에서 온 22일 초대권 모두 5분께 각각 2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방금 공연 선물에서 소개해드렸던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노래와 연주로 세타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갓난이님, 저녁 뭐 드셨나요? 저는 옥수수랑 수박, 토마토 따와서 그걸로 저녁 때웠는데 참 맛있었어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옥수수, 수박, 토마토를 따와서 드신다고요? 이거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아우, 너무 부럽네요, 진짜. 아, 이거 옥수수, 아우, 얼마나 맛있을까요, 정말. 아, 진짜 옥수수 올해 아직 못 먹었어요. 여름 옥수수도 이제 정말 맛있는 여름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 못 먹어가지고. 아, 좋아요. 옥수수도 조만간에 또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302님, 안녕하세요. 저는 밭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비 흠뻑 맞고 집 왔는데 오늘은 참 시원하긴 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아, 근데 진짜 비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 푹푹 찌는 더위는 좀 가셔서 그나마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나마 어쨌든 좀 덥지는 않다라는 좀 그런 하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889님, 아침에 베란다로 들어오는 비바람에 창문을 서둘러 닫았는데 요즘은 모두들 아파트에 살아서 방충망 너머로 비를 봐야 해서 진정한 비의 맛을 못 느낍니다. 피해 없는 가뭄, 해갈은 좋은 비이길 기원합니다. 주택 살면서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며 마루에 앉아 비 구경하던 그때의 어린 소녀가 그립습니다. 아, 인천 씨는 비 오는 날 어떤 소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늘 밝은 목소리로 좋은 음악, 좋은 글 소개 감사해요. 우리 그론도 식구들도 비로 느끼는 추억 되새기며 꿀잠 자는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방충망 너머로 또 보는 비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처마에서 그 비 떨어지는 거 그 보는 그 맛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그 느낌 느껴본 지는 진짜 한참 된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는 비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는 양말이 젖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비 오면 최대한 안 나가고 막 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발이 안 젖을까, 아니면 차라리 아예 슬리퍼나 샌들을 신어버려서 양말이 안 젖어버리게 항상 막 그렇게 그 걱정만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 비 온다, 운치 있네, 이런 생각 진짜 아, 이거 해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로 느끼는 추억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 된다면 또 그 또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코너 또 넘어가 보죠.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쓸데없는 것을 덧붙일 때 사족을 달다 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쓰는 사족이란 말, 뱀사자에 발족자를 써서 뱀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족을 단다 라는 건 뱀발을 단다 라는 말인 건데요. 여기에는 화사첨족이라는 고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때 제사가 끝나고 술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만큼은 아니었죠. 그래서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뱀을 가장 먼저 빠르게 그린 사람이 술을 갖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주 빠르게 뱀을 그렸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뱀에다가 발까지 그릴 정도였죠. 하지만 두 번째로 뱀을 완성시킨 사람이 발이 달린 건 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술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필요 없는 것을 보태다가 이를 그르치는 것을 두고 뱀을 그리고 발을 덧붙인다라는 뜻의 화사첨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사족이라는 말은 화사첨족을 줄인 말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단의 12지신 내려온다 듣고 돌아올게요.

네, 장단의 12지신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다라는 뜻을 가진 말 사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사첨족이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쓸데없는 것을 덧붙이다 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요. 균형이 깨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사족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족이 붙어야 더 재밌잖아요. 필요한 것만 알맞게 붙어 있다면 물론 제대로 돌아가고 뭐 아무런 문제 별로 없겠지만 원래 재미라고 하는 건 군더더기에서 오는 법이고요. 삶은 재미가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닐 뿐인 거죠. 화사첨족 이 고사에서도 굳이 뱀 그림에 발까지 달았던 그 사람 아마 그 까닭은 그게 훨씬 재밌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세상을 재미로 사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재미로 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삶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삶에 사족을 붙이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괜히 안 해본 일을 하고요. 쓸데없는 취미 생활을 우리 일상에 덧붙이고요.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쌓이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향기는 더 깊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3967님, 자몽년 초록 이파리에 꽃봉오리가 둘, 낮은 곳에 있는 꽃봉오리 저장했어요. 화사첨족 재미있네요. 장마철 모두 평안하세요. 라면서 아유 너무너무 예쁜 또 아우 너무 예쁜 꽃사진들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3033님 임찬영님, 저는 뱀 성대모사 잘 냅니다. 뱀 성대모사 할 때 혀를 낼름거리는 소리, 공격하는 소리 잘 냅니다. 네, 배가 혀를 낼름거리는 소리가 뭐죠? 소리가 나나? 아무튼 간에 뱀 성대모사라니 그것도 진짜 재밌네요. 3677님, 시인님 노래가 속이 시원하네요. 시인님 목소리만큼요. 역시 그런도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426님, 인천시인님, 양배추 계란 샌드위치 만드느라 출첵 늦었어요. 제가 먹을 거라기보다 안 만들면 식재료가 상할 것 같아서요. 오늘 동네 도서관에서 구현우 시인이 진행하는 시창작 수업, 첫 번째 수업 OT에서 참여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국악방송 근원도 애청자라고 조금 길게 소개했습니다. 아, 구현우 시인 말로는 황인찬 시인이 라디오 진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할 줄 몰랐고 인찬 시인이 라디오 진행 너무 잘하지 않냐고 되묻더군요. 너무너무 뿌듯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아우, 그래요. 시창작 수업 들으시는군요. 아이고, 너무 멋지신데요. 진짜 시창작 수업. 네, 아이, 또 좋은 시, 멋진 시 쓰시기를 바라고요. 시 쓰는 일, 딴 것보다 정말 재밌거든요. 방금 우리 이제 이 낱말의 풍경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진짜 아주아주 아주 뭐랄까요? 재미있는 사족 붙이는 일이라고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1302님이 오늘 비 온다고 또 신청해 주신 음악이에요. 공명의 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명의 비 듣고 왔습니다. 1302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아침 햇살님, 쓸데없이 사족을 덧붙이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요. 유머있는 삶을 재미나게 해주는 사족, 덧붙이는 법 가르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뭐 등짝 스매싱 정도야죠. 맞으면 되죠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아이 대신 나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어머니, 아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등짝 스매싱 해도 난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속 시원하고, 어머니도 할 일 하셨으니까 또 어머니도 된 거고, 이제 뭐 모두가 또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그냥 즐거운 일, 뭐 그냥 나는 내가 난 이게 그냥 좋은데 싶은 일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런 말들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게 또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어떤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후회만 하지 않는다면 다 괜찮은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전해드리는 음악입니다. 악단 광칠의 히히 듣고 돌아올게요.

네, 악단광칠의 히히 듣고 왔습니다. 현민님, 등짝 스매싱을 맞더라도 사족을 붙이려는 태도가 시인을 만드는 거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좀 시인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말하자면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고, 부모님이 아, 등짝 스매싱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걸 꼭 해야만 하는 거니라고 말씀하시는 종류의 일이긴 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시인은 또 뭐랄까요? 말에서 불필요한 말들을 최소한 줄여서 말을 하려고 애를 쓴 일이기도 하고, 뭔가 좀 말에 대해서는 또 묘하게 좀 다른 태도가 있기도 하죠. 그 또한 또 재밌는 점이고요. 간난이님, 비 오는데 음악 듣고 있으니 졸음이 살살 오네요. 인자님 목소리 들으니 다시 정신이 번쩍 나네요. 끝까지 정신 챙기고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 졸리시면 또 스르륵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또 편안한 밤 보내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유, 또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다음 코너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 노래에 잡가가 있습니다.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긴 소리인데요. 서서 하는 입창과 앉아서 부르는 좌창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역에 따라선 경기, 서도, 남도 잡가가 있고 경기 잡가는 12곡이 전해진다고 해서 12잡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경기 휘몰이 잡가도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휘몰이 잡가 6, 7월 흐린 날을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맘때 등장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6, 7월 흐린 날 삿가 쓰고 도롱이 입고 곰뱅이 물고 잠뱅이 입고 낯가라 차고 큰 가래 메고 호미 들고 채쭉 들고 도롱이는 우비, 잠뱅이는 반바지, 곰뱅이는 담배대입니다. 또 여러 농기구도 갖고 있는데 이어지는 사설에선 이 사람의 정체가 소를 몰고 가는 더벅머리 아히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러세워

0: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뉴월 장마에 잡은 물고기를 소 등에 얹어줄 테니 가는 길에 이메 집에 좀 갖다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사주팔자 기박하여 남의 집 머슴 사는 고로 새벽이면 쇠물을 하고 아침이면 먼산나무 두세 번 하고 낮으면 농사하고 초저녁이면 새끼를 꼬고 한 달에 술 담배 곁들여 수백 번 먹는 몸뚱이라 전할지 말지 일도 많은데 네 부탁까지 들어줄 수 있겠냐고 돌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휘몰이 잡가 6, 7월 흐린 날을 이창배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1: 6, 7월 흐린 날 사과 쓰고 도롱이 있고 곰뱅이 물고 잔뱅이 있고 낙가라 차고 큰가래미고 호미 들고 채쭉 들고 수수 땅잎 뚝 제쳐 머리를 질끈 동이고 검은 암소 고삐를 툭 제쳐 이랴 어디여 길길 소몰아가는 노랑 대가리 더

너게 지고 숲 불져서 고기가 숲뿍 많이 모였으니 네 종기종달래기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함부로 주엄주섬 얼른 냉큼 수입 빨리 잡아내요. 내 달래기에 가득 숨기 많이 눌러담어 지풀 추렴하게요. 양끝 찰끈 동연 예쇠 등에 얹어주게 지날 영로에 우리 님집 갖다 주고 전갈하되 마참 때를 맞춰 청파에 후박에 후추 생 곁들여서 매움 삼삼 달콤하게 지져.

일자 기바 가여 남의 집 몸 사는 고로 새벽이면 쇠물을 하고 아침이면 본산나무 두세 번 하고 낮이면 농사하고 초저녁이면 새끼를 거고 정밤쯤이면 국문자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휘모리 잡가 6, 7월 흐린 날을 이창배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휘모리 잡가에서 휘모리는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서 휘몰아치듯 빠르게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후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시비잡가, 잡잡가와 함께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 휘모리 잡가 맹꽁이 타령의 익살스러운 흥을 모티브 삼아서 모린만의 감성으로 담아낸 음악입니다. 모린의 맹꽁이야 전해드릴게요.

모린의 맹꽁이야였습니다. 작양님 새싹사연 반갑습니다. 라디오로 듣다가 덩덕흥 다운받고 듣고 있는데 편하고 좋네요. 사연 쓰기가 문자 보내기 맞나요? 요즘은 그런도 들으며 잠드는 게 행복입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덩덕흥과 함께 더욱더 편하게 저희 그런도 국악방송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사연 쓰기로 이렇게 저희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아주 좋겠어요. 네, 아우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요즘이죠. 비가 내리니까 좀 몸도 처지고 이래저래 뭐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여러모로 지금 또 여러모로 지금 우리 삶에 좀 여러 불편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비 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뮤르의 소나기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아심차게 세운 계획이 허무하게 틀어지는 날들이 있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계획을 바꾸기도 포기하기도 해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뜻대로 안 돼서 계획을 부랴부랴 바꿨는데 그게 오히려 결과가 더 괜찮을 때도 있지 않은가요? 계획이 어긋났다고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에 없던 행운이 찾아오는 일도 생각보다 많고요. 나중에 보면 아유 더 잘 된 건가 싶을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날들을 만나기 바라며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현식 씨의 아직 맑던 목소리 맑던 시절에 불러주셨던 우리네 인생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세웠던 계획들 수도 없이 많겠죠. 잘 성취해낸 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못 지켰거나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틀어져 버린 계획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틀어지면 당시에는 당연히 속상하고 뭐 그렇겠지만 결국 이제 와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대세에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예, 단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랬다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한울 지구님께서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 음밤 준디와 함께합니다. 박은영님 계획이 없던 야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숨 좀 돌리니 열시네요. 이 음밤 들으며 힐링할게요. 7706님 출근길에 비도 오고 사고까지 나서 길이 꽉 막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평소엔 몰랐던 지름길을 발견해서 오히려 더 빨리 도착했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화위복, 세홍지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우리가 오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핵심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 일희일비하지 말자. 오히려 어떤 일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할지, 오히려 좋게 작용할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쉬웠던 그 길이 나에게 독이 될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씨의 노래 듣고 가요.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박미경 씨의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같이 들었고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예, 벌써 많은 분들이 김동현 씨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DJ가 뭐 쓸데없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예, 뭐라 하지는 못하시고 예, 속으로 끙끙 앓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오늘 좋은 밤 라이브 뛰어난 보컬리스트 김동현 씨를 모십니다. 우리 월요일 그 월간 그 남자 게스트 박창근 씨가 계시고 이솔로몬 씨가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이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 1위와 3위를 차지하신 분인데 바로 그 중간에 2위를 차지했던 김동현 씨입니다. 우리 이은밤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대회네요. 내일은 국민가수 그만큼 또 예,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난 가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그래서 더 반갑고요.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김동현으로 웰컴 삼행시 미리미리 보내주십시오. 지금 오늘 아주 머리를 곱게 예, 세팅하고 일찍 와서 리허설 마치고 밖에서 예, 아주 예, 단아하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길에 혹은 이미 들어오셨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예, 빵빵빵빵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만나자고 하니까 빨리 모시죠. 뭐 마룬5의 Lost Stars 들려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동현 씨와 함께 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귀와 마음을 마구마구 빨아들이는 목소리, 가요계의 블랙홀. 가수 김동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음 가족 여러분,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2년 만인가?
1: 2년 만입니다.
0: 그렇죠.
1: 네, 네, 2년 하고 한 2개월 정도 더 흘렀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뭐 신곡 나오고, 예, 공연하고, 네, 오늘 또 이렇게 국악 방송에 또 이음 가족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래,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실래요?
1: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동현입니다.
0: 더 멋져지셨다고 세스펜서님께서 또 반가워해 주시고요.
1: 네.
0: 이미경님, 미소를 짓게 만드는 동현님 반가워요. 시카고모님은 고음 종결자 김동현님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들 환영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좋은 밤 라이브 김동현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김동현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시거나 또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덩덕쿵은 무료예요. 저번에 좋은 밤 라이브 나왔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막 노래 너무 좋은 노래 막 들려주시고, 네, 그랬는데 음원이 그때까지 딱 7개였었던 걸로.
1: 네, 딱 7곡인데, 네, 여기서 딱 7곡의 구성으로 틀어주시더라고요.
0: 저희는 항상 그래요.
1: 네네.
0: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7곡보다 훨씬 많아지면 그때, 네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그게 2년이나 걸렸어.
1: 네. 그래서 그 좋은 점은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된 곡들이 좀 있고요.
0: 그렇죠.
1: 똑같이, 네, 7곡으로 7곡 나오면은 똑같이 들려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조금 구성을 다르게 해서
0: 네. 네,
1: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데뷔 몇 년 차 된 거예요?
1: 지금 뭐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이렇게 횟수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동현 씨는 그 내일은 국민가수 그 대회가 데뷔 무대였나?
1: 네, 데뷔 그게 이제 방송 데뷔 무대였던.
0: 그게 언제? 21년인가 그게?
1: 22년 아닙니까?
0: 2021년이래요.
1: 아, 1년입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만으로 5년, 그러니까 6년 차 가수가 된 거네.

0: 그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방송 왔을 때만 해도 네. 여전히 신인 가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지금 여전히 얼굴은 앳되고 그때보다 진짜 더 멋있어졌는데
1: 네.
0: 어떻게 이제 음원이 7곡보다 훨씬 많아진
1: 네, 네.
0: 나름 6년 차 가수인데
1: 네, 네, 네.
0: 조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1: 뭐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한 곡 한 곡 소중하게
0: 네.
1: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이거는 나의 곡이다 하고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그 경연 프로그램 출신 가수분들이 특징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래를 커버를 하고 그게 음원으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막 유명한 노래니까 많은 분들에게 반향도 금방 얻는데
1: 네.
0: 이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다른 분들 노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내 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1: 네.
0: 그 기쁨을 또 굉장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즐겁고 재밌고 설레고
0: 예.
1: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반응으로까지 커버곡만큼의 어떤 그런 반응으로까지 좀 이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0: 예.
1: 그냥 열심히 노래하고 연습하고 선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참 네. 그게 쉽지 않아요.
1: 네.
0: 그 심지어 저 같은 오래된 가수도 그 유튜브 채널에 다른 유명한 노래 커버하는 거랑 제가 신곡 내는 거랑 조회수가 너무 차이가
1: 네.
0: 나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겨야 돼. 예. 동현 씨 이길 수 있습니다.
1: 이겨낼 겁니다.
0: 이겨낼 겁니다.
1: 네네.
0: 아니 파이팅이 넘쳐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지난달에 뭐 공연도 했고 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노래를 한 곡 음원으로 좀 들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를 첫 곡으로 들을까요?
1: 네. 이거 2022년에 나온 제 싱글 앨범에 이제 담긴 곡이고요.
0: 예.
1: 마음의 날씨라는 제 노래입니다.
0: 뭐 어떻게 좀 우리가 감상하기 전에 조금 정보를 얻는다면?
1: 그냥 듣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노래고
0: 그냥 드라이 뭐 이런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 노래는 내가 제일 좋아해야겠지만
0: 네.
1: 제가 정말 그냥 지금도 원래 이렇게 뭔가 곡을 내고 나면은 좀 잘 안 듣게 되는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지금도 그냥 계속 꾸준히 듣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의 날씨라는 노래 오늘 이음 가족 여러분들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의 날씨는 어떠셨습니까? 이 노래를 듣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김동현의 마음의 날씨.

0: 아, 노래도 참 좋고요. 이 가창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아, 진짜 뭐그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16님, 나도 모르게 손이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1: 하, 이렇게, 아, 이렇게.
0: 왔다리 갔다리 정겹습니다. 오렌지님, 동현님 노래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셨는데 제가 감히 좀 감상평을 하자면
1: 아유, 말씀해 주십시오.
0: 이 뭔가 그런 동현 씨 노래를 들으면 그 표면이 아주 아주 반질반질 되게 부드럽고 온도는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의 금속 같아요.
1: 금속.
0: 예, 네, 이렇게 만질 때는 금속인지 몰랐는데 그냥 부드럽고 보드라워 가지고 아유 이게 뭐야 하는데 나중에 들려고 하면 무거워서 어? 이게 쇠였네? 깜짝 놀라는. 그래서 이제 고음 착 치고 올때 금속성이 확 살아나잖아요. 근데 날카롭다기보다는 되게
1: 네.
0: 맑고 고운 금속 같은?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1: 아직 잘 못합니다. 아직 깡깡 멀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진짜 깡깡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0: 깡깡
1: 네,
0: 멀었다고요?
1: 깜깜 멀었습니다.
0: 그게,
1: 깜깜무소식입니다. 언제 더 멋있어질지, 언제 잘해질지.
0: 야, 욕심이 너무
1: 네.
0: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제가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크게 느끼실 텐데,
1: 네.
0: 정말 고음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건 또 정말 신기하네요. 같은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곱게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가. 그건 타고난 건가요?
1: 또 맑은 마음에 있지 않나. 이게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이
0: 아,
1: 마음이.
0: 요즘 제가
1: 네.
0: 고음이 참안 되는, 좀안 되는데, 이게
1: 네.
0: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군요. 아, 더러운 게
1: 그런 거
0: 아니고
1: 아닙니다.
0: 좀
1: 그런
0: 뭐
1: 거 아닙니다.
0: 탁해져서 그런 건가? 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왜 노래를 못할까요? 저는 고음이 안될 거야. 마음이 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고와지면 예, 고음도 잘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글 보이신 토파즈님 글좀 읽어주실래요? 거기? 예. 네네.
1: 네네. 토파즈님이 오늘 제 마음도 날씨도 흐림이었는데 흐린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것 같아요.
0: 아,
1: 네, 말씀해
0: 그러네요.
1: 주셨습니다.
0: 한분 더요.
1: 네. 작양님,
0: 예.
1: 우와,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네요. 좋다. 그냥 좋다. 이렇게
0: 네,
1: 말씀하셨습니다.
0: 맞아요. 뭐, 저같이 제가 그냥 DJ다 보니 그냥 좋아요, 좋아요만 할 수가 없어서
1: 네.
0: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붙였습니다만, 예, 다른 말다 필요 없고 그냥 좋다. 이 한마디로, 예, 그냥 표현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단독 공연 하셨군요.
1: 감사합니다. 네. 한두 달 정도?
0: 예.
1: 이렇게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 숲을, 되게 깊은 숲을 배경으로 한 공연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0: 깊은 산속을
1: 네,
0: 배경으로 한
1: 깊은 숲을 배경으로 한
0: 오, 예.
1: 물레동에 네, 그런 공연장이

0: 공연장이 이쁜 공연장이 있어가지고요.
1: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막 무대 장치가 숲으로 되어 있어요?
0: 네. 오. 무대 장치가 숲을 다 그 진짜 숲을 형상화한 것처럼.
1: 예예. 예.
0: 그래서 그 카메라 화면 안에 딱 그 장면만 담으면 숲 속에서 노래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이쁜 공연장이 있어가지고요. 오. 거기서 팬분들 한 70분 정도 모셔놓고.
1: 예예. 예. 네. 요즘 참 특이하게 그 70석 규모의 공연장이 참 많더라고. 홍대에도 그렇고.
0: 네.
1: 그래요. 어, 얼마나 좋았을까 팬분들이.
0: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 우리밖에 없는 어떤 숲의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예, 예.
0: 그 뭔가 내 방 안 같은 공간인데 거기도 숲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되게 우리끼리 이렇게 어, 예.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고 예. 노래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1: 실제로 숲 속에 가서 네. 숲에 가서 팬들과 그런 자리를 만들면 네. 되게 또 낭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는 모기도 있고
0: 거기는 모기가 없어요 공연장은 또
1: 그러니까 거기 네. 당연히 없겠지
0: 네네.
1: 실제 숲은 더
0: 모기도 뭐 있고.
1: 비도 올 수도 있고 음향 장비도 거기 끌고 가야지 뭐 호랑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해요
0: 그렇죠 안 되니까
1: 여기 너무 괜찮은데
0: 그렇죠 그냥 안 좋은 점은 다 빼고 그냥 숲에 좋은 점만 빼다 박은
1: 그러니까요
0: 그런 공연장이었어요
1: 아 팬들이 뭐라 하세요?
0: 아, 모기 없어서 너무 좋았다고
1: 모기 없어서 네. 그렇구나 네. 네. 그 2024년하고 25년에는 김동연의 캘린더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또 하셨던데
0: 네네.
1: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2년 동안 한 거면 올해도 계획이 있는 건지
0: 그게 이제 캘린더라고 해서 여름 캘린더 여름을 한번 했고요
1: 네.
0: 캘린더 가을을 또 한번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봄과 겨울이 남아있는데 이 브랜드 공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아, 네. 이름을 지어두고 하는 네. 걸 이거를 지금 다 완성을 시킬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브랜드 공연을 하겠다. 나만의 내 콘서트의 이름을 가져야겠다. 되게 신나는 일인데
0: 네.
1: 캘린더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건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달력 그냥 그런 뜻이죠?
0: 네, 달력의 네, 뜻인데 네, 네. 그 이렇게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날을 좀 기다리게 되잖아요.
1: 아 예.
0: 그래서 그 달력을 그 크게 네 개로 이제 계절 그 달력도 있지만 그 계절을 나눌 수 있잖아요.
1: 네,
0: 월별로.
1: 네, 예.
0: 그래서 그 크게 4계절을 가지고 한 계절마다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서
1: 네.
0: 네. 그리고 공연 날이 공지가 되면 그 제 팬분들이 이제 그날을 동그라미 치고 그날만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네.
1: 예.
0: 봄과 겨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어, 해야죠. 네, 네. 올 겨울에 하면 되겠네.
0: 네, 네. 뭐 예. 준비하겠습니다.
1: 김동연의 캘린더 예, 겨울 공연 2026년에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공연 때 실컷 들을 수 있지만 예, 저희 라디오에서도 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한 곡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 불러 주실래요?
0: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업데이트된 오늘 이음 가족 여러분들 앞에
1: 네.
0: 선보이게 될 제 최근 신곡입니다.
1: 오.
0: 릴레이라는 노래고요.
1: 릴레이.
0: 네, 예. 조금 이제 템포감 있는
1: 예.
0: 아주 뭐 힐링 위로 그냥 정말 이 단순한 간단한 메시지거든요.
1: 네.
0: 네, 많은 듣는 분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고요. 이 작사를
1: 예.
0: 김지향 작사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뭐 대표작을 좀 예로 들자면
1: 그 예.
0: 박효신 씨의 야생화 뭐 이런 곡 써주셨던
1: 예.
0: 네. 작사가님께서 가사도 진짜 이쁘게 잘 써주셔서요.
1: 네.
0: 네, 뭐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가사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길 부탁을 네. 드리겠고요. 사실 요즘 뭐 힐링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사는 거 각박하고 날은 덥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잘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노래일 것 같은데 더구나 오늘 동현 씨가 오늘 라이브로 전해주십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라이브였습니다. 진짜 세상에. 야, 노래도 너무 좋고요. 가사도 아름답고. 사랑초님께서 동현님 라이브는 정말 최고. 예,
1: 감사합니다.
0: 동백구름님, 동현님 라이브는 평생 들어도 부족해요. 오래 살고 싶다. 우리 장수하게 만드는 노래예요. 동그린님께서 맑고 청아한 고음이 너무 듣기 좋아요. KDH님, 저렇게 힘든 곡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잘해낼 수 있는지 비법이 너무 궁금하네요 해주셨습니다. 비법, 아까 맑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1: 네네, 뭐 그런 것만으로는 이게 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0: 그쵸?
1: 네.
0: 뭐, 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1: 그냥 뭐,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0: 예.
1: 소리 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0: 소리
1: 그러니까
0: 내는 걸.
1: 단단하게, 좀 건강하게 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쫙 뻗는 어떤 그런 고음, 을 내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요.
0: 예.
1: 그 소리만 막 하루 종일 막방 안에 한번 들어가면은 막 대여섯 시간, 여섯 일곱 시간 동안 막 소리만 내고
0: 혼자서
1: 내 목도 많이 정말 많이 쉬고
0: 예.
1: 그러면서 또 회복하고 또 내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어떤 고음에 조금 특화된 어떤 보컬이 되지
0: 예.
1: 않았나
0: 아니 물론
1: 생각을
0: 고음만
1: 합니다.
0: 잘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고음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
1: 요즘은 또 근데 그 고음 곡을 해내고 막 고음 막 소화하고 음역대를 소화하고 이런 거 이외에
0: 예.
1: 조금 더 이제 곡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가사말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제 이야기처럼 전해드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고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렇군요. 예, 이제 영역이 넓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 창법 자체가 제가
1: 네네 네
0: 느끼기에 굉장히 트렌디한 창법이에요. 이게 한 몇십 년 전에 선배님들이 들으면 고음을 그렇게 굉장히 크지 않은 소리로 이제 심지어는 조금 작은 소리로 이렇게
1: 네네.
0: 고음을 곱고 맑게 내면 너 노래 어디서 배웠어? 막 이러던 시절도 있거든요. 근데
1: 네네.
0: 요즘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쇼츠나 리츠 이런 거 보면 그 이제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막
1: 아.
0: 가수들 노래 여러분 가까이서 들어보면

0: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크다. 않습니다. 아, 뭐 김범수 씨 얘기하고 이승철 씨 뭐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하면 와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소리 그냥 좌중을 답도하는 그런 소리가 무조건 1번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봐요. 김동연 씨처럼 안정적이고 사람을 눈과 귀를 표정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고음이 대세인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1: 좀 이렇게 제가 원래 약간 기차 화통 이런 소리를 막 연습하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조금
0: 상할 수밖에 없죠. 상하더라고요. 사람은 기차하고 다르니까요.
1: 네. 그래서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고 이제 오래 보고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네. 좀 이제 건강하게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 매끄럽게 가다듬어지지 않았나.
0: 누구를 가르쳐 본 적도 있으세요, 노래를?
1: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있기도 합니다. 레슨을 그래요. 했던 경험도 있고.
0: 아니,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노래를 막 이제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그리고 배우고 있는 분들이 아, 레슨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 네, 그런 분들 있으시면 뭐 찾아주시면
0: 예.
1: 알려드리고
0: 꼭 뭐 극비상으로 뭐 그렇죠. 며느리도 모르는
1: 아 그렇죠. 몇 개 정도는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0: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아 그건 안 좋네. 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아.
1: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좀 아직 살 길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해지면은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상향 평준화 우리 그런 거 싫어합니다. 김명란님께서 돌잡이 때 마이크 잡았나요?
1: 아, 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잡아나 봅니다. 네.
0: 잘 기억은 안 나세요?
1: 네. 아, 뭐 실타래를 잡았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실타래는 장수 뭐 이런 거 상징.
0: 그렇죠. 오래 사는. 예. 오래 마이크도 잡고 출도 잡고 그러면 좋죠. 뭐. 3016님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고깃집 숯불 총각이란 정겨움이 떠오릅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1: 제가 이제 숯불 총각이라는 닉네임으로요. 네. 그 국민 가수란 오디션에서 처음 이제 선보였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1: 그 닭갈비집입니다. 저기 남양주 어디 북한강 유역에 닭갈비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역할들이 다 있어요. 뭐 이제 뭐 서빙하시는 이모님들도 계시고 뭐 주문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닭갈비를 잘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숯불만 피워서 이제 상에 이제 얹어 드리고 또 불 빼 드리고 이제 이 알바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이 경연을 참가하는 바람에 제가 숯불 총각 이렇게 닉네임을 달고 경연에 나갔다.
0: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파트별로 좀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군요.
1: 네네, 좀 분업화돼 있습니다.
0: 아니, 되게 더웠겠다. 여름에.
1: 아 저만 좀 외롭긴 했어요. 왜냐면 그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뒤에 이제 그 불 피는 뭐라 하죠? 그 뒷 공간은 문을 닫아놓고 해야 돼요. 에어컨 바람이 나가니까. 그 저만 뜨겁고 다시 문 열고 나가면 우와 시원하다 하면서 다시 넣어드리고 다시 덥게 가고 공간으로 가고 이랬는데. 아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긴 했는데요.
0: 예.
1: 어쨌든 이걸 캐릭터로 많은 분들이 조금 알아주시고 숯불 총각이라 닉네임을 좀 기억해 주시니까
0: 네.
1: 감사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뭔가 네. 나를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문이 열리네요라는 게 있잖아요. 드라마건 어디 만화건 어디건 문만 열리면 네. 댓글에 그게 나와요.
1: 그러니까요.
0: 누가 문이 열리네요 하면 그 다음 분이 그대가 들어오죠. 네, 막
1: 그러죠.
0: 예. 그러니까 숯불만 보면은 김동현 씨 생각날 거 아니에요.
1: 아 저도 앞으로 이제 뭐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노래로 조금 이제 문이 열리네요 이런 노래처럼
0: 그러니까요.
1: 노래로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기억이 될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문이 열리네요 숯불이 들어오죠.
1: 좀 뜨겁습니다 뒤로. 네, 이러면서 이제.
0: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시니까 너무 방송하기가 편하네요. 동동님께서는 노래할 때 표정이 너무 예뻐요. 콘서트에서 보면 진짜 더 예뻐요 라고 자랑을 해주셨는데
1: 네네.
0: 표정 관리도 좀 해요?
1: 아니, 전혀 안 하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0: 진짜?
1: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다 찌푸리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제 골수 팬분이 아니신가. 모든 걸 다 이쁘게 봐주시는 분이신가.
0: 그래요. 다음에 네. 노래할 때는 표정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1: 큰일 났네. 제가 표정 안 찌푸리면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0: 근데 저희는 진짜 노래할 때 고음 특히 올라가면 네. 너무 못생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관객분들한테 네. 사진을 찍으려면 벌스 앞에 돌풍부에서 찍지 후렴 부분에서 찍지 말아달라 막 그러는데 난 사진 찍어야 되겠다.
1: 요즘 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면은 꼭 이렇게 이런 걸 올리더라고요. 막 그냥 열

0: 주창하고 있는 그 순간을 막 올리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좀 너무하다.
1: 근데 그럼에도 예, 그런 순간에도 예쁘시다니 뭐
0: 감사합니다.
1: 두려울 게 없어지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하나 더 청해도 돼요?
0: 네네.
1: 네, 오늘 2부에도 하나 있고 라이브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신나요. 어떤 네. 노래일까요?
0: 다음 곡도 지난번에 제가 2년 2개월 전에 나왔던 그 곡 중에 없는
1: 그러니까
0: 신곡입니다.
1: 업데이트된 곡입니다.
0: 네, 업데이트된 곡입니다. 예. 2025년에 제 싱글로 나왔던 앨범에 싱글 앨범이고요. 다른 사람 찾지 마요라는 곡입니다.
1: 팬들에게 바라는 말인가요?
0: 뭐 그런 팬들에게 바라는
1: 자꾸 딴 가수들 기웃대지 마세요. 이런
0: 아, 네. 제가 아마 그러면 이 제목을요. 예. 팬분들한테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면 예. 제 팬분들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1: 예.
0: 저는 약간 팬분들이 저 다른 가수 좋아해도 돼요 하면 네 뭐 이 가수 좋아할 수도 있고 저 가수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저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1: 왜 그렇게 얘기해요?
0: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1: 서운하죠.
0: 그러니까 저는
1: 아니 여자친구한테 야 이 남자 좋아하면 야 저 잘생긴 남자 있으면 좋아해.
0: 그건 이제 안 되지만. 네. 근데 이제 세상에 가수는 많고 물론 이제 아니, 취향껏 이렇게 열어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그걸 가둬낼 순 없잖아요.
1: 아 그건 맞는데 에. 그 착한 마음은 알겠는데 안 돼요.
0: 그래서 제 팬분들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1: 저는 제 팬들이 한눈 파는 거 꼴도 보기 싫어요. 저.
0: 저도 그 마음 배워가지고 한번.
1: 저는 이렇게 하니까 다 몰래 다니시더라고요.
0: 그게 더 약간 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
1: 몰래 다니는 건 인정해줘야지.
0: 아, 걸리지만은 된다.
1: 안 걸리.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자, 다른 사람 찾지 마요. 네. 예, 예.
0: 들려드리겠습니다.
1: 다른 사람 참지 마요 아니죠. 다른 사람 찾지 마요입니다. 야, 요 노래를 들으면 또 가까이서 들으면 다른 사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KDH1016님 다른 사람 찾았다가 동현님께 다시 오셨다고.
0: 진짠 것 같은데요.
1: 네, 진짠 것 같은데요. 다시는 딴 데 못 가시게 멋진 라이브 부탁드립니다. 제가 박수로 대표로 청하겠습니다.

0: 다른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데 세상에. 한초롱님, 이 시간에 라이브라니. 그러니까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아침에 일어난 사람처럼 맑고 곱습니다. 김채나님, 처절한 발라드의 대표곡. 행복터치님, 행복터치님, 표정에서는 허각시가 보이고 목소리는 백천강씨랑 비슷해 느껴지네요. 진각화님, 동현님, 전 다른 사람 없어요. 동현님만 있어요. 신경아님도 다른 사람 절대 안 찾아요. 아. 아이고, 예, 시간 벌써 이렇게 1부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1: 그 마다 다른데 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0: 아, 그때쯤 주무세요? 네, 지금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노래를 막 이렇게 많이 부를 기회가 많이
1: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지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라디오 라이브 코너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더구나 심야 프로그램은 막 AI가 진행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지는데 저희도 나름 이 심야 프로그램 중에 라이브를 꼭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나름 네네. 자부심이 있는데 김동현 씨 같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네.
1: 너무 저는 이제 제 노래 많이 틀어주시고 네. 또 라이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라이브 하고 나면 말하기 조금 힘겨울까봐 제가 일부러 말을 좀 많이 하는 건데 다시금 멘트할 때 보면 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다시금 안정된 톤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자, 1부 끝곡 뭐 들을까요?
1: 이거 제 데뷔곡입니다. 네, 비터스윗이라는 곡이고요. 예. 저희 이제 단장님 계시지만 농구단 멤버인 또 신용재 형님이 또 작사해 주신 그런 예. 곡입니다.
0: 우리 네. 농구단 잘 돌아가고 있죠?
1: 아, 요즘 좀 힘듭니다.
0: 아, 그래요? 왜?
1: 요즘 이제 사람들도 좀 많이 안 나오고
0: 바쁘다 보니까
1: 이제 또 다들 현생 사느라 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와중에도 농구단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김동현 씨의 비터스윗 1부 끝곡으로 듣고 2부에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좋은 밤 라이브. 오늘은 김동현 씨 모시고, 예, 아주 뭐 감동적인 라이브,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익숙한 노래죠. 부활의 비밀. 이 노래를 김동현 씨 목소리로 들었네요.
1: 네. 예. 뭐 제 경연 때. 국민가수 처음, 아까 말씀, 1부에 말씀드렸지만, 숯불총각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처음 이제, 대중분들에게 선보였던 커버곡이었습니다.
0: 이 노래도 저도 예전에 어디서 한번 불러본 것 같은데 진짜 까다롭던데 부르기. 음이 높아서 힘든 것도 힘든데
1: 진짜 까다롭습니다.
0: 진짜 까다롭죠. 딱
1: 저는 이때 이 노래가 까다로운지도 모르고 그냥 나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그냥 모르고 그냥 불렀던 것 같습니다.
0: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다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한숨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다분히 딱 편곡도 그렇고 창법도 그렇고 이제 경연용이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때 네. 방송되었던 그 음원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 예, 이렇게 잘하니 어떻게 안 뽑았겠어요, 세상에. 아니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아, 운동 뭐.
0: 우리 농구 얘기는 저번에 왔을 때 우리가 많이 해서 제가 일부러 따로 안 여쭤봤는데. 네. 요즘은 이제 야구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네. 야구 사회 뭐 엄밀히 따지면 사회인 야구계.
0: 그렇죠.
1: 네, 예, 사회인 예. 야구계에서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연예인 야구단 조마조마.
1: 네, 조마조마.
0: 굉장히 야구. 유서 깊은 팀이잖아요.
1: 네. 네. 뭐 농구단에 이제 저희 뭐 서지석 네. 배우죠. 예, 기석이 예. 형 통해서 이제 야구단까지 들어가가지고.
0: 네.
1: 제가 야구를 좋아했던 어떤 그런 꿈을 어렸을 적의 꿈을. 지금 마음껏 지금 사회인 야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0: 뭐 기사 난 것들 보니까 투수인가 봐요.
1: 네, 투수도 합니다.
0: 그래요. 서지석 씨도 투수인데.
1: 네. 지석이 형
0: 누가 더 잘해요?
1: 지석이 형이 더 잘하죠.
0: 아, 그래요?
1: 네.
0: 아까랑 달라졌네 갑자기 서열이. 아니 서지석 씨 공 되게 빠르고 잘 던지거든요.
1: 네, 네.
0: 예, 그래요. 서지석 씨가 인정한 거면. 서지석 씨보다 잘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래요? 재밌겠다.
1: 야구 하시죠?
0: 지금은 안 하죠. 아. 예전에 서지석 씨하고 이제 우리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팀을 해체하면서 네.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팀으로 갔고 서지석 씨는 조마조마로 이제 스카웃돼서 간 건데.
1: 네.
0: 아, 야,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아니, 축구도 한다면서요?
1: 네, 축구도 뭐 좋아하고 가끔 월요일 날 이제 게스트로 나오는 로모니 형이랑도 예. 가끔 만나서 이제 볼 차고 아. 네, 그렇게 합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스포츠계가 가요계에 뺏긴 인재네 거의.
1: 아, 뭐 그렇게 뭐 기분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0: 예, 예.
1: 네.
0: 마라톤도 해요?
1: 아, 마라톤까지는 안 해 봤고요. 제가 이제 한번 그냥 그 친구랑요.
0: 예.
1: 그냥 그 한 10.9km 한글날 그러니까 한글날이 10월 9일이잖아요.
0: 아.
1: 10.9km 마라톤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한번 뛰어 봤습니다. 그냥 그 한 번입니다, 그냥.
0: 근데 어떻게 뛸만해요? 10km, 10.9km?
1: 제가 좀 열심히 좀 쪘더니 예. 한 달 동안 그 족저 근막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0: 어머.
1: 무리해서 그냥 뛸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한 종목이더라고요. 네, 마라톤도.
0: 아, 그냥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정도야 막 했는데.
1: 뛸 수 있겠지 했는데.

0: 또 다르구나.
1: 다르더라고요.
0: 저는 안 가본 길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김동현, 예, 세 글자로 많은 분들이 또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체 예선을 통해서 여섯 분을 딱 뽑았습니다. 각 이제 1조, 2조, 각조에 세 분씩인데 저번에 한번 해보셨죠? 기억 아 그때는 없었나 이게?
2: 네, 이게 없었던
0: 아,
2: 것 같습니다.
0: 없었구나. 네, 네, 네. 새로 생긴 건 새로는 아닌데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한 조에 한 분씩 뽑아 주셔야 돼요. 선물을 드려야 돼요.
2: 네, 네. 네
0: 일단 그러니까 제가 운을 띄워드릴 게 동현 씨가 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조의 첫 번째 주자는 어떤 분이시죠?
2: 새싹님이십니다.
0: 아니 0332님.
2: 아, 0332님이십니다.
0: 예, 새싹 문자.
2: 아 새싹 문자.
0: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네요.
2: 아, 네,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예. 0332 새싹님.
0: 저기 우리 저 김동현 씨랑 같이 찾아주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김.
2: 김 빠질 틈도 없이.
0: 동.
2: 동공이 커질 만큼 멋있어요.
0: 현.
2: 현재도 미래도 응원합니다.
0: 아 예. 네.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2: 네. 무난합니다.
0: 무난한 사실 김 빠진 틀도 느닷없긴 합니다. 네, 네. 자, 그 무난하다고 예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5759님이시네요. 김.
2: 김동현의 목소리는
0: 동.
2: 동틀 무렵 새벽녘에 촉촉함이 느껴져요.
0: 현.
2: 현재 이 순간을 따뜻하게 물들이네요.
0: 아, 상대적으로 맥락이 훌륭합니다.
2: 네, 그리고 좀 더 감성적인 어떤 이 밤과 맞는 어떤 그런 그러네. 느낌입니다.
0: 죄송해요, 0332님. 처음부터 김 빠진다 그래가지고.
2: 아, 김 팍 빠지고 시작했던 네, 어떤 예. 그런.
0: 김 빠진 틈도 없인데, 네. 김 빠질에서 이미 좀 빠진 것 같아. 네, 8786님, 이분도 역시 새싹 문자인데요. 김.
2: 김동현은 마음이 맑다.
0: 동.
2: 동네에서 오, 제일 귀여웠다. 어, 이 제 고향을
0: 그러니까 현
2: 현기증 나게 노래도 잘한다.
0: 아, 야 동네 출신이세요?
2: 네,
0: 원래?
2: 동네 출신입니다.
0: 부산 저는, 부산에
2: 네 부산 동네에서 20년 살았습니다.
0: 어 그렇구나. 네. 현기증 나게 노래 잘하는 거 인정. 그리고 김동현은 마음이 맑다. 아까 노래 고음을 잘하는 또 비결이라고 해주셨는데
2: 네네.
0: 뭔가 동현 씨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의 삼행시였습니다. 어떻게 한 분 뽑아 주실래요?
2: 어, 네, 뭐 그 마지막에 8786 새싹 문자 넣어주신 네.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8786님 뭔가 지피지김이 아니 뭐 싸우는 게 아닌데 아무튼 김동현 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 그 애정이 잘 묻어나는 그런 삼행시였습니다. 자 이제 2조로 넘어갑니다. 795 하나님 김
2: 김치만두, 갈비만두에
0: 동
2: 동치미 국물까지 있으면
0: 현
2: 현재 야식으로 너무 맛있을 듯.
0: 하, 진짜
2: 먹는 얘기 이 시간에 먹는 얘기.
0: 야, 근데 만두하고 동치미 국물 괜찮죠?
2: 조합이
0: 괜찮습니다. 네. 3456님 김
2: 김치찌개 먹을까?
0: 동
2: 동태탕을 먹을까? 고민을 왜 했지?
0: 현
2: 현실은 다이어트 중인데. 예.
0: 뭐 고민만 하다 마는 거죠. 뭐.
2: 네.
0: 예, 예. 아유 세상에.
2: 근데 이 시간에 드실 것 치고는 꽤 헤비한 음식들로 찾으시네요.
0: 그러게 다이어트 네. 중인데. 부랴부랴님이십니다. 김.
2: 김밥은 한 줄이면 되는데.
0: 동.
2: 동현님 매력은 한 줄로 안 되네요.
0: 현.
2: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제 심장 훔쳐갔어요.
0: 아, 아. 그래요. 바로 수갑 철컹철컹.
2: 약간 마지막에 부랴부랴님 해주신 이런 류의 삼행시가
0: 예.
2: 약간 요즘 그 MZ세대의 어떤 느낌이지 않나.
0: 아,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2: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0: 느낌이 그런가요?
2: 약간 네. 뭐 이렇게 뭐 체포하고 뭐 아, 매력을 뭐뭐 예. 김 묻었다 잘생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0: 뭐
2: 그런
0: 심장을 훔쳐갔어요.
2: 도둑놈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러네요.
2: 네.
0: 동태탕이나 동치미보다는 약간 MZ 느낌이 나는 네,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건 뭐 MZ인 거랑
2: 떠나서
0: 또, 예, 장원하고는 뭐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2: 네, 네.
0: 자, 2조의 장원은
2: 저는 3456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김치찌개 먹을까, 네. 동태탕을 먹을까 고민을 왜 했지? 현실은 다이어트 중인데 뭐 랩으로 예,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2: 네.
0: 자, 3456님 축하드립니다. 예. 기쁜 소식 들었으니까 네, 김치찌개 한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 정성껏 보내주신 삼행시도 했고요. 아 라이브를 또 해준다고?
2: 아, 네.
0: 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2: 아 괜찮습니다. 어. 뭐 제가 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제가 아, 다 펼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오늘 나오고 또 2년 동안 안 나오려고?
2: 그 다음부터 이제 1년으로 줄여보고
0: 아, 그래요. 줄여서 자주 나옵시다.
2: 네.
0: 어, 야 이건 뭐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2: 네.
0: 하늘에서?
2: 하늘에서라는 그런 곡입니다.
0: 뭐예요?
2: 리메이크 곡이고요.

0: 고희성 선배님의 네, 하늘에서라는 곡이고, 네.
1: 이거는
0: 그렇습니다.
1: 리메이크로 정식으로 발매가 된
0: 네네네,
1: 노래고요.
0: 그렇습니다. 2024년

0: 아, 예, 너무 멋진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하늘에서 들었어요. 4670님 음색장인 김동현. 나무님께서는 귀에 쏙쏙 박히는 딕션도 굿굿. 개꿀님 애틋함을 넘어 그리움이 되어 들려오네요. 별보다 더 빛날님께서는 눅눅한 날씨 때문에 귀도 습했는데 동현님 노래 덕분에 귀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아, 예. 신경아님 리듬 타는 모습도 진짜 귀여워요. 참 팬분들이 귀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1: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귀엽다가
0: 왜 잘,
1: 좀 잘 맞지 않나.
0: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엽고 잘생겼어요. 예. 자,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1: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요. 근데 뭐 빨리 흘러간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0: 벌써 그렇게 느끼니까?
1: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0: 갈수록 더합니다. 요즘은 딱 그래요. 체감상으로 1년에 2년씩 갑니다.
1: 그게 어떻게 체감을 하면 1년에 2년씩 어떤 기준이시죠?
0: 나는 분명히 1년 갔는데 사람들이 2년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바삐 촘촘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하반기 이제 6개월 조금 덜 남았는데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뭐 제 이제 활동적으로는 이제 뭐 하반기 이제 연말쯤에 이제 제 음원을 하나 또 준비를 좀 이제 하려고 하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맞춰서 또 단독 공연 이렇게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6곡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한 곡만 남았는데
1: 네.
0: 마치기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진짜 느낀 점 하나만 사족이 될지 모르겠는데 드리고 싶은 게 노래하실 때 고음에서 쓰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1: 네.
0: 다른 가수들 저음에서 쓰는 것처럼 되게 섬세하세요. 그거만큼은 진짜 우리나라 원탑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 빠질 수 없는 매력인 것 같은데 목소리 관리 잘 하시면서 오랫동안 좋은 라이브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트맨님의 사연 좀 읽어주실래요?
1: 네, 김동현님의 감미로운 노래로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았습니다.
0: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야외 활동을 오래 했는데 피로가 다 사르르 녹은 것 같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요즘 포털에다 김동현이라고 치면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저도 핸드폰에 김동현 치면 다여섯 명이 나오더라고요. 포털에 뭐 UFC
1: 매미 김, 스턴건,
0: 스턴건 그분도 계시고 뭐 배우분들도 계시고 가수도 있고 옛날 그 원로 배우분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김동현 씨 사진이 그분들보다는 좀 뒤에 있어요.
1: 네네.
0: 우리 다음에 나올 땐 요거 좀 앞으로 땡깁시다. 어떻게 하면 땡길 수 있는 거야 이거?
1: 뭐 그날 당일날 부탁드리면 되지 않을까? 오늘만 잠깐만 땡겨달라. 그런 거 안 되나요?
0: 야, 세상 쉽게 사네. 그거 모르겠는데 회사가 할 일이고 그거. 김동현 씨가 더 활동 열심히 많이 해주시면 기사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또 김동현 씨 기사 클릭하고 거기 찾아서 그 김동현 씨 사진을 많이 탭하고 이러면 거기 이렇게 탁탁탁탁
1: 자연스럽게
0: 쌓이는 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열심히 보탤 테니까 우리 팬분들도 많이 움직여 주셔서. 다른 김동현들 다 제끼고 맨 왼쪽에 대표로 서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 곡은 뭐 들려주실래요?
1: 마지막 곡 2024년 제 싱글 앨범입니다. 사랑한 만큼만이라고 하는 사랑, 이별 관련된 그런 노래고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냥 이제 좀 조용하진 않습니다. 노래 자체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시면서 지난 시간들 좀 되돌아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자, 우리 김동현 씨 덕분에 오늘 진짜 모두가 귀호강했습니다. 우리 2년 만에 만났지만 다음 만남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기를 기대하면서 김동현 씨와의 데이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1: 그냥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라디오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대화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푹 쉬시고요. 밖에 매니저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사랑한 만큼만 전하면서 다음을 기약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초대석의 주인공 김동현 씨 가시는 길에 들려드린 여자 가수 두 분의 노래들은요. 경서의 그마저도 사랑이라 부른대 그리고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흡사하다 느껴지지 혹시 않으셨습니까? 예. 경서 씨 노래 듣는데 혹시 아이유인가 싶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아이유 씨 노래를 이어서 들으니까 또 아, 이렇게 다르구나 싶긴 한데 이런 목소리, 이런 톤들이 요즘 사랑을 많이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수박 화채님, 저는 오늘 친구 선물 택배 포장을 했는데요. 급하게 산 상자가 선물보다 너무 커서 당황했지만 빈자리에 완충용으로 커다란 과자를 넣어 포장했어요. 보너스 선물 효과가 되어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예 맞아요. 딱 그런 용도로 좋죠. 과자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저도 가끔 이제 팬분들한테 선물을 좀 가끔 저도 가수니까 가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큰 쇼핑백에 주시는데 안에 그 중요한 선물이 좀 작은 거일 때 그렇게 주기 좀 민망하니까 거기다 과자들을 보통 이렇게 채워 넣으세요. 그러기 딱 좋더라고. 이렇게 과자가 사실 질소 반 과자 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택배할 때 이렇게 보용으로 쌓는 그 걔네들처럼 그런 효과를 주더라고요. 예, 과자는 또 과자대로 맛있고. 하이하이님, 오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램 첫 강의를 듣고 왔어요. 2시간 강의였는데 오랜만에 머리를 써서 그런지 끝나자마자 피자를 폭풍 흡입했네요. 평소엔 두 조각이면 배부른데 아 오늘은 아직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역시 머리를 쓰는 건 에너지 소모가 큰가 봐요. 그러게요. 왜몸 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왜더 허기지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쉬실 자격이 있습니다. 쉬는 동안 제가 국악 한곡 들려드릴게요.

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헐티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을 이어주는 고개라고 하네요.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이 산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코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이니까 빨리 달릴 수는 없겠죠. 그 경사와 곡선 구간을 따라서 천천히 길의 촉감과 풍경을 온전히 느끼면서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굽이굽이 이어지는 고갯길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대금 소리로 그 고갯길을 그려낸 곡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듣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헐티제에 가는 길이라는 곡이네요. 김건우의 대금, 임선호의 기타로 들어봅니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금 소리가 특히나 참 편안하게 들리죠. 예, 영화 한 장면에 깔리는 음악인가 싶기도 하고요. 작곡가는 강학선입니다. 예, 강학선 씨는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곡, 편곡, 또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화 음악도 많이 맡았어요. 그리고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공연 무대로 또 대중 음악으로 확장하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죠. 우리 인설이님, 날씨가 흐리니 대금 소리가 듣기 좋아요. 혼자 걷는 기분. 모으라님, 대금과 기타의 콜라보가 대도시로 들어선 듯한 화려함이 돋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감탄해 주셨습니다. 김건우의 대금, 임선호의 기타로 들어본 헐티제 가는 길. 오늘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송소희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Not a Dream.

벌써 몇 번째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방송 아니어도 이 노래 들을 기회가 많은데 들을 때마다 참 신비롭습니다. 예, 송소희의 Not a Dream이었어요. 오렌지님께서는 애냐가 국악을 부르는 듯.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민트맨님께서는 한국의 소리는 몸과 마음을 스르르 녹여주는 맛이 있는 것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우리 거다 보니까 우리 몸에 더 잘 어울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꽃별의 해금 연주곡 하나 들을까요? 아련한 기억.

권진원 씨의 나무 듣고 왔어요. 0982님, 동생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혈육이 아프다 하니 막 가슴이 미어지네요. 잘 이겨낼 거라 확신은 하지만 자꾸 눈가가 흐려져서 동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없는 농담만 나누다 왔습니다. 동생아, 고단했던 너의 삶을 잘 토닥여 주렴. 이 언니가 늘 옆에 있어 줄게. 아유, 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예. 실없는 농담? 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실없는 농담이 그 어떤 묵직한 응원의 메시지보다 예, 우리 동생분을 더 평온하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7954님, 저 내일 생일이에요. 아이들 글쓰기 연습도 시킬 겸 선물로 글을 써달라고 했더니 초사 막댕이가 글을 써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쁜 말이라 감동받아 울었어요. 올해 선물은 다 마음에 들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엄마, 해처럼 이쁘다는 말을 넣어볼까요? 아니면 엄마를 보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넣어볼까요? 요거트처럼 부드럽다는 말을 할까요? 해처럼 예쁜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야, 녹는다, 녹아. 예. 그래요, 해처럼 예쁜 우리 7954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5분여 남았네요. 자, 더불어 오늘 함께해 주신 해처럼 아름다운 예쁜 우리 이음 가족분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악 공무원의 시간 그 기다림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계절마다 운치 있는 서정을 찾아 즐길 줄 아는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3살 때의 어느 더운 날인데요. 더위를 식히는 8가지 일에 대해서 사언 8구의 한 시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다산의 저술 여유당 전설을 보면 더위를 식히는 8가지를 쓴 사언 8구의 시 소서 8사가 나옵니다. 읽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청점혁기, 시원한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 서지상하, 서쪽 연못에 핀 연꽃 감상하기, 독림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우일사운, 비오는 날 한시 짓기, 월야탁족, 달밤에 개울물에 발 담그기. 이 다산의 소서 8사 중에 몇 가지인데요. 읽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서늘해지는 듯합니다. 여기에 더욱 시원하게 해줄 음악을 더하면 좋을 듯한데요. 대금과 검은고로 연주하는 도들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황규일의 대금, 정대석의 검고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도들이 들으셨는데요. 황규일의 대금, 정대석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나오는 사원 8구의 시 한 수 가져왔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여덟 가지 일에 대해 쓴 소서 8사라는 한 시였는데요. 이 시간 문을 열면서 그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여덟 가지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소개해드려 볼게요. 송단 호시, 소나무 숲에서 활쏘기, 괴음 추천, 회화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허각 투호, 빈 누각에서 투호 놀이하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가 청점혁기, 시원한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 서지상하, 서쪽 연못에 핀 연꽃 감상하기, 독림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우일사온, 비오는 날 한시짓기. 이 한시짓기인데 쏠사자와 운자를 써서 사운이라 한 건 이 한시를 지을 때 운자를 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운자에 따라 시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오는 날 한시짓기를 우일사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월야탁족, 달밤에 개울물에 발 담그기, 이렇게 소서팔사, 더위 식히는 여덟 가지 일을 사원 팔구시로 남겼습니다.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런 낭만 참 운치가 있고요. 한편 서늘해지는 풍경이라서 더위도 식힐 겸 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45자로 된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고 전주와 간주인 대여음과 중여음을 갖추어서 16박 한 장단으로 부르는 음악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45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운치 있는 선율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남창가곡의 가장 첫 곡으로 부르는 노래죠.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다산의 이야기,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비오는 오늘은 시 짓는 마음으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비오는 날에 시 짓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죠. 한 수 직접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또 도령님께서 송쌤이 소개하신 소서 8서 노력하면 5서는 가능할 것 같네요. 샘 제작진 애청자분들 모두 폭염과 장마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5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0770님께서 산책지기님의 다산의 소서 8사 설명을 들으며 비 내리는 창밖 풍경으로 눈길을 옮기니 애견과 함께 거니는 분이 들어오네요. 현대인의 소서 8사 중 하나는 견공과의 우중산책인가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현대인의 소서 8사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여러분의 소서 8사 한번 찾아서 쭉 메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더위를 식히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우리 산책길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평조회상 중에서 골랐습니다. 현재 영산회상이란 음악은 세 가지 버전으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문인들이 애호했던 음악 현악영산회상이 있고요. 이 현악영산회상을 사도 낮게 연주하는 평조회상, 여기에서 평조란 이름의 평자는 평평할 평자를 쓰는데요. 낮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관악기 중심으로

연주하는 음악, 무용 반주에 많이 쓰이는 관악, 영산, 회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조회상 중에 들을 텐데요. 사도 낮게 연주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모든 악기가 다 사도식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관악기의 경우는 오히려 음정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은 선율은 소리가 안 나서 한 옥타브를 높여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한 옥타브를 높여 연주하는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평조회상 중에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듣겠습니다.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의 상 8곡 중에서 끝에 3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대금이나 피리 같은 악기 선율에서 갑자기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그런 선율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곡이 평조회상이라서 사도 낮게 연주해야 하는데 악기에서 그런 낮은 선율 내기가 어려운 경우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부분도 함께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산책하러 왔어요 하시면서 따뜻한 하트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지초실님께서 그 능소화꽃, 아름다운 능소화꽃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우일사운 여름정자에서 파초잎 꺾어다가 잎에 문구 써보는 것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 해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차분한 분위기의 안방에서 운이 잘 떨어집니다. 겨울 강추위 때 아랫목에서도요. 만난 것 옆에 두고요. 한시대회 가면 운 걸렸다. 오늘은 운이 잘 떨어진 기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지초실님께서는 다산의 소서팔사 중에 우일사온 이 비나 비 오는 날 한시짓기 이미 해보셨네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요. 지초실님 한시 잘 지으시잖아요. 어떤 시 한 편 잘 써보시기 응원합니다. 또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 뒤뜰 우후 죽순 자르고 여기저기 예초기 돌리고 씻고 음악 들으며 맥주 한잔 하고 있어요. 손은 덜덜 떨리지만 뿌듯합니다 하셨습니다. 우후 죽순 정말 비가 온 다음 날 엄청나게 자라잖아요. 아, 그런 일을 하셨군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일하셨으니 이제 좀 편히 쉬셔야겠네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궁중정제 반주음악 하나 골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내 전해지던 춤인데요. 포그락정제 반주음악입니다. 포그락의 한자 표기는 던질 포자 공구자 즐길 낙자를 씁니다. 공을 던지며 즐기는 춤이란 의미인데요. 이 춤을 출 때 포구문이라는 일종의 문을 무대 중앙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춤추는 무원들이 포구문에 뚫려있는 구멍에 채구, 즉 채색한 공을 던지면서 춤을 즐기기도 하고 추기도 하는 그런 춤입니다. 구멍 이름도 그냥 구멍이 아니고요. 풍류안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무원들은 이 풍류안에다가 채구를 던져 넣습니다. 공을 던져서 제대로 통과시키면 상으로 꽃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로 얼굴에 검게 먹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걸 접목이라고 부르죠. 이 포그락을 출 때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마치 게임처럼 펼치기도 했던 그런 당학정제 하나입니다. 포그락정제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된 당악정제의 하나죠. 포구락정제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실황자료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 8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국악 공연으로 펼쳐졌던 실황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포구락정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국립국악원에 가셔서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공을 못 넣어서 벌점으로 얼굴에 먹점이 찍히는 부분입니다. 무원들의 그 예쁜 얼굴에 검정 먹점이 찍힌 채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즐거워집니다. 아주 재밌으니까요. 한번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944님께서 우중 산책하며 송지원의 국악산책을 듣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또 1007님께서 매일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매일이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 있는 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좋은 책 듣는 것 같아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은 오늘 같은 날 분명히 옆에 책 한 권 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또 윤혜성님 오늘도 출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입니다. 우조 중거 선율에 얹어 노래할 이 음악의 시조시는 조선 전기의 인물 황희정승이 50대 후반에 지은 작품인데요. 황희정승이 남원에 귀향가 있던 시절이었고요. 어느 해인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당시 황희정승은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어느 소나무 숲 부근에 초당을 지어놓고 공부에 몰두하며 살았는데요. 바로 그 무렵에 이 시조시를 지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맑은 시냇물 흐르는 곳에 초당에 봄이 오니 눈처럼 흰 벚꽃 향기 그득하고 버들빛은 황금빛이 돼서 아름다운데 먼 산에는 구름이 엉기고 두견새 소리는 처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노랫말 그대로 한번 시조시를 읽어볼게요. 청계상 초당 외에 봄은 어이 늦었는고 이화 백설 향에 유색 황금 눈이로다. 만학 운 촉백 성중에 춘사 망연하여라.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의 단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청계상 초당 외에 봄은 어이 늦었는 고 이화 백설 향에 유색 황금 눈이로다. 만하군 촉백 성중에 춘사 망연하여라. 황희정승이 지은 시조시를 우조 중거 선율로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치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7월 8일 수요일 바로 오늘 7시 반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공연입니다.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라는 공연인데요. 심계, 마음심자와 맺을 계자를 씁니다. 심계라고 하면 마음으로 깊이 약속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깊이 사귀는 벗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검은고 연주자 이방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독주회를 열게 됐는지 그 마음을 담은 연주회 이름인 듯 합니다. 이방실 연주자의 이번 연주회 초대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검은고와 심계하지 못하면 소리는 있으되 음악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기교를 넘어 검은고라는 악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주회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검은고라는 악기 안에 녹아드는 심계, 산조라는 음악 안에 깃드는 심계, 관객은 제 음악에 스며드는 심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번 연주회 때 어떤 음악이 연주될지 이 글만으로도 짐작이 되는데요. 연주회 프로그램을 전체 세 종류의 검고산조로 구성했습니다. 신쾌동류 검고산조와 이재화류 검고산조 그리고 한갑등류 검고산조까지 세 종류의 검고산조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화류 검고산조는 이재화 명의인이 2025년 4월 공개 행사에서 초연했던 산조를

연주하는 건데요. 다슴부터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까지입니다. 이 산조의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일괘, 귀로 밑에 현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연주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도는 이재화 명인이 처음으로 도입한 새로운 주법인데요. 지난해 연주 때에 듣지 못했던 분들, 새로운 주법을 이번 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퀘 동류와 한갑 등류 검고산조는 둘 다 진양조부터 자진모리까지 연주되는데요. 두 산조에서 언모리 위치가 다르죠. 신퀘 동류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순이고요. 한갑 등류 검고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언모리, 언모리가 중모리 다음에 들어가죠. 그리고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순으로 연주됩니다. 이 연주에서 장단을 맡은 분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이 무대의 주인공 검은고 연주자 이방실은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해 공력이 있는 독주회 혹은 여타 여러 연주회를 열어서 올해에는 어떤 연주회를 선보일까 하고 기대하게 하는 연주자입니다. 7월 8일 바로 오늘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칠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갑등류 검은고 짧은 산조 듣겠습니다. 이방실의 검은고,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갑등류 검고 짧은 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이방실의 검은고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10월 7일에 민속극장 풍류에서 있었던 실황 자료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 무대에서도 이 한갑등류 검고산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바로 오늘 열릴 공연이죠.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이방실 검은고독주회 심계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세 곡의 검고산조가 연주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쾌동류 검고산조, 두 번째로 이재화류 검고산조, 세 번째로 한갑등류 검고산조가 연주됩니다. 이 두 번째 곡 이재화류 검고산조에서는 검은고의 일규에 귀루 밑에 현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주법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주법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연주회 때에 새로운 주법의 산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바로 오늘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이방실 검은고 독주회 심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니고니님께서 엄머리 장단과 관련된 문자를 대화체로 풀어서 보내주셨어요. 엄머리 어려워요.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검은고 배우고 있는데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쉬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쉬어요. 우리들, 선생님 둘 다 어려워요. 아주 재밌는 그런 대화체인데요. 이 엄머리 장단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3박과 2박이 합쳐진 장단인데요. 참 재밌거든요. 사실 이런 장단을 외국인들은 어려워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장단이 이미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어서 조금만 익히게 되면 이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니고니님께서는 이미 적응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죠?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국악산책길도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부지런하게 들어와 주시는 봄봄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 충청농악 중에서 골랐습니다. 농악은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높이면서도 일의 피로도를 덜어내서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되고요. 나아가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음악입니다. 들어보시면 이 음악은 경기 충청 농악의 판재의 특징을 두루 담고 있는데요. 꽹과리, 징, 장구, 북의 타악기 그리고 선율악기로 태평소 선율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굿부터 당산 첫 번째 일부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시원하네요. 경기 충청 농악 중에서 입장꽃부터 인사꽃, 돌림벚꽃, 당산 첫 번째 일부 들으셨는데요.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878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좀 쉬어가 조바심 내지 말고 정신은 좀 차리고 어르고 달래주는 듯 합니다. 통장 잔고 줄어서 심란한 맘 달래어주네요. 듣다 보면 이상하게 보듬어지고 품어지게 되는 이상한 국악방송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통장이란 게 늘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잔고 두둑하게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돌아오겠죠. 0878님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남도민요 농부가 듣겠습니다. 정상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요즘과 같은 계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소리죠. 남도민요 농부가 들으셨는데요.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소 시나위 듣겠습니다. 단소를 연주하는 시나위 저희가 자주 듣긴 어려웠는데요. 오늘 이생강의 단소 이성진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징소리로 장단을 열었죠. 단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국가부역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의 단소였고요. 이성진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단소라는 악기가 지공이 워낙 작아서 미세한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들으신 대로 이렇게 섬세한 연주 들려주네요. 역시 이생강 명인이구나 싶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배틀가 경복궁 다령 골랐습니다. 이 두 곡은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돼 있어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오늘은 전숙희 지화자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틀을 놓세, 배틀을 놓세, 옥난간에다 배틀을 놓세, 에헤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의 수십만 진우나. 배틀가에 이어서 경복궁 다령 들으셨는데요. 전숙희 지화자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작년 이맘때인 바로 오늘 7월 8일에 쓴 일기를 봤는데요. 폭염경보가 발효돼서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였고요. 최저기온 28도라고 일기에 써놓았더라고요. 워낙 더운 날씨라서 기록하는 그런 의미로 썼던 건데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은 낮 최고기온 30도, 최저기온 24도니까요. 작년에 비하면 아주 시원한 날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더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지더라고요. 날씨의 상대성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네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시원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잠옷이 주우면 소맥 눈을 뜬다 기르고 유성인 흙은 냈다 심청 남경장 사선님들께 삼백석 그 몸에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꼭꼭 3년이나 되었소. 돈도 뜨지도 못하옵고 자식만 얼어먹은 눈물 살려

없구나. 신봉자가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이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만좌맹이 눈을 뜬다. 만좌맹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가면 새걸 묻디는 소리로

뜨고 눈을 깜짝 끄다가 뜨고 눈을 뜨면

0: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시일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제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났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를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1: 치.
0: 중년에 경상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 뒤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인디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어찌하여 칠본고 허니 왼편 갈비 밑에 가서 장기 궁짝만하게 심술보 하나 딱 더 있어가지고 그 착한 동생 흥보를 쫓아낼 양으로 날마다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벌목호 고삼살방의 이사원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물붓는 뒤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양반 채울 뜯기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쫓고 조란이 보면 단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이원 보면 침도적 길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큰 애기 겁탈 수절과 부는 모함 잡고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동누는 놈 주잔치고 대주병에 오줌 싸고 사주병 비상 넣고 새망근 견작은 곳에 갔으면 땀띠 띠고 앉은 병인은 택견

싸둥이는 뒤집어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옮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 무심사가 이래

0: 1억 원 모지고 독한 놈이 세상 처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이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기들 알 수가 있겠느냐. 하루는 놀부가 심술이 나서 피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내 이놈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허여 자식 새끼만 둬야지 이물 듯 퍼날 듯 하고 날만 못 살겠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한번 나가 살아봐.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나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어 고 가면 살뜨더워
1: 얼씨구
0: 진리 산으로 가고니까 백이 속죄 졸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1: 다 좋지.
0: 이놈 내가 너를 걸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흥진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경이라 거역하면 어느 말씀이라고 한가겄소. 자식들을 챙겨보어 근자씨가 어디 갔나 불지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부 아파가 일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1: 아 그렇지.
0: 오냐 잘 가거라. 흥보 신생 불짝 쉬면 울며 울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난 이건 내 것이 다툼없이 평생 억을 오기 오식 꼭 예쁘고 쓰고 남고

0: 입고 먹고 입고 나뭐 세상 분명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로 모신 새가 일조에 일이 될 줄은 귀신인들 알겠느냐.
1: 그렇지.
0: 여보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사라와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그가 사자하니 행불이 없어서 살 수 없고
1: 그렇지.
0: 아서라 소방으로 가자 이룬 산리강 경이 삼포주 사법성이 도방그가

꽝 퉁쳐 사자헌이 양반들이 혹시 어서 살 수가

그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시 멀제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부모를 조롱한 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여설 사 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적어 흥복 큰 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했소.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보자.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날 장가 좀 들여주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0: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이장계가 여태이수면
1: 치
0: 중한 가장

0: 간다.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거 없이 사는 살림에 밤낮으로 눈물만 짜니 뭔 재수가 있겠소.
1: 그렇지.
0: 내 읍내 좀 갔다 오리다. 읍내는 못 들어가실라요. 환자 맡을 호방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아풀먹가는 어린 자식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 갓 좀 내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아, 굴뚝 속에 두었지. 여보 영감, 갓을 왜 해필 굴뚝 속에 두었단 말이오?
1: 어머.
0: 그런 게 아니라 15년 조대비 국상시에 얻어선 백립이 단단하다고 허여 끄름에 끄슬러 쓸라고 굴뚝 속에 두었소. 내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여보 영감,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데.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뢰를 볼짝 심은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벌해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아서 떨어진 헌망건 갑풀관자종이다. 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띠로 종, 종매여 고품배 눌러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의식 비식이 들어간다.
1: 자.
0: 이러고 들어가다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소나마가 되었을 망정 반란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개를 하나 존경을 하나.
1: 치.
0: 아서라, 말은 허되 끝은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1: 치.
0: 흥보가 질청을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아니 박수용은 아니오, 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숨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갔다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그 어떨는지. 박생은 들어오신 김에 품이나 하나 팔아볼라요. 아,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우리 고을 좌수가 백령 영문에 재폈는디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오. 마사까지 단량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 내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정강 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량을 날 내어주자. 저하전, 그 동을 보아라. 뱀물을 딸칵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1: 제.
0: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박흥보 좋아라고 칠청 밖으로 성 나서서
1: 얼씨구야,
0: 얼씨구나. 받아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기고 조금 있다

0: 독이란 거 돈 받고 또 있느냐.
1: 아, 얼씨구야.
0: 돈, 돈, 돈, 돈 받아, 돈. 떡국지 보러 들어가서 떡국 한 푼어치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푼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들이보고 죽통을 빼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협전석으로 운던 양이 들으러 간다. 얼씨구나 눈파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요복에 마누라 집안너는 이거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수들어오면 우르르 흐르조차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골치

온다. 흥보반루라 나오고 온다. 흥보반루에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너와 두어 으라기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절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상 무원수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워라 가진 돈. 국이공명이 붙은 돈. 이놈보 돈아 안나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헐시구

0: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그럼하게 열한 통만 쑤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앉은 자리에서 식곤증이 나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 뒤 중 말국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 댕강 허겄다. 이 틈을 타서 또 막내 하나를 맹길었지.
1: 벌시고.
0: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오? 이 돈 속이나 좀 합시다. 그 돈 속 알면 큰 일낼 돈일세. 그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횡역 영문에 재폈는디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을 준다기에 싹전으로 받아왔으니 아무도 웃을 내지 마소. 그 옆집 꾀세비란 놈이 알면 영락없이 발등그리 하기가 쉬우니.
1: 그렇지.
0: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영감, 중한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있는지 쳐라. 하늘이 무너 쳐도

축사니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백육경분 군장 한 대를 맞고 봄

0: 시를 마오. 이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 소리를 듣고 물소리들은 거의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십니까?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긴 담배대 하나 사다 주시오.
1: 그렇지.
0: 떼기나 부는 거더니 또 한 놈이 나 앉으며 아버지 나는 그 투전 한목 사다 주시오. 투전은 못하게 아버님 재산 없어 고생하니 노름에서 돈 많이 벌어오리다. 그때 흥보 큰아들이 나 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또 왜 불러?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오.
1: 옳시고.
0: 각시는 못하게 아버님 재산 없어 날 못 여우니 다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1: 시고.
0: 아침밥을 지어 먹고 백년길을 내려간다. 내려가며 신세자 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주와 무게 영화로 잘 사는디 인놈부 팔자는 너희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백년고를 당도하여
1: 헐시고
0: 지어다 보느냐 대장이여. 나를 구바보니 속정 패로구나 김산맹왕 올영 같은 공자 부친 굴로사령이 이리가고 철간다. 그때여 박흥부는 수두원 사람

0: 방울이 떨렁 사령이 예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 궁기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늘 흥보 수던 마음에 저 사람들도 자기 모양으로 돈 벌러 온 줄 알고 내 앞에 와서 돈 수 10냥 번다.
1: 치.
0: 나도 볼기를 까고 업쳐볼까? 산문 간에 볼기를 까고 업쳐놓니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허우 백년은 백판지 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겼구나.
1: 그렇지.
0: 아니 당신 박세훈 아니오? 알아맞혔구먼. 당신 고라소. 골타니 계란이 골지 사람도구나. 아까 박세훈 대신이라 하고 와서 혼장 열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났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후척이나 되고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던지 어젯밤 우리 마누리가 가지요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 괴세비란 놈이 발등구려였구나. 번순애들 그리헌가 나는 간에 나는 간에 수번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몇 달라고 오는 두번 떡 싸주마고 달랬는데
1: 시구야
0: 떡 달라고 우는 돈만

0: 치고 어?
1: 그렁저렁 흥당도 하니 아, 어. 흥보 마누라가 막내를 받아안고 흥보 오는 곳을 바라보며 우지 마라. 너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 흥보가 당도커널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소 장처 좀 봅시다.
0: 지.
1: 날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아 그것이 와전이 되어 엽전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하드리지.

0: 구석이도라 오시라 하루님 전업이었다 하님에 아니마고 돌아오시지 어찌가 아니질 허군가을 시구 나절 시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시구 나절 시구 얼 시구 얼 시구 얼 시구 절 시구 아 이렇듯이 흥보도 좋아라고 철구대춤을 한번 추었겄다.
1: 세?
0: 여보 영감 이러지 말고 건너마을 시숙댁에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 사정을 여쭤놓으면 다소간의 정곡관 줄 것이니 건너가 볼라요. 내가 만일 건너

0: 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 보리를 주면 어떡하나.
1: 그치.
0: 아이고 여보 영감, 없는 살림에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1: 그렇지.
0: 허, 이 사람아, 먹는 보리 말고 몽둥이 보리 말이여. 형제 간에 윤기가 있음에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1: 그치.
0: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저 형님 댁을 건너가는데.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부지레를 볼 짝심은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레줄 총, 총매여 조세가 끈을 달아서 떨어진 헌망근 가풀관자종이다. 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띠로 총, 총매여 고풍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둘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무채 들고 서리 아침 찬바람에 옆걸음 저 손을 굴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이러고 건너가다 놀부 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이고 작은 소방님 아니시오. 오냐, 너 마당쇠 잘 있었으며 요새 큰 서방님 성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고 말씀 마시오. 작은 서방님이 집에 계실 적에는 지양을 모시면은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포근을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아, 접시에다 편육이라 제육이라 폐지를 써 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맨만 실컷 맞고 갈 것이니 도로 집으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형님을 안이 배우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성큼성큼 놀부 사랑 앞을 들어서니 어찌 고변났던지 형님 소유농 무난이오. 예, 그 성씨가 뉘댁이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아니 여보,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두 손 합장.
1: 지.

0: 지우야,
1: 형님 저는 피신합니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불쌍한 동생을 살려주오.
0: 좋지.
1: 그저께 하루를 불문 처자가
0: 지

0: 이사오니
1: 그렇지 응.
0: 인명은 제천이라
1: 그렇지
0: 설마 건들 축사리까 마는 여러 싸우면 할 일 없이 죽게가 됐니.

0: 형님 덕태고 사흘구지다.
1: 아, 좋지.
0: 표가 되거든 한숨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1: 제.
0: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1: 아무
0: 커져져도 정축이가 싫거든 이명기나 쌀이기나
1: 아이씨고

0: 잘 읽었어.
1: 어?
0: 과연 내가 원통

제발 덕분어 살려주어.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예,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천마 끝에 지리산에서 금목천에 온 박달 홍두께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나오너라. 이런 놈은 그저 홍날 개잡듯 잡아야 되느니라. 넓은 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두루에 번따 들고 대게 놈 흥보놈아. 잘 살게 내보기요. 못 살기도 네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볕섬 주자 흔들 마당에 두지 않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정관 주자 흔들 절로 오빠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화날지요.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쾌돈 헐며 지경에 주자 흔들 부진방 우리 안에 떼줘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금기며 쌀에게 주자 흔들 황개백 개수백마리가 턱턱 오고 곡교우니 너 주자고 덕금기랴. 공동이를 드럼대고 내기놈 강도놈 좁은 골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재치듯 담요골 징구렁이 치듯 딱딱 절퍽. 아이고 박 터졌어 이놈 딱딱. 아이고 다리 부러졌어. 형님 흥보가 기가 봉둥이를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놓은 지 날도 때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 뒤 아 으르르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성수씨 사람

0: 좀 살려줘.
1: 자.
0: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에
1: 아마.
0: 천국간에 주었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1: 그렇지.
0: 것이었다.
1: 어?
0: 바푸던 주걱을 들고 중문에 딱 서있다가
1: 응?
0: 아니 여보 아주 배암이고 동해 배암이고
1: 응?
0: 세상에 귀찮아 죽겠소.
1: 응?
0: 언제 나한테 천국 갖다 맡겼던가. 아나밥 아나쌀 아나도 허고 뺨을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요반장이요 성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하늘이 빙빙 돌고
1: 치.
0: 땅이 툭 꺼지난 듯 여보 성수씨
1: 아.
0: 여보 여보 아주머니
1: 네.
0: 형수가 씨아제 뺨채를 법은
1: 아.
0: 차은지 어디가 보았소. 나를 이리 치지 마.

0: 어라이요.
1: 아?
0: 아주 박살 죽여줘.
1: 아?
0: 아? 아이고 하느님.
1: 아?
0: 박흥

0: 걸 아주련마는
1: 아, 아, 그렇지.
0: 아예 하여 못 죽는구나.
1: 아, 그렇지.
0: 매운 것 먹은 네. 사람처럼

0: 마누라가 밖을 나와 보니 걷는 산 비둘기래 작지집 꼬절뚝꼬절뚝 오는 모양이 통과 쌀을 많이 가져오는 듯 하거나 흥보가 당도하니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아니 또 맞았소 그려 또 맞아? 그런 게 아니라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두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던지 정곡을 많이 주워 짊어지고 오다가 아 요놈의 강정무퉁이에서 도적놈을 만나 싹 다 빼앗아 가고 매만 실컷 맞았소.
1: 그렇지.
0: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울고 울어.

훈하면 중한가장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밖으로 뛰어나가 석가래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하러니 뭐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노이할구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둘이 서로

하늘이니 어두운 밤에 홀로 별이 되어 저달의 기대 잠이 들겠네. 떠나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지를 않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뇌가 이토록 크게 진화해온 까닭은 수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계산하고 헤아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이를 사회적 뇌 가설이라 부르면서 우리가 평생 맺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최대치는 150명을 넘지 않는다.

라는 이론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는 이 관계의 울타리를 다시금 촘촘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법한 경조사에 부를 만한 인연 150명.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편안하게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한 사이는 15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커다란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저 말없이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진실하고 가까운 동반자는 오직 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작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해주는 인연은 손꼽을 만큼 소박하다는 뜻이 되겠죠. 사람 사이를 가꾸는 일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목요일 아침 내 스마트폰 속 수많은 이름 가운데 내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중한 5명의 얼굴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상도 영덕 월월이 청청입니다. 소리의 박분녀 외 여러분입니다.

0: 소리의 박분녀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연구하는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덤바가 제시했던 그 인간관계 이론 들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간관계의 최대치를 150여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 오직 5명만이 나의 절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정을 유지하는 소소한 꿀팁도 있었는데요. 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그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 삶의 고단한 무게에 지쳐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태도야말로 우정이라는 귀한 그릇을 단단하게 빚어내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낮에는요, 내가 힘들 때 어깨를 빌려주었던 귀한 인연에게 정겨운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 건강정보를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놀량 듣고 오시죠. 소리의 최숙희 외 여러분이고요. 장구의 최우칠입니다.
1: 산천초목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4시 50분 대전 세종 세종남부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으신 곡은 놀량이었습니다. 소리의 최숙희 외 여러분이고요. 장구의 최우칠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가운데 보물같은 곡들을 엄선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음반은 2013년에 발매된 박계향 판소리 춘향가입니다. 전통 판소리 중에서도 오늘은 춘향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뜨겁고도 치열한 한거가 담겨있는 눈대목 십장가를 준비했습니다. 십장가는 열 십자에 몽둥이 장자를 써서 말 그대로 춘향이가 모진매를 맞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의 숫자에 자신의

절개와 꿋꿋한 뜻을 빌려 부르는 애달프고도 당찬 노래입니다. 이 대목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공격이고 처절한 느낌을 준다면 섬진강 동쪽의 동편제는 단단하고도 꿋꿋한 남성적인 멋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강산제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골고루 갖추면서도 특히 가성을 적게 쓰고 낮은 소리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표현하여 동편제의 꿋꿋하고 올곧은 경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유파입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주실 박계항 명창은 194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 어린 나이에 우연히 창극 공연을 본 뒤 국악원 마루 밑에 몰래 숨어들어 도둑 공부를 해가며 소리에 입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16살이 되던 해 강산제의 거목인 정응민 선생의 문화로 정식 입문하여 춘향가와 심청가 전 바탕을 올곧게 전수받았습니다. 박계항 명창의 품격 있는 성음과 함께 그녀의 소리를 완벽하게 받쳐주며 그게 흥을 돋우는 이태백 고수의 명품 북장단까지 오늘은 매력적인 감상 포인트가 많습니다. 매질 속에서 피어난 지조의 소리, 박계향의 소리, 이태백의 북으로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 10장가입니다.

보다가 동돌 밑에다 차르르르르르르르 펼쳐놓고 형장을 고른다. 이놈도 잡고 뜨끔 뜬쳐

저를 가리고 사또 보는 데는 어명이 치염 거명

춘향아 한두 개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꼼짝꼼짝 마라. 애불어 지르라. 애우쳐라.

행사 나뿐이요. 일개 형장이 웬일이요. 어서 급히 죽여줘. 매우 저라.

하니까 입이 사정 아오거든 두난군을 섬기리까 가만 걷고 부가네오

것이요. 사지를 쫙쫙 찢어서 사대문에다 걸듯.

0: 하나 설붙여놓니.
1: 아, 아, 그렇지.
0: 칠척금 높이 들어와 칠 때마다 통갈라도 가망없고 무관해

무진제설 그만하오. 고국간장 맺힌 마음 어서 급히 죽여줘.

부모가 불쌍하오. 이제라도 일몸이 죽어 본비에

판소리 춘향가 중 십장가 들으셨습니다. 모진 매질 앞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내지르던 춘향의 목소리가 이 새벽 우리의 마음까지 서슬퍼렇고 단단하게 깨우는 듯합니다. 박계항 명창의 소리와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십장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짧은 영산회상입니다.

짧은 영산회상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이두원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날이 더워지면 샤워 횟수도 더 늘어나죠. 그런데 매일 씻어도 의외로 자주 놓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귀 뒤와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배꼽 안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들은 손이 잘 가지 않고요. 어쨌든 비눗물이 흘러서 지나가니까 잘 씻겼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지와 땀, 각질이 가장 많이 쌓이기 쉬운 자리라고 합니다. 먼저 귀 뒤는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서 땀과 피지가 남기 쉽고요. 냄새가 나거나 피부 자극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발가락 사이는 신발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습기가 차기 쉽죠. 그러다 보니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배꼽도 빛이 잘 닿지 않고 피부가 접혀 있기 때문에 땀과 각질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오래 씻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쓰는 비누나 바디워시로 귀 뒤, 발가락 사이, 배꼽을 한 번 더 의식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씻는 것만큼이나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 샤워는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놓치는 곳 없이 골고루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샤워하실 때는 비눗물이 흘러가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귀 뒤와 발가락 사이 배꼽까지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무용 반주 음악 학연화대 처용합설무 듣겠습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교수들입니다.

들려드리는 음악은 무용 반주 음악 학연화대 처용 합설무였습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교수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중 휘몰이 들으실 텐데요. 삼중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김태은, 오경희, 정민아입니다.

0: 기상특보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5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 세종시 도암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90-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보를 마칩니다.
1: 소공철류 가야금 산조 중 휘모리를 3중주로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김태은, 오경희, 정민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그리고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입니다. 노래의 신수영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전국 대학 연극인들이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가 오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는 예선을 거친 전국 14개 대학 연극팀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개막식은 11일 용인 산림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고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본격적인 경연 무대가 이어집니다. 참가팀들은 용인 폰아트홀, 용인시 평생학습관,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용인문예회관 처인홀 등 용인지역 4개 공연장에서 차례로 작품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용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미리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단순한 경연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머물며 공동 창작 활동을 경험하는 체류형 축제로도 꾸며집니다. 무대 위에 청년 예술

0: 술가들이 어떤 질문과 감정을 꺼내놓을지 용인 가까이 계신 분들이라면 공연장에 들러 젊은 연극인들의 생생한 무대를 만나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배뱅이굿 세월래 네월래 들려드리죠. 소리의 이은관 박성현입니다.
1: 아이고, 세월래 네월래가 아이 잡아가게 되니까 무수와서 옷걸 애쓱 돌려가지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가 그냥 뜨끈뜨끈해요. 그거 진제일 업고 있으니까 달서 머리가 뜨거운 걸 갖다가 무다히 잡아가게 되니까 머리가 뜨거운 줄 알고 두 여자가 얼른 구청에 나와 떡 앉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요게 세월래인지 저게 네월래인지 이름을 또 알 수가 있어야죠. 세월래 네월래야 말 들어보아라. 나는 죽어서 북망산천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름을 건치지 않았다만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 이름이나 건치지 않았느냐.
2: 예, 내가 이름을 왜 고치냐. 예, 난 너 죽은 다음에도 세월래 네월래대로 그냥 그대로 있단다.
1: 아, 요거 세월래라고 할 적엔 저건 네월래가 분명하단 말이야요. 세월래 네월래야 마지막 애월이로다. 너희들이 나고 같이 자라날 적에 자고 깨면 시냇가, 빨래들 가면 빨래도루이소. 네 손목이 크냐 내 손목이 크냐 하면서 서로 서로 만지면서 놀들. 손목이나 한번 만져보자구나.
2: 예, 난 정말 손목은 못 내밀겠다. 예, 그러니까 또 동네 할머니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예, 세월래 네월래야 요건.
3: 기상특보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6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천 세종시 도암교에 홍수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90에서 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보를 마칩니다.
1: 어, 이상하다. 예, 그 저 녀석 정말 배배군이 왔나 안 왔나 한번 알아보자. 동네 갓을 모아다가 구청에다가 체견 모아 쌓아놓고 제일 밑에다가 큼직한 배배 아버지 갓을 꽉 끼워놓고서 예, 박수보다. 네? 너 정말 배비훈이 꼭 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 그러면 이 갓 중에 너 혼이 왔대는 배비 아버지 갓이 하나 있다. 그 갓을 찾아내라. 만일 배비 아버지 갓을 못 찾아내면 너는 당장 이 자리에서 즉사하리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야단 났어요. 아니, 그 많은 갓 중에 어느 게 베베 아버지 갓인지 요걸 알 수가 있어야죠. 아이고 아이고, 이젠 꼭 죽었단 말이에요. 이라, 내가 이젠 죽기는 매일만인데 갓이다 처음부터 모조리 벅벅 깨버리면서 사방 눈치나 보다가 죽든가 살든가 할 작정으로 호통을 그럴듯이 한마디 하면서 갓을 깨버린대. 에이! 괘씸하고도 괘씸하구나. 양반의 갓과 상놈의 갓을 어디다가 함부로 섞어 놓았느냐. 우리 아버지 갓 하나만 내게 놓고서 모두 다 찢어버리겠다.
0: 배뱅이굿 세월래 네월래였습니다. 소리의 이은관 박성현이었습니다. 다음은 비단길 들으실 텐데요. 비단길은

구병기 명인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유리 그릇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곡입니다. 고요하게 이어지는 가락 속에서 사막을 건너는 긴 여정과 오래된 신라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황병기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비단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로 추전몽 들어보시죠.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장마철에 텔레비전 뉴스나 방송을 보다 보면 밤새 갑자기 퍼부은 비 소식에 놀랄 때가 있죠. 이처럼 여름철만 되면 뉴스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나 송곳 폭우 같은 이러한 이름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게릴라성 폭우는 불규칙하게 쏟아지는 비가 마치 군사들이 유격전을 벌이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에 이런 별명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름 날씨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죠. 낮에는 해가 나고 멀쩡하다가도 우리가 깊이 잠든 밤부터 새벽 사이에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다는 점인데요. 기상청에서는 이를 야행성 집중호우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비가 낮보다 밤에 더 강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늘 위 상공에서 부는 하층 제트라는 아주 빠르고 강한 바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바람은 남쪽 바다의 뜨겁고 습한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날 밤에도 이 바람이 열기와 수증기를 계속 밀어 올려서 열대야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낮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낮에는 태양열이 땅을 데우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아래로 마구 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공기가 식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잠을 방해하던 마찰이 줄어드는 겁니다. 덕분에 하층 제트라는 바람이 방해물 없이 더 빠른 속도로 비의 씨앗이 되는 수증기를 많이 몰고 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야행성 집중호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악동요 여우비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김나람 어린입니다.

국악 동요 여우비였습니다. 노래의 김나람 어린이였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밤이 되면 하늘 위 공기는 빠르게 식는데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열기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위아래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공기가 크게 뒤섞이는 대기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밤새 빠른 속도로 밀려온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이 대기 불안정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정란운이라는 거대한 비구름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기상청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여름비는 낮보다는 밤과 새벽 시간에 훨씬 강하다고 하니까 거기엔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 걸까요? 지난 2024년 7월 10일 새벽 전북 군산에는 1시간 만에 무려 14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커다란 양동이 수만 개를 하늘에서 한꺼번에 쏟는 것과 비슷한 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적이 2024년에 16회, 지난해 2025년에는 15회나 있었습니다. 이런 비가 정말 걱정스러운 이유는 대비하기 힘든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중에는 물이 불어나거나 집안이 약해진 산비탈이 무너져도 미리 알고 대피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위험한 수준의 비가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극심한 비가 쏟아질 때 보내는데요. 이때 아주 큰 소리로 휴대폰이 울리도록 해서 잠든 사람들을 깨워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큰 비가 내릴 때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름철에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일기예보를 한 번씩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밤중에 재난 문자가 울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는 귀곡성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귀곡성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달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재정립된 장마철 관련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무리곡 듣겠습니다. 미풍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입니다.

미풍이었습니다.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주문 외칩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필름이 한정돼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셔터를 눌러야 하는데도 말이죠. 기다림은 때로 불편함보다 설렘을 안겨주지요. 온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던 그때 그 마음이 그리워지는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최지혜 작곡가의 작곡 그리고 이윤진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꽃이었는데요. 여우락 페스티벌 어제 최지혜, 선우정아 두 분의 콜라보 공연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 공연 중에 선우정아 씨가 이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 그것도 특별하더라고요. 아, 진짜 딱 한 번 공연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말이죠. 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이 외에도 앞으로 여우락 페스티벌 계속 아주 특별한 아티스트들의 딱 한 번뿐인 공연들 이어집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꼭 가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의 한마디였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절 진짜 필름 한컷한컷 아주 소중하게 썼던 기억 납니다. 24컷 찍을 수 있는 필름을 사면 실제로는 한 3컷 정도 더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25, 26, 27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혹시 한번더 찍을 수 있나? 셔터를 탁 누르는 순간 필름 다 들어갔을 때 다시 되감겨지는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터 소리가 딱 들리면 아예 안 되네. 그랬던 생각도 떠오르네요. 셔터 누르고 필름을 감던 소리, 또 인화한 사진을 찾으러 가던 설렘, 이런 게다좀 불편하고 느리다. 지금의 시선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새삼 요즘 또 그리워지고 그걸 세련되게 느끼는 청년 세대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삶의 빠르기, 무조건 빠른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이로써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 얘기하니까요. 문득 휴가 얘기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계획 잡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어떤 설렘이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계획 없는데요? 뭐 하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행지의 사연들이 아주 좋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는 어디로 떠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지, 뭐 하고 싶으신지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시면요.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이스카의 연주로 이스트 웨스트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유이스카의 이스트 앤 웨스트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함께 들어봤어요. 볼빨간 사춘기 이 보컬리스트의 창법이 진짜 독특하죠. 안지영 씨. 맞아요. 네. 자음보다 모음

숨을 더 길게 발음하는 듯한 창법. 와,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독특한 창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름 휴가 계획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8817님, 올여름에는 강원도 동해로 떠납니다. 새벽에

봐야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뭐 시원함으로 따지면 계곡을 따라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바닷가 이런 데는 되게 덥잖아요, 사실은. 물속에 들어갈 때 잠깐 좀 시원하긴 하지만서도 수박과 닭백숙과 뭔지 아시죠? 캬, 이거 한 잔. 9001님, 저희 집은 매년 이른 휴가를 다녀옵니다. 6월 초에 미리 휴가 썼고요. 남들 다 휴가 가는 7, 8월에는 집에 콕 박혀 있습니다. 에어컨 켜고 낮잠 자는 게 최고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냉방병은 조심하기.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여름 휴가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네요. 우리 집 에어컨 아래도 여름 휴가가 될수 있어요. 샵 0302 문자로 또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때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소은의 노래 신사철가 듣습니다.

이렇듯이 봄이 오면 이산저산 꽃놀이도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도 하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과 춤도 추고 겨울은 또 옷도 벗고 삼천리 이강산에 백설이 날리며 송이 송이 송이마다 백발이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겠느냐.

안소은의 신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름 휴가 계획들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친절한 은자 씨, 제 기준에 여름에 제일 시원한 곳은 회사입니다. 출근하기는 싫지만 그런데 또 출근하고 싶어지는 여름날 출근. 그러네요, 진짜. 가장 시원하니까요. 네. 여름에 일 열심히 하시고 가을에 늦은 휴가 가는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가을에 날씨 좋을 때 멋진 곳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7237님, 부산으로 어머니 뵈러 갑니다. 올 여름 휴가요. 혼자는 못 계셔서 오빠 집에 계시는데 고향 집 보성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으로 먼저 가고 어머니 모시고 보성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이구,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번 휴가길 여행의 궤적이 아주 넓네요, 폭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홍천집 나온 남자님, 여름 휴가요. 여기 산골짜기는 딱히 할건 없구요. 놀러 온 도시인들의 꼴불견 구경하기 정도? 다들 제발 좀 흔적 남기지 마시기를, 염치를 많이들 흘리고 가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하, 그만큼 물 맑고 시원한 곳에 살고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다들 명심해야겠네요. 그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 그리고 떠나서 좋은 그 순간도 즐길 수 있지만, 남겨놓은 것들에 대한 생각도 책임감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정미의 노래 건드렁 듣습니다.

박정미의 노래 건드렁이에 이어서 80년대 유행했던 뉴웨이브 혹은 뉴로맨스 사운드를 2028년에 재해석해냈습니다. 아주 멋지죠. 거기다가 멋진 거문고 연주까지 곁들여진 문거고의 조이 듣고 왔습니다. 자, 2026년 7월 9일 오전 7시 세종 북부와 충남 천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의 기상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해 주십시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고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조심, 안전한 아침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라비와 방수미가 함께 노래하는 봄 듣습니다.

라비와 방수미의 노래로 봄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저번 날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를 보고 왔는데.
0: 오, 봤구나.
1: 대상 발표할 때 됐다 짜릿해가지고. 우와. 오늘은 그 순간을 갖고 왔어요. 피디님, 들려주세요.
2: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개어즈밴드 축하합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대상은 개호주 밴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1: 잘 들으셨죠? 지는 저때 벌떡 일어나갖고 박수 칠 뻔했어요.
0: 그치 그치. 올해는 대상이 대통령상이라 더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
1: 네. 이제 문제 드려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팀 이름이 개호주 밴드인데요. 여기서 개호주는 어떤 동물의 새끼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래요.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사자, 2번 호랑이, 3번 기린, 4번 판다. 좀 어려워요. 옛날 이야기에서 꽃가미젤로 무서워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동물인데. 이제 아시겄쥬?
0: 창호가 오늘은 올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팀 개호주 밴드에 대한 퀴즈를 가지고 왔네요. 이 개호주는 어떤 동물의 새끼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과연 어떤 동물의 새끼인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사자, 2번 호랑이, 3번 기린, 4번 판다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많이 줬죠. 전래동화 속에서 이 동물은 곶감을 무서워하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동물이라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봄 내려온다 듣습니다.

짐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님 무너지고

0: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퀴즈는 개호주. 이 개호주는 어떤 동물의 새끼를 뜻하는 순우리말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 사자, 2번 호랑이, 3번 기린, 4번 판다까지 보기를 드렸고 전래 동화 속의 곶감을 무서워하는 동물이다라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5953님 호랑입니다. 배워가는 재미. 새벽부터 출근해서 동료들과 덩덕궁으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얍 하셨습니다. 와, 하루 종일 국악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413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2번 호랑이로 보냈습니다. 창호 힌트 덕분에 알았어요. 개호주의 의미 오늘 확실히 알아가네요 라고 하셨고요. 4643님도 정답 2번 호랑이로 보내시면서 어릴 때 할머니들 말씀 나누시는 거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호랑이 새끼뿐 아니라 호랑이랑 비슷하지만 호랑이보다는 좀 작은 뭐 그 고양이과의 짐승들, 그 짐승들도 새끼를 개호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렇게 개호주의 의미를 또 확장해서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호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2번 호랑이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
1: 개호주라는 이름 한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0: 오.
1: 잘못 발음하면 좀 거시기한디.
0: 그래요.
1: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0: 맞아.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지 나도 굉장히 궁금한데 안 그래도 오늘 2부 우리 동네 슈퍼스타 코너에 개호주 밴드 멤버들이 나와 내가 꼭 물어볼게.
1: 네. 학교 가면서 덩덕궁으로 본방사수할게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5953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6413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7428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5953님, 6413님, 7428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는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누룽지의 연주로 호운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호주 밴드 멤버 세 분이 출연하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 보이는 라디오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요. 박범태의 소리와 연주로 삼호동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캐나다 출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트의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노래인데 그 질감이 참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보컬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노래, 그리고 피아노 중심으로 연주가 되는데요. 이 파이스트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미니멀한, 그러니까 악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악을 많이 발표합니다. 재즈 밴드의 연주에다가 포크 가수가 노래하는 듯한 정서, 그렇게 따지면 리키리 존스의 그것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Now at Last입니다. 자, 이 느낌, 보송보송한 느낌 다시 한번 느껴보죠. 파이스트의 Now at Last입니다.

0: 아침 8시 10분에 듣는 자장가 같은 노래, 파이스트의 Now at Last인데요.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출근하셔야죠. 좀 일찍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도 흐리고, 비 많이 내리는 중부지방도 있으니까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우리 동네 슈퍼스타 만납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신 분들이에요. 개호주 밴드 멤버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창작국악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올해는 20회를 맞아 대통령상을 신설하고 더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누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조찬하시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무려 대상! 대통령상의 주인공인 개호주 밴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와, 축하합니다. 자, 개호주 밴드 멤버 여섯 분이신데 그중에 50% 출연하셨습니다. 2대1의 경쟁을 뚫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와.
2: 네, 안녕하십니까. 개우주 밴드에서 드럼과 리더를 맡고 있는 유지산이라고 합니다.
0: 어서쇼!
3: 안녕하세요. 저는 개우주 밴드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유선진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요와 보컬을 담당한 김재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오셨어요? 나머지 세 분하고 어떤 차이? 뭐 집이 멀다, 난 늦잠 자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었을까요?
2: 아, 이제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합숙이나 이런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0: 오.
2: 저희가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나왔습니다.
0: 다들 바쁘신 분들이군요. 학기사 보면 또 국악계에는 A라는 팀도 하고 B라는 팀도 하고 혼자서도 또
2: 네.
0: 뭐 활동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2: 네.
0: 그렇습니다. 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여기는 대상, 그러니까 올해는 대통령상인데요.
2: 네.
0: 대상을 수상하면 내년에는 이제 참가 못하지만
2: 네.
0: 대상이 아닌 그 어떤 상을 타도 내년에 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회 구성이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대상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3년, 4년씩 막

0: 계속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빽빽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참가를 했는데 사실 팀을 만든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덜컥 네. 대상을 탔어요. 소감이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1: 그럼 저부터 얘기를 하면
0: 정말 네, 여기서 저는 김재희 씨
1: 예. 소감은 정말 덜컥 말씀해 주신 대로 덜컥 됐기 때문에
0: 네, 덜컥
1: 어벙벙하기도 하고요. 네. 일단 감격스러운 게 먼저고 정말 얼떨떨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덜컥 된 거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여섯 명 전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랑
0: 맞다
1: 자신감 자부심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어떠세요, 검은고 유선진님은?
2: 네, 저는 이제 21세기에 올라간 그 순간만으로 되게 영광스러웠는데
0: 그죠.
2: 이제 본선에 올라가면 상을 타긴 타니까 이제 어떤 상을 받던 이제 그 마음으로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마지막까지 이제 이름이 안 불러지니까는 네. 이제 점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대상 케어즈 팀 했는데
0: 네.
2: 정말 꿈인가 싶을 정도로 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네.
0: 와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가끔씩 문득문득?
2: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더 이제 저희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0: 네.
2: 거기서 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이 지난 19년 동안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출발점이었던 지금은 기라성 같은 그런 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이신 유지산님은 어떠세요?
3: 뭐 앞에서 다 얘기해 주가지고 예. 네, 저도 똑같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0: 예.
3: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상금도 크지 않아요?
3: 네, 1,500만 원.
0: 오, 상금 1,500 나누기 6을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상금을 어떻게 써요?
3: 일단 그 상금에서 30%는 이제 팀 공용으로 남겨놓고 네 나머지를 이제 n분의 1로 오, 하기로 했습니다.
0: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좋아요. 오늘 저희가 1부에 개호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퀴즈도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호랑이의 새끼라는 것을. 근데 그 단어를 우리 팀 이름으로 안착시키자 하는 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좋다라는 멤버도 있었지만 그 발음이 있잖아. 점점점 인 멤버도 있었을 것 같아. 그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3: 이게 사실 이제 팀을 만들고 팀명을 정해보자 해서
0: 예.
3: AI한테도 물어보고 네, 많이 해봤는데 막 그렇게 딱 달라붙는 그건 없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걔가 말은 많은데 결정타가 잘 없더라고요. 네. AI들이.
3: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박범태 선생님 제자인데
0: 야 아, 네. 그러시군요.
3: 선생님이랑 식사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이제 이름에 범자가 들어가니까
0: 그러세요. 네. 네, 그러시나요?
3: 범의 새끼를 이제 다른 말로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개호주라는 걸 찾게 됐고
0: 오~
3: 이게 좀 저 입장에서는 좀 붙는 것 같아서
0: 붙어요.
3: 네,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0: 이게 되게 낯선 말인데
1: 그죠.
0: 희한하게 한 번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고 기억이 각인이 된단 말이죠.
1: 네.
0: 오, 독특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이름. 선생님의 이름이 범이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범의 새끼가 되겠다. 이런 그런 또 이야기에 연결이 되네요. 밴드 멤버 구성이 되게 다채롭네요.
3: 네.
0: 보통 이제 드럼을 원래 유지선님은 국악 타악을 전공하셨을 텐데
3: 네.
0: 드럼을 연주하세요 이 밴드에서는.
3: 네 맞습니다.
0: 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리 안 하신 멤버 중에서 일렉 기타 치시는 분이 있고 베이스 연주자도 있고. 장구 깽가리 하시는 분도 있고
2: 네.
0: 그러면서 또 국악기 검은고도 또 있고 멤버 구할 때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구하신 건지 아니면 너도 친하니까 너도 잘하니까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3: 이제 초반에는 베이스가 없었고
0: 네.
3: 피아노가 있었는데
0: 피아노 왼손이 베이스네요?
3: 네 있었는데 이제 다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추가

0: 됐고 오. 또 로커버릴리 음원 옛날 거를 찾아보니까 네. 그 콘트라베이스로 연주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막 되게 막

0: 락커빌리 음악에 영향을 받은 곡이던데요.
1: 네.
0: 그것도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요. 계속 지금 유지사님 네. 담당에 지금 네,
1: 계속 얘기하게
0: 질문을 제가 하는 건가요?
1: 제가 또 일본에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펍을 들렸는데 네. 거기서 로코빌리 음악을 듣고
0: 아 네. 거기는 진짜 막 외모도 락커빌리 네. 스타일로 하죠.
1: 네.
0: 그 레전드 맞아. 헤어라고 이렇게 옆머리 붙이고 윗머리 네. 붕 띄우고
1: 네. 네.
0: 그걸 봤어요.
1: 네. 우연찮게 보고 여기다가 민요를 얹으면 또 재밌지 않을까
0: 아~
1: 하는 생각에 네.
0: 구강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양 음악이나 뭐 락 음악이라든지 다른 장르 음악 들을 때 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평소에 소리하는 민요라든지 네. 뭐 판소리의 어느 한 대목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싹 얹어보는 걸 해보시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어울리면 한번 또 그런 크로스오버도 도전해 보시고
2: 네,
0: 오. 그렇군요. 락커빌리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곡을 영향받았다고 하던데요.
1: 그때 척베리의 잔이비굿을 듣고
0: 네.
1: 네. 아 이게 또 신나기도 신나고 이제 그런 좀 민요의 흥을 담으면 좋겠다
0: 네.
1: 해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0: 그 척베리 그게 인트로가 두자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더 퓨처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2: 네. 네.
0: 오, 아시는구나. 80년대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50년대로 과거로 이제 타임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거기서 연주하는 네. 무슨 뭐 졸업 파티 네, 같은 데서 연주하는 그 곡이거든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익숙하실 텐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척베리의 이거 들을까요?
1: 네,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딱 선곡해 오셨어요. 자니비굿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는데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진짜 0.1g도 안 느껴지는데
1: 맞죠, 맞죠.
0: 이거 듣고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 장단을 얹어볼 가락을 얹어볼 생각하셨을까요?
2: 아 이게 또 제가 막 찾아봤을 때는 아직 로코빌리랑 민요랑 결합한 음악이 별로 없기도 하고
0: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없죠.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는 일단 보내주세요. 이건 세계 최초의 결합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네.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반론 없습니다.
2: 네, 너무 이게 이런 분위기에 민요를 또 얹으면은 민요 자체도 흥이 또 넘치는 음악이기도 하고 한국 가락이 그런 가락도 많기도 하니까
0: 네.
2: 하면은 너무 좋겠다 오. 네, 하는 생각에
0: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개호주 밴드 결성 이전의 이 이야기예요 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일본 여행 가서 그런 클럽?
2: 네,
0: 바에서
2: 네. 네,
0: 펍에서 이 음악을 듣고 여기에다가 우리 소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팀이 개호주 밴드.
1: 예, 네, 맞습니다.
0: 밴드 멤버를 모으고 우리 선생님이 박범태 선생님이니까 범의 새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뭔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음악 중에 뭐 할 건지.
2: 네. 네
0: 그래서 고른 곡이
1: 장기타령.
0: 장기타령.
1: 네 맞습니다.
0: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 장기타령이라는 곡이 휘모리 작가. 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0: 예.
1: 휘모리 작가라는 곡이 우리 경기 민요라는 것 자체가 희노애락도 있고
0: 예.
1: 이 곡에 대한 구성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화려한 곡들이 많은데
0: 예.
1: 휘모리 작가 특성이 이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어요.
0: 소리가 그 경기 작가도 보면 음의 이렇게 높낮이가 많이 변화하진 않던데요?
1: 경기 작가는 판소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0: 서사성?
1: 네 서사가 있고 그런데 휘모리 작가가 서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0: 예.
1: 한국식 랩이라고 보시면 편할 정도로 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락커빌리 음악에 얹으면 잘 어울리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고른 곡이 장기타령입니다.
0: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오, 나름 유사성이 있네요.
1: 네.
0: 근데 김재희님은 네. 그 국악 전공자이시잖아요.
1: 네,
0: 경기 민요 전공하시고 뭐 서도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드럼, 베이스, 기타, 뭐 기타 이런 데다가 민요를 얹어서 불러보신 경험이 이전에는 있으셨나요?
1: 없죠.
0: 뭐 어려웠을 것 같은데.
1: 네,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민요 항상 장구 장단이나 이제 그 국악기 악기 반주에만 불러봤는데
0: 예.
1: 이제 아무래도 근본적인 리듬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또 재밌었던 부분이 있다면?
1: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민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대에서 그 본인의 감정을 많이 표출을 하면 안 돼요.
0: 그래요?
1: 통상적으로 그 무대를 할 때 항상 웃어야 항상 웃고 이제 정해진 발림이나 이런 거 이제 사전에 좀 예뻐 보이는 발림을 정해서 무대에서 하는데
0: 근데 막 그 락앤롤 락커빌리는 개다리 춤추고 막 이런
1: 네 그런 게 이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0: 네.
1: 그런 거는 좀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오,
1: 편안점이지 않나.
0: 유지사님은 드럼을 이번 대회를 위해서 배우셨다고요?
2: 네 이 팀을 위해서
0: 배웠습니다. 얼마나 배우셨는데 이게 경연에 나와서 대상 탈 정도로 드럼을 빠르게 배우셨는지
2: 배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장르 자체가 네. 딱히 이렇게 현란하게 칠 게 없다 보니까
0: 운이 치타
2: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운이 좋게도 된 것 같습니다.
0: 예 유선진님 어때요? 처음에 이런 비포 자니 비굿 애프터 장기 블루스가 되는 이 음악 작업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시는 게 재미있었는지 혹은 뭐 어려웠는지
3: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락커빌리랑 그 장기타령을 그 결합하는 그 과정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는데
0: 예.
3: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일단 베이스가 이제 라인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거문구랑 음역대가 겹쳐져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이제 멤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이제 같이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이제 그 무대

척베리의 Johnny Be Good 듣고 왔는데요. 락큰롤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터만 만

0: 때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와, 그렇군요. 지금 지영님 음악이 정말 신나네요. 아직 우리 그 장기 부르스는 안 들었는데 지금 척별이 칭찬이세요.
2: 네, 그렇죠.
1: 네, 아, 칭찬받아 마땅한 아티스트입니다.
2: 맞습니다.
1: 여기에 우리 소리를 더한다. 물론 현재는 버텀맛이지만 흥 넘치는 그 소울은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기대를 잔뜩 해주셨고요. 보뜰마을님, 이번 개호주 밴드의 장기 타령 대상 수상 실황을 국악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곡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 해야 돼요. 그죠? 장기 블루스 음악 들어야 되니까.
2: 맞습니다.
1: 요 음악 이제 그게 궁금해요. 이전에 없었던 거니까. 네. 어떤 다른 팀의 음악을 참고 삼아서 이렇게 풀어낸 것도 아닐 테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노래가 하나씩 만들어져서 최종 완성되었을 텐데. 네. 만드는 과정?
3: 네. 이제 민요를 4분의 4박자로 바꾸고요.
1: 그러네요. 네. 네. 3박자 계열을 4분의 4박자로 네, 재구성하고
3: 네, 거기에 이제 개개인 악기들의 1인분씩 이제 리프를 만들어 가지고
1: 리프라는 건 그냥 반복 악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3: 이제 합치고 거기에 이제 한국 고유의 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1: 그다음에 계속 믹서기 막 돌려가지고 거기에 네. 맞게 딱 어울리게 네, 그렇죠.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무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장기 블루스 개호주 밴드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0: 개호주 밴드의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대통령상 수상곡 장기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우와. 좋구나. 내가 연주했고 내가 불렀지만서도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실까요?
1: 뭐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진짜 좋네요. 네, 와.
2: 감사합니다.
0: 뭔가 소리도 잘하시고 악기들도 다 딱 있어야 할 위치에 음악을 사실 듣는 거지만 음악 하는 사람들은 좀 위치가 보이잖아요.
1: 그죠, 그죠.
0: 딱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핑크님, 개호주 밴드 멤버분들 멋지십니다. 장기 블루스 정말 좋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또 저절로 춤이 나오고 흥겨워요. 조화롭습니다. 자주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후속작도 빨리 만드셔야겠는데요.
1: 네.
0: 작업하고 계세요?
1: 네, 하고 있습니다.
0: 역시나 락커빌리 이 기반의 음악일까요?
1: 네. 네.
0: 오, 정체성 확실합니다. 팀 이름도 진짜 개성 넘치다 보니까요. 지금 너튜브 가서 개호주 밴드라고 검색을 했는데 네. 뭐 오해할 만한 다른 게 전혀 안 떠요. 이 단어 자체를 쓰는 음악인들이 없다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맨 위에 지금 저희가 생방송 하고 있는 그거가 뜨고요.
1: 예.
0: 그 다음에는 이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앞두고 국악 방송 아마도 바투의 상사디아 네. 출연하셨겠죠. 그거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쇼츠들 뜨고 그 다음 한국 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 긴 동영상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개호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 앞으로 차곡차곡 개호주 밴드의 음악들을 유튜브의 세계에서도 다 펼쳐내면 좋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경연할 때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연주를 하셨다면서요?
2: 네.
0: 그것도 들어도 좋겠네요.
1: 그죠, 유튜브 찾아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이 음원은 음원의 한 두 배 정도 빠르기로 저희가
2: 너무 신이 난 나머지
0: 궁타 궁타 궁타 궁타 이런 거요?

0: 오보다 살짝 느리긴 한데 아. 저희가 아무래도 라이브고 경연이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이나 심사위원분들의 흥을 좀 돋구자 하는 의미에서 좀 빠르게 연주를 했고요. 저희가 음원은 노래만 들리지만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무대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1: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네, 좋습니다. 하기사 진짜 현장감이라는 거잖아요.
0: 네, 그죠.
2: 관객들 분위기가 어떤지 진짜 막 관객들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물구나무 서 있고 막 이러면
0: 아우 뭐
2: 템포 3배도 가죠. 3배도
0: 아 그럼요. 물구나무 서시면 뭐 짱도 그 짱도
2: 근데 갔는데 관객 속에 뭐 매트리스가 있고 막 누워 주무시고 이러면 그럼 지금 템포에 다 절반도 갈 수 있는 거고
0: 아 저희가 일으켜 드려야죠.
2: 아 딩동댕 좋네요. 어 지영님 장기 블루스 들으니까 척베리 생각 1도 안 나요.
0: 오우 와우
2: 대상 받을 만합니다. 신나면서도 가사가 잘 들려서 좋아요. 일하기 싫을 때 노동요로 들어야겠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2: 네 사장님은 좋아하십니다. 일하기 싫을 때 노동요로 듣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토닥토닥님 구이임의 물방울 연주 혹시 보셨어요?
1: 네.
2: 재작년 대상팀 뽀글뽀글뽀글뽀글 그리고 오름세의 상모 돌리기 같은 외적인 것 없이 오롯이 음악만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 대통령상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2: 에어솔프라이님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함께 들썩일 수 있는 세련된 음악이네요. 이런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청년들이 대단하고 기특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야, 오늘 다들 진짜 들썩들썩 하시는데요.
0: 나우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뭐 외적인 거 없이라는 그 칭찬도 우리 애청자분이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외적인 게 전혀 없진 않아요. 프로필 사진 보면 약간 개화기 때
1: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주 뭐랄까 경직된 자세로
0: 예,
2: 예. 6인이 예, 그냥 뭐 줄 맞춰 딱 앉고 뒤에 서가지고
0: 예, 예.
2: 예, 무슨 뭐 졸업사진 6명씩 따로따로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
0: 예, 예.
2: 그런 스틸컷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0: 맞아요.
2: 컨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0: 컨셉이 최종 뭐 포즈나 이런 건 다 같이 정하긴 했지만 저희 리더 형께서 네. 처음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다른 팀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다른 팀들은 이렇게 화보처럼 예쁘게 멋있게 막 찍고 하는데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저희는 그 컨셉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개화기의 느낌을 내보자 해서
2: 네.
0: 흑백으로 일단 생각을 했고
2: 흑백이 신의 한 수였어요.
0: 네. 원래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으면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이제 예쁘게 네. 웃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섹시 보이려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이제 딱딱하게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2: 그러니까 경연대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번에 어떤 팀들이 오지 않습니까? 넘기잖아요. 막 한 팀, 두 팀, 아 이렇게 다섯 팀이구나 뭐 멤버가 세 명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다가 덜컥 개호주 밴드 사진에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2: 굉장히 개성 강한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회 준비하면서 멘토들이 다 있잖아요.
0: 네.
2: 멘토들의 조언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특히 김재희 씨가 큰 도움 받았다고요?
0: 예, 제가 아주 큰 도움을 그 권송이 음악 감독님께 받았는데요.
2: 네, 너무 멋지신 분이죠.
0: 예,
2: 인품도 좋으시고
0: 정말 감사한 분인데
2: 네.
0: 제가 이제 저희가 1차, 2차 예선을 하고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대상을 탄 건데 1차는 영상이었고 2차는 대면이었어요.
2: 네.
0: 심사가
2: 대면을 했어요.
0: 제가 대면 심사 받은 저희 무대 영상을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효는 이제 정해진 발림을 예쁘게 하는 게 잘하는
2: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죠.
0: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좀 뻣뻣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제 몸의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없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시면서 제가 본선 무대에서 좀 유연하게 그래도 재미나게 무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해서 네,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와. 아 근데 그 한마디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건 무대에서 바로 해내는 거는 사실
0: 네.
2: 없을 무예요 그거는.
0: 네.
2: 근데 이제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뚜껑을 딱 열어주신 게
0: 네, 네. 근데 뚜껑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2: 네. 네. 네. 아 저도 제 후배 팀 있는데 공연할 때 국악팀하고 같이

0: 콜라보를 이제 막 처음 해보는 그런 그 이제 뭐 밴드인데
1: 네.
0: 얼씨구 그게 입에서 안 나와가지고 지금
1: 맞아요,
0: 상당히
1: 맞아요.
0: 고생하고
1: 처음엔
0: 있습니다.
1: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자, 시간 많이 돼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 앞서도 새로운 곡 작업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2: 네, 맞습니다.
0: 이제 당연히 블루스나 혹은 락카빌리, 락앤롤에 기반을 둔 그리고 우리 소리를 가지고 올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귀뜸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좀 기대 좀 제대로 해보게.
2: 이제 창부 타령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0: 창부 타령 가사 너무 좋은데.
2: 네.
1: 맞아요.
2: 그 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나리로 지금 거의 작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0: 이야, 비나리가 락커빌리가 된다고요?
2: 근데 비나리는 살짝 락커빌리보다는 락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긴 한데.
0: 아, 그래야겠죠. 네. 너무 달릴 순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개호주 밴드가 지향하는 목표, 또 어떤 음악 하고 싶으신지, 혹은 개인적인 뭐 2026년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거든 좋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얘기 나눠볼까요?
2: 선진이 먼저.
3: 아, 네. 저부터 얘기해요.
0: 예예. 검은고의 유선진님입니다. 네. 시작.
3: 저는 이번에 저희 장기 블루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음악 비슷한 이제 장르를 더 관객분들이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하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0: 네.
3: 이제 이 음악을 이제 즐기는 거와 더불어서 더 저희도 더 재밌고 흥겨운 그런 음악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분?
4: 저기 아까 네, 민요 김재비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요런 거 좋습니다. 아. 진행자가 계속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데요. 직접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4: 아, 이 장기 블루스라는 곡을 통해서 대중분들 에게 이제 저희 국악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서 좀 뜻깊고요.
0: 네.
4: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국악을 대중분들이나 네, 널리 알리는 데 좀 이바지를 하면 좋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싶고요. 네. 이 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그게 최고예요. 네. 싸우지 마시고요.
4: 아, 네.
0: 지금 뭐 싸울 일 당연히 없겠지만 뉴지사님 마지막으로 계획.
2: 네, 이제 이 팀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0: 예.
2: 네,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0: 막 스케줄 연락 안 와요?
2: 네, 아직까지는 막
0: 대단하게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막 올걸요? 예, 지금 이제 뭐 여름 공연들, 페스티벌들, 뭐 행사들 이런 거는 이제 봄에 많이 이 출연 섭외를 마친 상태라서 그럴 텐데 가을 거를 이제 곧 막 섭외하려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연락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레퍼토리가 필요해.
2: 네, 맞습니다.
0: 빨리 만드세요. 네. 빨리.
2: 만들고 있습니다.
0: 창부타령, 장기 블루스, 비나리면 끝났네. 끝났어. 빨리 작업하셔가지고 활동 활발하게 하시고 무더운 네.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른 시간 멤버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 되면 여섯 명으로다가 네. 또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3: 네.
0: 자, 지금까지 개호주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시간이 많이 돼서요. 사실은 박상욱의 장기타령 또 추천곡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건 내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고 저는 끝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음악의 깊은 울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곡법, 아쟁과 철가야금까지 두루 섭렵하며 남도음악의 길을 걸어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인데요. 공연은 진도 식김굿을 바탕으로 한 초망으로 막을 열고요. 이어 이태백 명인의 스승이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와 이태백 명인의 북이 함께하는 적벽가, 그리고 동편제와 서편제의 멋을 아우른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이어집니다. 또 음악적 동반자인 이용구 명인과 함께하는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 그리고 여러 명인들이 함께 펼치는 즉흥합주 신화위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김일구 명창을 비롯해 거문고 허윤정, 대금과 퉁소의 이용구, 장구 김태영 등 오랜 시간 이태백 명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의미를 더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 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남도의 멋과 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가 이어집니다.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펼쳐지는데요. 기악과 판소리, 무용, 연희까지 다채로운 전통 예술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단의 정기공연 결연이 열립니다. 북을 치며 추는 춤인 무고무를 시작으로요. 강선영류 태평무, 해원무, 지전춤, 장구춤, 진도북춤까지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18일에는요. 예결밴드가 한가운데, 흥겨운데를 선보입니다.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퓨전 국악 콘서트인데요. 몽군포 타령, 연평도 남봉가 등 예결밴드만의 개성이 담긴 13곡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25일에는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의 연희 판타지아가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인데요. 흥겨운 놀이와 화려한 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춤의 멋부터 퓨전 국악, 창작 연희까지 7월 한 달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주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판소리의 참맛을 더욱 쉽고 깊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마련한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일요일 오후 4시에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7월에 열리는 두 차례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민속학자 임승범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0: 스토리의 배경과 유파의 특징, 눈대목의 의미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2일 일요일엔 소리꾼 임현빈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줍니다. 이난초 명창에게 사사한 깊이 있는 소리로 춘향가의 멋과 감동을 전할 예정인데요. 고수 김경태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이어 7월 26일 일요일엔 소리꾼 박수범이 박봉술제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웅장한 스케일과 박진감 넘치는 대목이 돋보이는 적벽가를 들려주며 고수 김태형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은 7월 12일과 26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고 선물도 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해주는데요. 그와 같은 생일 축하 행위를 무척 이상하게 생각하는 호주의 어느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를 먹는 데에는 아무 노력도 필요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먹는 거라서 굳이 축하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나이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먹는 거라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나이를 먹는 걸 축하하지 않고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걸 축하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졌다는 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것이 아닌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어느 부족의 전통,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 우리가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음악으로 듣기 좋은 곡 골랐습니다. 생소병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두원의 단소 연주입니다.